여러분은 어떤 꿈을 가지고 계세요? 각자 이루고자 하는 꿈을 품고 목적을 가지고 하루하루 한 발짝 한 발짝 걸어나가는 여러분의 삶은 정말 아름다운 향기가 나고 또 주님 보시기에도 멋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요. 담대히 시작할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응원하면서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

송정미 지금 여기 오늘 첫 곡으로 도종환 씨의 곡을 붙인 곡이죠. 담쟁이로 좋은 씨앗의 찬양으로 오늘 여러분들과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요. 어쩔 수 없는 벽이라고 우리가 느낄 때 그때 담쟁이는 말없이 그 벽을 오른다. 물 한 방울 없고 씨앗 한털 살아남을 수 없는 저것은 절망의 벽이라고 말할 때 담쟁이는 서두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간다. 오늘 이 찬양을 들으면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며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다시 취하며 여러분들과 함께 담쟁이를 같이 나눴습니다. 승리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도 찬양하면서 여러분의 고백으로 이 시간 한 곡 한 곡을 새 노래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송정미가 부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지금까지 지내온 것, 또 송경민의 주의 은혜라, 김대한의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 세 곡을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극동방송의 송경민의 지금 여기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을 보면 또 나의 연약함을 보면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눈을 들어 산을 보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도움이 다른 데 있지 않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다시 선포하면서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축복들을 다시 한번 세워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운 벽 앞에서도 다시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며 믿음의 사람으로 일어날 여러분을 축복하며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Count your blessing. 세바스찬 뎀니와 지미 라엘이 부릅니다.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Count your blessings. 세바스찬 템리와 지미 라일이 불렀고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Draw me nearer. 게이 펜로드의 찬양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들은 곡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네 주 He hided my soul. 컨트리 워십 앨범 중에 함께 들었습니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않는 것은 정말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 계속해서 우리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을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 나눌 이 찬송가는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함은입니다. 이 찬양은요, 예, 윌리엄 랄프 페더스턴이 지은 그런 캐나다 출신의 젊은 크리스찬이죠. 바로 16살 때요,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의 마음을 담아 이 찬송시를 이렇게 어릴 적에 썼다고 합니다. 처음 불러질 때부터 교회에서 부르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자신의 신학을 고백하는 편지와 같은 글로 시작된 곡, 내 구주로 예수를 더욱 사랑,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고백이 되길 소원하면서요, 한웅재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우리 같이 부를까요?

찬송가 메들리들을 함께 들었습니다. 내지를 가까이 하게 함은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한웅제의 찬양으로, 또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주의 친절한 팔의 안기세, 고난 내 영혼까지 옹기장의 아름다운 화음으로요. 그리고 이 몸의 소망 무행과 구주 예수 의지함이 마커스의 찬양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함께 듣고 계십니다. 아쉽게도 이제 마지막 곡을 여러분들과 나눌 텐데요. 온 땅의 주인으로 불려지는 Who Am I라는 오리지널 곡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한국어 가사는 이렇죠.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내 이름을 아시며 우리의 상한 맘 돌보십니다. 당신은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입니다. 방황하는 내 맘을 주의 길로 비춰주십니다. 나의 일함이 아니라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오늘 시간, 오늘 피었다 이름 없이 지는 꽃과 같을지라도, 바다에 나는 파도, 안개와 같은 우리일지라도 주님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나를 귀하다 하십니다 라고 하십니다. 오늘 그 온 땅의 주인이 우리의 아바 아버지됨을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그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주간 되길 소원하며, 마지막 곡으로 캐스팅 크라운의 Who Am I, 온 땅의 주인 듣고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아름다운 찬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 정선영, 저 성정미였습니다. 한 주간 살아계신 하나님, 온 땅의 주님과 함께 승리하세요.

0: 제일 처음에 발두르는 사람 보고는 병아리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사님은 중딱이라고 하고 전도사는 암탉이라고 하고 목사님은 수탉이라고 해요. 한번 어머니가 꿀더라고. 아, 국동방송이라는 게 나온대요. 새벽 2시부터. 그래서 어머니가 한번 들었어요. 진짜 새벽 딱 2시니까 국동방송이라면 아나운서 목소리가 나오고 이야기하고 간증이라든가 그 복음에 대한 걸 좀 봤는데 주파수가 그 목소리가 얼마나 잘 들리는지 그것으로 해서 선도들이 신앙생활에 더 커졌고 더 확실했고 아, 이 국동방송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방송 듣는 건 다 같이 못 듣어요. 그 수탁 그 사람이 국동방송을 통해서 주보를 만들어요. 찬송가는 계속 그 국동방송으로 들어오니까 국동방송에서 나오는 그 설교가 주일 예배가 되고 북한 그 지하교회 신앙생활에 크게 도움이 되죠.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비밀지역의 장로예요. 80 지금 5세인데 교인들을 버리고 자기만 가겠는가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많이 전달하자면 자기가 이 자를 지켜야 되고 진짜 하나님의 십자가가 있는 예배당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그 그것을 희망이라고 말씀했어요.
1: 북한 지하교인은 지금도 하나님을 간절히 방송을 통해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은 여수 성도교회 박은효 목사님께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데살로니가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통해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기독교인이 해석해야 하고 그 죽음 안에서 어떻게 영생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이라고 하는 소망을 통해서 새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가를 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통하여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사람들이 가장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이죠.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자, 주무시는 분, 자는 분에 대해서 너희가 잘 알아야 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해가 없으시기 바래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잔다, 주무신다는 것은 돌아가신 분, 소천하신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침에도 여러분이 어제 저녁에 주무시고 눈을 번쩍 뜨시고 예배당에 오셨을 거 아니에요. 이런 주무시는 거 말하는 게 아니고 돌아가신 분,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신 분, 무덤에 묻히신 분, 흙으로 돌아가신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는 자들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는 사람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무덤에 대해서, 죽음 이후에 대해서 알기를 원한다라고 사도 바울이 편지를 써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돌아가심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1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돌아가신 분들에 대해서 소망이 없는 사람은 무조건 슬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 장례식이 있는 곳에 눈물이 있고요, 참 아픔이 있고 슬퍼하는 일이 많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자는 자들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 만약에 천국에 대해서,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모른다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슬퍼할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 그때 당시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마게도냐 사람들, 특별히 데살로니카 지역의 사람들은 죽음이라는 것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영원한 소멸이다. 소멸.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때는 형체가 있잖아요. 죽으면 영원히 소멸된다. 사라진다.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비슷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형체가 있잖아요. 돌아가시게 되면은 점점 없어집니다. 무덤에 묻히잖아요. 그러면 없어져요. 소멸됩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 사람들의 생각은 영원한 소멸이다. 죽음은 영원한 소멸이다. 모든 것의 끝이다. 지금은 우리가 기회가 있고 뭔가를 할 수 있지만 돌아가시게 되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허망하고 얼마나 슬프겠어요. 사랑하시는 분이 돌아가셨으니. 그래서 이 데살로니카 사람들,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들은 영원한 소멸, 모든 것의 끝,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죽음에 대해서 공포를 가질 뿐만 아니라 돌아가심에 대해서 애도를 하고 슬퍼하는 것이 그들의 전부였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를 한번, 당연히 성경에는 안 나오죠.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나라는 유교가 강하게 지배를 하기 때문에 효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효성스럽게 모셔야 하는데, 여러분도 알다시피 부모님을 효성스럽게, 정성스럽게 모신다는 것이 되게 추상적이에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효성스럽게 모셔야 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고 나면 못한 것 투성이죠.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모님께 효도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잘해도 불효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유교가 강하기 때문에 유럽은 돌아가시면 끝이에요. 소멸이에요. 그런데 우리 동양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 부모님이 조상신이 됩니다. 조상신. 그래서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자녀를 잘되게 도와주는 거예요. 유교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지만은 왜 우리가 제사를 하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돌아가신 조상님들을 극진히 하려고 하냐면 부모님이 자식을 도와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은 소멸이고 끝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동양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그 부모님이 자손들을 돌봐주는 조상신. 이제 이런 표현을 여러분이 잘, 요즘 젊은 사람들은 이해를 못 하실 텐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이 세상에 있는 나를 돌보아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질문을 한번 할게요. 만약에 나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내가 제사상을 한번 안 차리면 그 돌아가신 부모님이 화가 나갖고 나한테 해코지 할수 있을까요?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내가 돌아가신 기일 한번 어겼다고, 내 이놈, 너는 나쁜 놈이야, 너는 벌을 받아야 돼. 그럴 수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이 이런 생각은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좀 유럽은 소멸이거나 끝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고, 우리나라를 비롯한 유교적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자손들을 잘 되게 하는 조상신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님이나 할아버지, 할머님이나 혹은 사랑하는 남편이나 아내나 자식이나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그분들을 잃어버렸을 때 오는 어떤 슬픔과 허망함과 아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죽음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너희가 몰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단순히 여러분 교회만 다니고 성경책을 읽는데 죽으면 끝이다, 죽으면 소멸한다, 돌아가신 분들은 무주구천을 헤매면서 그렇게 조상신이 되는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가, 그리고 죽음 안에서 어떠한 소망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오늘 말씀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4절로 가볼까요?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3주만 사도 바울을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그래도 적어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을 믿고 여러분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라는 것을 전하고 그것을 믿는다면 죽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14절 하반절입니다.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죽음을 해석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이 소멸이나 끝이거나 조상신으로 승격을 시켜주는 그러한 의미가 아니라, 죽음이라는 것은 누구 안에서 자냐면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라고 사도 바울이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돌아가시게 되면 경황이 없죠. 또 아프고 슬프고 정신이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반드시 그리스도인이 돌아가시게 되면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것이 죽음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믿어야 돼요. 그것으로 위로를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힌트를 하나 줬죠. 자, 제가 잡니다. 쿨쿨쿨 잤어요. 계속 자기만 하면 됩니까? 깨어 일어나야 합니까? 다시 질문을 하겠습니다. 제가 자고 있습니다. 자, 잔다는 것은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잔다고 말하는 거예요. 죽는다는 것은 일어나는 것을 전제로 말하지 않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잔다. 여러분, 이 표현이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독교인의 표현이에요.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표현은 뭘로 연결이 되느냐? 예수님 안에서 자는 자들이 일어나게 되고 깨어나게 되고 살아나게 되고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슬퍼합니까? 죽으면 끝이, 죽으면 소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슬퍼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잔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자다가 14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예수님과 함께 데리고 오실 것을 너희는 모르면 안 되고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것이 죽음이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을 부활하게 하시고 함께 오실 것을 너희가 알아야 한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은 아세요?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내,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자녀가 우리보다 먼저 이 세상을 떠났다면 그분들이 예수님 안에서 잠자고 있는 것을 여러분은 아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 가신 그분들을 부활시켜서 함께 데리고 오실 거라는 것을 여러분은 아세요? 이것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우리도 알아야 하는 사항이에요.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중남미 같은 경우는 지진이 7.5, 7.2 이런 지진이 나가지고 어떤 나라가 엄청난 아픔을 겪고 있잖아요. 지금도 우크라이나나 러시아에는 전쟁 중이잖아요. 그리고 가자지구나 뭐 헤즈볼라 있는 그 레바논 지역이나 이란 같은 경우에도 끊임없는 죽음의 현장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전쟁 중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제 실제적으로 친한 분, 사랑하는 분의 장례를 여러분이 경험도 해보셨을 테고 조문도 가보셨을 텐데, 사도 바울이 너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이라는 것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거나 소멸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자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 분들을 부활시켜서 데리고 오실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제 15절로 가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라는 말이 나타나요. 여러분, 성경을 주의해서 보시기 바래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해볼게요. 옛날에 조금 우리나라가 못 살 때 계란 하나하고 사이다 하나만 갖고 기뻐했던 때가 있어요. 소풍을 가거나 운동회가 벌어지면 우리는 계란 한 알과 사이다 한 캔을 가지고 그 소풍이 오기를 그렇게 기다렸어요. 여러분, 설날이 되면 우리는 옷 한 벌과 신발 하나를 얻기 위해서, 그 설날에 세배하고 맛있는 음식 먹고 용돈을 받기 위해서 손을 꼽아가면서 설날이 오기를 기다렸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혹시 있을까요? 나는 죽고 싶다. 우울증에 걸린 분 말고요. 세상을 회의적으로 바라보는 분 말고, 나는 죽고 싶다. 예수님 안에서 잠자고 싶다. 천국에 가보고 싶다.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싶다. 나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그 부활에 동참하고 싶다. 이런 소망을 가지신 분을 여러분은 본 적이 있을까요? 아마 거의 본 적이 없을 거예요. 죽기는 싫어하고 천국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천국에 가고 싶기보다는 우선 내가 건강하고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이 땅에서 잘 되다가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세상이 싫어질 때가 되면 그때쯤이나 내가 천국에 가야지, 아마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소망이에요. 소망. 죽음이라는 것을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것으로, 그리고 그 돌아가신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슬픔도 근심도 아픔도 곡하는 것도 애통하는 것이 없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것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그 돌아가신 분을 먼저 부활시켜서 그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를 만나러 오는 것으로 소망을 갖도록 이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중반절,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에라는 말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표현은 예수님 안에서 잠잔다라는 표현을,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영생 복락을 누리고 계신 그 영혼들을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에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제 16절로 가볼까요? 우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우리 예수님께서 강림하십니다. 재림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까는 잠자는 자들이라 그랬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잠을 자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부활에 동참하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우리가 잘 알려면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잔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자는 사람은 일어나게 되어 있으니까 그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시다가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부활에 동참하게 된다. 예수님의 부활체와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나게 된다. 그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우리와 함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순서가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우리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에 먼저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우리처럼 여기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부활에 동참하게 되는가?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들은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부활에 먼저 동참한 자들이죠.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으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우리가 휴거된다는 거예요. 이 상태로 그대로 들림 받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가 예수님의 부활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영의 몸으로, 욕된 것을 심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않을 몸으로, 약한 것을 심어서 강한 몸으로,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의 몸으로 변화되어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가 뭡니까? 17절 하반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해.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이 잘 느끼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기도할 때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 같은데, 가정에 가서 설거지를 하거나 땀을 뻘뻘 흘리거나, 직장에서 어려운 일을 겪거나, 여러분이 몸이 아프시거나 힘든 일을 겪을 때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시는 것이 멀리 느껴질 거예요. 그럼 어떨 때 가장 예수님과 완벽하게 연합되게 함께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온전히 참여하게 되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온전히 누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은 크게 세 가지 정도를 강조하고 있어요. 죽음이라는 게 뭐냐? 죽음을 다 경험하게 되는데, 예수님 안에서 자는 것이다. 돌아가신 영혼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예수님이 계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계신다. 그러다가 예수님이 강림하시게 되면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만약에 살아생전에 우리처럼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이 강림하시게 되면 우리도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면서 부활체가 되게 된다 라는 것을 너희가 모르면 안 되고 알아야 한다. 그리고 결론이에요. 18절.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세상에 슬픈 일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뭐저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대체적으로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이

연세가 좀 있으시면 일제 강점기 후기를 살으셨겠죠. 얼마나 고생을 하셨겠어요. 그죠? 그리고 6.25 전쟁도 겪으셨어요. 우리 같은 젊은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겪었어요. 그리고 그못 사는 시대에, 그 보릿고개 경제 개발 시대에 허리가 휘도록 이 땅의 경제를 위해서, 뭐 한강의 기적이라고 보통 말합니다만은, 그렇게 고생을 하셨어요. 근데 요즘 자식들은 부모님에게 효도를 할줄 압니까? 잘할 줄 압니까? 공양을 할줄 압니까? 그러다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소천을 하셨어요. 해준 것도 없고 효도한 것도 없고 불효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요. 돌아가시면 끝이라 그러고 소멸이라 그러고. 내가 부모님한테 잘못했으니까 유교적인 관점에서는 얼마나 불효자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슬프겠어요. 얼마나 소망이 없겠어요. 얼마나 희망이 없겠어요.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사람이 망가지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죽음이라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자는 것이다. 그리고 그 잠자는 그 영혼들이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는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가 되면 먼저 죽은 자들이 부활에 동참하고 우리 살아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부활에 동참하게 돼서 항상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있으리라, 이러한 말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뭐 시덥잖게 주식이 잘 돼서 좋겠습니다. 집이 커져서 좋겠습니다. 뭐 차를 사서 좋겠습니다. 자식이 성공해서 좋겠습니다. 그런 걸로 위로하지 말고, 진정한 위로, 그리스도인만이 소유할 수 있는 위로로 서로를 위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 오늘 몰랐던 사람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죽음이라는 의미, 돌아가신 분이 누구와 함께 하며 어느 곳에 계시고, 그분들이 부활에 먼저 동참하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내가 예수님처럼 부활에 동참할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 그것이 소망이라는 것, 그것이 위로가 된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주밖에 교제를 안한 데살로니가 교회에다가 이 편지를 쓴 거예요. 죽음의 의미, 돌아가신 분들이 누구와 함께 하며 어느 곳에 계시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분들이 먼저 부활에 동참하고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여 예수님과 항상 함께 있는 그러한 구원의 은혜가 우리에게 소망이고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에 대한 해석과 죽음 이후의 삶의 모습과 그리고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다는 게 단순히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교회 출석하고 막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모르면 안 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처럼 죽음이라는 것을 모르고 죽음 이후의 삶을 모르고 그리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먼저 돌아가신 분들이 부활에 동참하고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몰라서는 안 돼요. 그리고 이러한 말이 우리의 소망이고 이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서로 위로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미리 예방주사를 한번 놔볼게요. 여러분이 만약 내가 사랑하는 분이 소천을 하셨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눈물을 흘려도 됩니다. 후회해도 됩니다. 그리고 삼일장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아름답게 잘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거, 허무하게, 허망하게, 슬퍼하고 낭망하기보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무신다. 그리고 그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고 계시다가 아무런 염려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그때에 그 먼저 소천하신 분들, 예수님 안에서 잠자신 분들이

0: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 재림하신다면 나는 하늘로 올라가면서 부활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망의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라고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처음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고,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격적이라면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해가 되고 믿음이 되게 하시기를 바라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알려줄 수 있다면 죽음 가운데, 허망함 가운데,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 가운데 이 말씀으로 여러분이 위로할 수 있다면 이것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가 우리에게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대로,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하고 죽음도 이기고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이 주는 아픔과 슬픔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이 주는 새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능력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여수 성도교회 박은효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61-641-4441, 061-641국에 4441번 여수 성도교회나 061-650-3800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2: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7월 5일 주일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교회 가는 길 문명선입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아멘. 출애굽기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맥추 감사주일입니다. 특별히 한 해의 절반을 지나 상반기 동안 거둔 첫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감사하는 날인데요. 매일매일 살아갈 힘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감사의 고백 넘치게 올려드리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7월의 첫 주입니다. 7월 5일 주일 교회 가는 길 오늘의 첫 찬양 띄워드릴게요. 최명자님이 찬양합니다. 감사 찬송.

7월 5일 주일 교회 가는 길 오늘 띄워드린 첫 찬양은요. 최명자님의 감사 찬송, 이어서 손태진님의 크크신 하나님의 사랑, 6089번님의 신청곡으로 들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일에 함께하는 교회 가는 길 듣고 계십니다.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송이나 나누고 싶은 사연 있으신 분들은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 곡 함께하겠습니다. 먼저 들으실 곡은요. 0742번님의 신청곡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홍지승님 음성으로 함께 하시고요. 이어서 3841번님의 신청곡, 지선님의 너 시험을 당해. 9892번님의 신청곡,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박신아 카이어 앨범에서 함께 하겠습니다.

아멘. 교회 가는 길 아쉽지만 벌써 마쳐야 할 시간인데요.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거룩한 주일 교회를 향하는 발걸음과 또 예배 드리시고 귀가하시는 모든 상황과 일정 가운데 극동방송 들으시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

을 평강 가득 누리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마지막 찬양 띄워드릴게요. 뷰티풀 광야, 이 아름다운 광야길 가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이런 고백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2971번님의 신청곡,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오르십니다. 피어워십 앨범에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회 가는 길, 저는 문명선이었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방송 예배. 오늘 이 시간은 병원에 계신 환우들과 직장 등 개인 사정을 이유로 주일 예배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박응진 목사님이 시모하시는 여수제일교회 지난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립니다. 주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예배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무거운 짐을 이 시간 모두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온전히 주님의 임재만을 바라보는 이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시어 마음을 열고 선포되는 말씀 속에 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받으시는 기쁨과 감사의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기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2장 하겠습니다.

교독문은 66번으로 시편 150편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04장 하면서 준비하신 총의 세례교인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0: 임대한 장로님 기도하실 때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연약한 순간마다 붙들어주시며 오늘도 건강 주셔서 주의 전에 나오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리는 예배가 형식이 아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참된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지난 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주님의 크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앞서가시며 지켜주셨고 연약한 우리를 붙드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 모든 은혜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주님보다 나 자신을 앞세우고 말씀보다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기도보다 염려가 앞섰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크신 사랑과 긍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 위에 성령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말씀 선포하시는 박응진 담임 목사님께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듣는 성도들에게 깊은 깨달음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여수제일교회 성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주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무게를 지고 나아온 이들에게 주님의 안식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병상에 누워있는 성도들을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치유의 손길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로 힘겨워하는 성도들의 짐을 덜어주시고 그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서로를 향한 사랑과 이해가 이 공동체 안에 더욱 깊어지게 하시고 한 몸된 교회로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늘의 상급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찬양대를 기억하여 주시고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한절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아멘. 예,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오늘은 예수의 소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아침에 일어날 때 그 알람 시계가 있어서 이제 우리가 일어날 시각을 이제 그 알람이 잘 맞춰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 알람 시계가 없어서요. 이제 대부분 그 시골에서는 그 수탉의 울음소리를 듣고서 이제 기상 시간을 대신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시골의 한 농부가 이제 그 수탉 한 마리를 사려고 시장에 갔습니다. 시장에 가서 보니까는 잘생긴 수탉 한 마리가 있어가지고 그 수탉 한 마리를 골라서 닭장수에게 물었습니다. 여보시오, 이 닭이 잘 웁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닭장수가 그럼요, 엄청 잘 웁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농부는 닭장수 말을 믿고 그 닭을 사서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이 수탉이 일주일이 지나도 울지를 않는 거예요. 한 달이 지나도 울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농부가 화가 나가지고 닭장수를 찾아가서 따졌습니다. 아니 여보시오, 이 수탉이 잘 운다고 해서 내가 사갔는데 전혀 울지를 않으니까 아니 이거 당신이 나를 속인 게 아닙니까? 라고 막 따졌습니다. 그러자 이 닭장수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니 거참 이상하네요. 아니 아침 저녁으로 먹이는 잘 주셨습니까? 그러니까는 대답합니다. 예, 그럼요. 제가 꼬박꼬박 먹이를 잘 챙겨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똥은 잘 치워주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물론이지요. 아주 깨끗하게 쾌적하게 닭장 청소를 제가 매일 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암탉은 한 마리 넣어주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럼요. 제가 수탉이 외롭지 않게 아주 예쁘고 건강한 암탉 한 마리를 제가 넣어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이 닭을 판 닭장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시오, 그렇게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닭이 왜 울겠소?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개 짐승도 일개 수탉 한 마리도요, 부족함이 없으면 울지를 않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짐승뿐만이 아니라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에 부족함이 없고, 우리 인생에 가난함이 없고, 우리 인생에 질병과 아픔과 상처가 없으면요, 우리가 웬만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부족함도 있고 질병도 있고 고난이 있는 것이 오히려 복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또 수고했는데 하면서 한 가지 느꼈던 것이 정말로 이 한 영혼을 이렇게 전도하는 것이 쉽지가 않구나. 한 영혼을 교회로 데리고 오는 것이 쉽지가 않구나라는 것을 다들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워낙 그 마음이 완고하고 딱딱하고 굳어지고 완악해가지고요. 웬만해서는 끄떡 없습니다. 웬만해서는 정말 국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완악했던, 완고했던 사람이 인생에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질병을 당하고, 상처를 당하고, 가난을 당하게 되면은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것만으로 이미 큰 복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가장 큰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간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당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취업도 내 마음대로 안 되죠. 결혼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결혼을 해도 내집 장만하는 것도 어렵죠. 그 다음에 결혼을 해서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일도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또한 가지 인간에게 어려운 문제가 질병의 문제, 건강의 문제입니다. 몸이 아프면요, 취업도 못하고요, 결혼도 도전조차 할 수가 없습니다. 취업이나 결혼도요, 다 건강해야지 가능한 일입니다. 특히 병이 심해서 병상에 누워있으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몸이 아프면요,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병상에 계신 분들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언젠가는 몸이 아파서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사실은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고 소중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시고 여유를 주시고 시간을 주시고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아프면요, 마음도 아픕니다. 마음도 힘들어지고, 마음도 우울해지고, 몸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아프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가 감당하는 여러 사역 가운데, 특별히 우리 아픈 병자들, 환우들을 심방하고, 위로하고, 기도하고, 중보하는 것이 교회의 핵심 사역입니다. 그래서 주보를 보시면 항상 이 주보에 환자들 명단이 있습니다. 이름만 올려놓은 것이 아니라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라고 항상 우리가 그 환우들 이름을 주보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성도들 위해서 새벽마다 중보 기도를 하는데 첫 번째 우선순위가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합니다. 몸이 아프신 분들, 위독하신 분들, 수술 받으시는 분들, 항암 치료 받으시는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과학과 의학이 많이 발전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인간이 치료하기가 어려운 질병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오늘 성경에 나타난 이 나병이라는 질병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이거 문둥병이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요새는 이제 한센병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제가 어저께 찾아보니까는 이 한센병도 최근에는 이제 복합 항생제를 사용을 하면은 얼마든지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옛날에는 이게 치료가 안 되는 불치의 질병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불치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는데요. 오늘 이 사건을 살펴보면서 잠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인정을 할때 우리가 고침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주되심,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라고 인정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고침받고 치유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장, 6장을 쭉 보시면요. 많은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이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옵니다. 12절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라고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이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와서 예수님께 고쳐주십시오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게 되는데 그 전에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예수님을 보고 엎드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엎드렸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핍토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핍토라는 단어가 오늘 본문 앞에 8절에 보시면은 이 단어가 또 한번 사용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던 시몬 베드로 이야기인데요.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그때 저 노란색 글씨로 엎드려라는 저 단어가 똑같은 핍토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아 정말로 예수님 앞에 철저하게 항복하고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됩니다. 그물이 찢어졌는데 그물만 찢어진 것이 아니라 베드로의 마음도 완전히 찢어져서 그 완악하고 완고했던 마음이 주님 앞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5절에 보시면 선생님, 선생님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다가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비로소 아,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구나, 이분이 나의 메시아이시구나라고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고 찾고 또 부르셔도 요리조리 피해 다녔습니다. 외면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물이 찢어지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드디어 예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나병 환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나병 환자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합니다. 그래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랑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주님, 주님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주께서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을 합니다. 나병은 구약시대부터 저주받은 질병이었습니다. 불치의 질병이었는데 그래도 예수님이 원하시면 제가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시고 온 우주의 주권자가 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얼마든지 나병이라는 질병도 다스리시고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나병 환자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무조건 제 질병은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 믿음으로 그가 주님 앞에 나아왔던 것입니다. 내 질병,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내 질병,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고치실 수 있는 분이 그 예수님이시다라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구약성경의 정결 규례를 보면요, 나병 환자는 그냥 몸만 아픈 그런 사람이 아니라 부정한 사람으로서 이 사회에서 딸을 당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레위기 13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찐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정하다 부정하다라는 말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스스로 나병 환자는 옷을 찢어야 돼요. 머리를 풀어 헤치고 스스로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사람들이 나에게 접근을 하는 것을 막아야 됐습니다. 부정하기 때문에. 나한테 오면 부정타니까는 나한테 오지 마십시오. 그래서 일반인들과 떨어져서 진영 밖에서 격리되어서 그렇게 생활을 했습니다. 그 누구도 가까이 갈 수가 없고 가까이 가서도 안 됐는데 근데 그 나병 환자가 오늘 예수님께 가까이 왔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환자는 바로 예수님이 나병을 고치실 수 있는,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나의 부정함을 고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런 믿음으로 이런 고백으로 이 환자가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랬더니 정말로 그가 고침받고 깨끗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구약성경의 에스겔에서 37장을 보시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바벨론에 끌려와서 정말로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정말로 원래는 소망이 없었던 사람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떠한 희망과 소망, 회복의 가능성이 없어 보였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을 골짜기로 데려가셔서 거기서 이 엄청난 많은 마른 뼈들을 보여주십니다. 이 마른 뼈들을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물으세요.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그러자 에스겔이 대답합니다. 내가 대답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 부분을 이제 NIV 영어 성경에 보시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 주권적인 하나님 오직 당신만이 아십니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는 이 대답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뜻이거든 당신이 원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마른 뼈가 얼마든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철저히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을 하는 신앙의 고백인 거죠. 근데 오늘 나병 들린 이 사람도요,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이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권세와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마른 뼈가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정말 회복할 수 없고 치유할 수 없는 저의 이 나병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얼마든지 고쳐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는 자신의 불치병과 자신의 불가능한 상황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바라보고 인정을 했습니다. 그 결과 나병이 떠나가게 되고 오늘 나병 환자는 고침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실 요새는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나병에 걸릴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나병은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나병과 같은 치료가 어려운 질병이나 문제나 인생의 고난들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상황들이 있어요. 돈 문제도 있죠. 건강의 문제, 자식 문제 있죠. 가정 문제 있고 기타 등등 이 어려움과 불가능한 상황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다양하게 많이 있습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고 희망이 보이지 않는 이러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우리가 그때 바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하나님, 내 인생이 나의 것입니다라고 스스로 소유권을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판단과 나의 지혜와 나의 욕심과 내 감정 다 내려놓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과 주권을 먼저 인정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래도 최소한 제 인생은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돼야 됩니다. 하나님 제 자식들은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렇게 되어야만 합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러한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여기에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오늘 나병 들린 이 사람처럼 주님 원하시면 주께서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내 인생이 회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내 질병도 고침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도 주께로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의지하며 바라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 머리로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나병에 걸려야만 하는지 왜 제 인생이 이렇게 무너져야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 모든 소망이 이렇게 끊어져 버리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병 환자에게 이 믿음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원하시면 주께서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들으시고 그 즉시 고쳐주십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말씀을 합니다. 내가 원하노니 이제 너는 깨끗함을 받으라. 내 뜻이 네가 고침받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니까 그의 나병이 즉각적으로 고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면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의 나병은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있는 질병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으로만 고칠 수 있는 질병인데 예수님이 이 질병을 고쳐주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이 신적인 권세,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다라는 것을 증명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입증하시고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고 의지할 때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동일하게 온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님 앞에 주님의 권세와 능력을 인정하고 무릎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엎드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날마다 예수님께 엎드려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의지하게 될 때 오늘 이 나병 환자에게 임한 권능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요. 예수님이 치유하실 때 특별히 말씀의 선포 가운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그를 경고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니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고치시고 나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라. 아무한테도 이르지 말라라고 그렇게 신신당부,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소문내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치유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신 우주의 주인, 주권자이시지만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자랑하거나 과시하거나 떠벌리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새 같으면 조금만 뭐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있는 사람은 이거 전부 다 유튜브로 생중계를 하고 송출을 합니다. 치유 영상 배포하고 다음 주에 또 치유의 기적 시즌2가 됩니다라고 막 광고를 할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겠죠. 조금만 능력이 있어도 자랑하고 떠벌리는 게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라고, 소문내지 말라라고 아주 경고를 하십니다. 말하지 말고 대신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인하여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리고 그에게 입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기 규례 때문에 그래요. 레위기 14장에 보면은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병 환자가 이제 고침받고 정결하게 되면요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 라는 레위기 규례가 있습니다. 제사장이 나병 환자가 다 나았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는 그런 정결 예식을 반드시 거쳐야지만 이제 사회에서 격리된 것이 격리가 해제가 되고 다시 정상적인 사회로 사회생활을 하고 복귀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정함이 정결하게 되는 의식을 행해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나병 환자는 꼭 제사장에게 검증을 받고 진찰을 받고 정말로 나병 피부병이 다 나았는지 확인을 받고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 예물이 바로 여덟째 날에 그는 흠 없는 어린 순양 두 마리와 1년 된 흠 없는 어린 암양 한 마리와 또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섞은 소재물과 기름 한 록을 취할 것이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나병이 치유받은 사람은 순양 두 마리, 어린 암양 한 마리, 그리고 기름을 섞은 소재물, 그리고 기름을 꼭 하나님 앞에 바쳐야 한다라는 그런 레위기의 규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이 나병 환자에게 예물을 드리라라고 명령을 하신 게 이 예수님이 이거 지어내신 것이 아니라 전부 다 레위기 말씀 있는 그대로 이 나병 환자에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병을 치유하실 수 있는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능력과 권세를 자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고 왔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누구보다 큰 권세와 능력과 힘을 가지셨지만 그것을 가지고 본인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하신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존중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지도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통치자들과 다른 결정적인 차이점입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은 그냥 조그만 도토리만한 힘만 가지고 있어, 권력만 가지고 있어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권력을 마구잡이로 휘두르고 사용합니다. 세계 정세나 뭐 세계 정치, 국제 무대를 봐도요. 트럼프나 뭐 시진핑이나 푸틴 이런 사람들은 그냥 철저하게 힘의 논리로 자신의 힘을 마음껏 마구잡이로 휘두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와는 전혀 다른 통치자의 모습, 겸손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지만 그것을 드러내고 과시하고 잘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항상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십니다. 그래서 레위기 말씀대로 가서 제사장에게 너의 몸을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됨으로 모세가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철저히 말씀에 순종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스스로를 낮추시고 스스로를 감추시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더 높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소문을 내지 말라고 하셨는데 예수님의 소문이 더 빨리 더 많이 퍼지게 됩니다. 15

절에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소문내지 마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소문이 더 퍼졌습니다. 근데 저 때의 저 노란색 글씨로 소문이라는 헬라어 단어가 로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더 널리, 더 많이

이유가 말씀을 듣기 위해서 왔습니다. 두 번째가 경고층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시면요. 이 말씀의 역사와 치유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말씀이 선포되고 말씀을 듣게 될 때 그 가운데 치유의 역사와 기적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4장, 5장, 6장을 보시면요.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는데 항상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실 때 치유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나누었지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을 행하시잖아요. 근데 그때도 그 직전에 말씀을 전하셨어요. 5장 1절에 보면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나시고 부르셨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가운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 베드로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수 있었던 이유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졌던 것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어마어마한 물고기를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선포할 때 그 가운데 치유의 역사,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고침받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자가 회복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가운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선포되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선포될 때 그 가운데서 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남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부르시고 열두 제자를 파송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예수께서 열두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내보내시며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부르셔서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아픈 사람들 고치게 하려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파송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 가운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드러내시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이 쫓겨나게 되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중에 사도행전 19장을 보시면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데요. 사도 바울이 자신이 쓰던 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요. 그 사람의 병이 즉각적으로 고침을 받고 치유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가서 뭐 안수를 하거나 기도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쓰던 이 손수건만 그 병자 몸 위에 얹었더니 바로 그 병자가 고침받고 치유가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때도 바울이 그 에베소 회당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하고 말씀을 전할 때 바로 그곳에서 놀라운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치유의 기적과 능력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였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강력한 표적이고 증거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만 뻔찌리하게 잘한다라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거기에 성령의 능력,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 치유의 능력으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듣게 될 때 거기에 바로 치유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 그 자체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흥왕하여서 세력을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치유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그 말씀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이 치유의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내 인생이 회복이 되고 내가 치유받게 되는 이 은혜를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이 간절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나오게 되는 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도 부지런히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고침받고 치유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오늘 이 나병 환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저의 힘으로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우리의 질병의 문제, 상처의 문제, 아픔의 문제, 이 재물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주께서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말씀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70장 찬송합니다.

0: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말씀 가운데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며 나아가시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그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그리고 성도들의 모든 사업장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1: 방송 예배 지금까지 여수제일교회 지난 주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보내드렸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662-3004번 여수제일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예배 오늘

0: FEBC 극동방송입니다.
1: 하나님의 사람들의 발걸음을 전하는 FEBC 게시판입니다. 여수 국동체일교회는 7월 23일 목요일부터 25일 토요일까지 오후 1시부터 저녁 6시에 로마로 떠나는 여행 바울과 지하교회이란 주제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대상은 5세 이상 유치부와 유초등부 어린이며 미국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로마 시대를 배경으로 성경을 배우고 다양한 영어 활동을 체험하는 특별한 시간이 마련됩니다.

회비는 3만원이며 자세한 문의는 010-4562번에 7450-4562번에 7450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여수성문교회는 7월 12일 주일 오후 1시에 교회 창립 48주년을 기념하여 북한 찬양사역자 강은정 집사를 모시고 찬양 간증집회를 엽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찬양하며 방송가족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순복음 여수제일교회는 7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교회 성장연구소 소장 정상용 목사를 모시고 365 총동원 초청전도 해피데이 1일 세미나를 교체합니다. 부흥의 파도를 소망하라는 주제로 총동원 전도와 태신자 관계전도 방법 내용을 중심으로 열리는 이번 세미나는 무료입니다. 문의 전화는 010-3165번에 9975, 3165번에 9975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민족 지도자 손양훈 목사 기념사업회는 7월 18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여수 세계선 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팀노고십과 함께하는 손양훈 목사 기념음악회 넥스트 웨이브를 진남 실내체육관에서 엽니다.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사랑과 용서, 화훼 유업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무료며 방송가족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는 7월 27일 월요일과 28일 화요일 오전 9시 30분에 한국어린이전도협회 여수지회에서 아동부연합 여름성경학교가 개최됩니다. 선착순 50명이며 신청문의는 지역번호 061-642-3923-3923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예장합동순천노회 학생면녀회는 7월 30일 목요일부터 8월 1일 토요일까지 구례 청소년 수련원에서 예수님과 함께하는 믿음의 항해라는 주제로 여름 수련회를 개최합니다. 강사는 유럽 코스타 강사 박근호 목사, 코스타 강사 김현철 목사, CCM 작곡가 장종택 목사, 코스타 묵상 강사 박동진 목사, EMT 선교회 대표 서정현 선교사의 강의로 자세한 문의는 010-8666번에 9836-9836번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극동방송에서는 공휴일을 제외한 매주 수요일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방송사 공개홀에서 중보기도회를 진행합니다. 전남 동부 땅에 무너진 곳을 직시하고 그 앞을 막아서 하나님께 기도로 부르짖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가정과 교회, 지역과 나라를 살리는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는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남 동부 극동방송은 FEBC 게시판을 통해 교회 소식과 연합회 행사 등 지역 소식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FEBC 게시판에 소식을 알리기 원하시는 분은 무료문자 카카오톡 친구 검색에서 전남 동부 극동방송을 검색 후 채널 추가하신 후에 문의하시거나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담은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또는 전화 지역번호 061-650-3800-650-3800번 전남 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의 김경화입니다. 오늘 이 시간 대한민국의 어머니들을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시는 세 분을 초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해피맘 사역을 하고 계시는 성안감리교회 정삼숙 사모님 그리고 박순자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세 분 스튜디오를 꽈득 채워주셨는데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3: 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네, 미녀 세 분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
3: 고맙습니다.
0: 해피맘 사역을 하면 이렇게 다 아름다워지시는 거죠?
3: 네, 행복하니까요.
0: 네, 얼굴에 미소가 한가득이시고요. 아, 화면으로 못 보여드리는 게 아쉽다 할 정도로 아름다운 세 분을 모셨는데요. 먼저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 만나셨으니까요. 인사 부탁드립니다.
3: 하나님의 말씀과 늘 함께한 우리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들 늘 기도하고 또 응원하고 소망합니다. 또 기도 제목마다 선한 열매들이 가득 맺기를 원하며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아멘. 두 분도 방송가족들하고 반갑게 만나셨는데 인사 간단하게 해주시죠.
4: 네,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장학봉 담임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하남 미사 성안교회 해피맘 디렉터 이미경 권사입니다.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2: 안녕하세요. 극동방송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성안교회의 박순자 권사예요. 사랑합니다.
0: 네, 권사님 머리띠를 아주 예쁘게 하고 오셔가지고 더 아름다우신데요. 가슴에도 해피맘하고 명찰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또 머리띠도 굉장히 화려하게 하셨네요.
3: 네, 저희가 개별적으로 이렇게 저희 해피맘 노고 그리고 저희들이 만든 네. 그래서 스태프님들이 다 이걸 차고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거든요.
0: 네. 이 가슴에 배지와 또 예쁜 머리띠만 봐도 벌써 마음이 밝아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해피맘 이름도 참 예뻐요.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3: 14년 전에 어머니들을 위한 건강한 프로그램이 뭘까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엄마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또 자녀가 행복해야겠다. 그러니까 행복한 엄마의 행복한 가정, 행복한 자녀. 제가 그런 의미로 해피맘이라고 이름을 짓고 해피맘 속에 우리가 진행이 있어요. 1년에 봄학기, 가을학기, 1년에 연 두 번. 그리고 진행은 우리가 모든 프로그램이 어머니들이 새가족 이원 또 안내 이원 반주 뭐

0: 찬양 단원까지 다 어머님들로 구성된 그런 어머님들 위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 해피맘의 모든 진행과 설교 또 뭐 기도 찬양 이거는 담임 사모님인 제가 하고 있습니다.
1: 네. 네. 한 학기마다 100명 이상의 어머니들이 모여서 그야말로 축제장이 펼쳐지고 있다는 네. 생각이 드는데요. 그 행사를 또 14년 넘게 네. 해오셨으니까 거쳐간 어머니들이 얼마나 많이 행복해졌을까요?
0: 네. 전국에서 저희 해피맘 사모님들이 또 교인들을 네. 모시고 오셔서 참관하신 네. 한방 오신 분들도 많고 네. 그리고 이제 일반 믿지 않는 그 예수를 안 믿는 네. 그 어머니들도 오셨다가 교회가 이렇게 좋은 것이야. 그리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많고. 네. 그런데 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저와 우리 권사님, 디렉터 권사님, 이미경 권사님, 또 우리 총 고문이신 박순자 권사님께서 잘 협조해 주시고 그런 큰 사랑 때문에 이게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1: 네. 안 믿는 분들도 뭐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것이 해피맘은 누구나 되고 싶으니까요.
0: 네.
1: 좋습니다. 박순자 권사님 그리고 또 이미경 권사님 함께 나와 주셨는데요. 해피맘 총 고문이신 박순자 권사님은 그렇게 또 목걸이로 우리 해피맘들을 격려하신다고 들었습니다.
0: 왜냐하면 네. 구성이 찬양과 기도와 그리고 말씀이 균형을 잡혀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근데 예배 후에 권사님께서 준비해 주신 만찬이 네. 이게 보통 그러니까 밥, 국, 반찬이 아니라 나 같은 게 뭔데 이렇게 대접을 해주나
1: 네.
0: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고
1: 네.
0: 감동을 받고
1: 네.
0: 그러니까 정말 이 음식을 대했을 때 내가 이 음식을 먹고 다시는 집에 가서 가정의 소중함을 알고 자녀의 소중함을 알아서 내가 다시 한번 힘을 내서 네. 간 그런 어머니들이 되게 많거든요. 이제 그런 그 준비 과정은 우리 권사님께서
1: 네.
0: 또
1: 어떤 특별한 음식들이 나오는지 이거 너무 궁금합니다, 권사님.
2: 저희 자랑 같아서 죄송합니다. 우리 사모님이 너무 열심히 영혼 살리는데 최선을 다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무엇으로 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감동되는 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하여서 식사를 제공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으로 개강 때하고 종강 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개강 때는 봄에는 나물 같은 걸로다가 찰밥을 해서 삼기고
1: 와.
2: 또 가을에는 이제 모든 거를 준비를 해서 1년
0: 도토리,
2: 먹을 거
0: 도토리 묵도
2: 준비를 해놓습니다.
1: 네.
2: 이제 가을에는 이제 찹쌀 같은 것도 내가 맛이 가고
1: 제철 음식들이요. 네.
2: 은행 같은 거 저장하고 도토리 가루, 장아찌 같은 거를 준비를 많이 해요. 봄에는
1: 네.
2: 장아찌로 하고 양파를 해서 해놓고 여러 가지 뭐 호랑이 콩 같은 것도
1: 네.
2: 1년 먹고 해서 네. 준비를 해놓으면 개강 때 하고 종강 때 가을 학기 네 번을 하면은 그걸 준비를 해요. 그것도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해요. 그리고 성도님들이 맛나게 드시고 가면은 저도 많이 많이 행복합니다.
1: 아멘. 무려 100명이 넘는 분들의 식사를 또 네. 특별하게 여러 가지 유기농 건강식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신다니 정말 대단하시고요. 그 식사를 먹은 해피맘들이 가족 생각에 절로 난다고 하겠어요.
0: 네.
1: 나도 이렇게 가서 맛있는 음식을 가족을 해서 먹여야지 이런 생각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0: 어쨌든 그 먹는 곳간에서 인심이 난다고
1: 네.
0: 그 음식을 대접받고 정말 행복한 모습으로 가서 남편하고 싸웠는데 이제 안 싸워야 되겠다.
1: 네.
0: 또 아이들하고 뭐 티격태격했는데 아이들을 사랑해야 되겠다.
1: 네.
0: 그런 어떤 마음 다짐을 갖고 가져갈 때 제가 참 보람 있어요.
1: 네.
0: 그리고 우리 여기 옆에 있는 이미경 오사님은 저희가 봄학기 가을학기 중간에 방학이 있잖아요. 그럼 그 방학 때는 어머니들이 필사 성경으로 들어가요.
1: 네. 네.
0: 그럼 이제 성경을 써왔을 때 그 다음 학기 때 모든 그 상품과 여기서 준비를
1: 축제 준비를
0: 해주십니다.
1: 네. 네, 14년 동안 무려 그 일을 디렉트 해오셨다는 거는 보통 정성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0: 네.
1: 이 해피맘 나도 하고 싶다는 분들이 여기저기 있을 것 같은데요. 해피맘 구호하고 노래가 또 따로 있더라고요.
0: 네.
1: 네, 구호를 저는 받아보고 심플하게 정말 정확하게 중요한 것만 담아서 만드셨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호부터 한번 외쳐볼까요?
0: 네, 그 전에 제가 왜 이 구호를 이렇게 만들었냐면
1: 네.
0: 우리 어머니들이 기도하면서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는 거의 100% 축복의 통로가 되더라고요.
1: 아멘.
0: 그리고 우리 어머니들의 부모님들의 기도를 먹고 자라는 자녀들은 반드시 세계적

0: 인물이 돼요.
1: 맞습니다.
0: 예, 그리고 말씀으로 무장이 되잖아요. 그런 자녀는 이 세상에서 정말 영향력 있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우리는 어쨌든 행복 마음이고 사랑 마음이고 기도하는 어머니잖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요즘에 가정예배 드리면서도 거의 그게 가정예배가 사라졌어요. 근데 성공하는 자녀의 지름길이 뭘까? 가정예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성품훈련 시키기 위해서 이거 저거 많이 하는데 그거의 지름길은 저는 말씀 암송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면 축복의 통로가 될까? 자녀의 이름으로 헌금을 공격적으로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공격적인 축복이 오는 걸 저는 제가 몸소
1: 공격적으로 드리기. 네.
0: 그래서 이걸 구호로 네. 하는데 우리 디렉터님이 항상 하시거든요.
1: 네, 이 내용이 다 담겨 있습니다. 네. 잘 들어보시고 따라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구호 한번 외쳐볼까요?
2: 네. 그럼 다 같이 주먹을 치시고 구호 준비.
3: 아자.
2: 나는
3: 행복맘 사랑맘 기도맘
2: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는
3: 축복의 통로
2: 기도를 먹고 자라는 자녀는
3: 세계적 인물
2: 말씀으로 무장된 자녀는
3: 영향력 인물
2: 매주 화요일은
3: 어머니가 자녀를 위해 기도하는 날
2: 나는
3: 행복맘 사랑맘 기도맘
2: 아멘 성공하는 자녀의 지름길은
3: 가정예배
2: 성품훈련의 지름길은
3: 말씀 암송
2: 축복의 통로의 지름길은
3: 공격드림
2: 아멘
1: 와
0: 매주 이렇게 외칩니다
1: 네, 제가 따라해봤는데 박수를 놓쳤네요 역시 14년간 호흡을 맞추신 분들의 환상 호흡이고요 아 이거를 외워서 구호를 외치면 이 안에 자녀 교육에 대한 비밀 영적 비밀이 다 들어가 있다는
0: 다 들어있습니다.
1: 생각이
0: 네.
1: 드네요 노래도 또 우리 정삼숙 사모님께서 직접 작사 작곡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0: 저희 해피맘 기도의 주제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 제목이 이렇게 기를 게예요 근데 제가 주님이 주신 귀한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1: 아멘
0: 그런데 그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맡겨진 사명이 뭘까? 그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가르치고 또 기도로 길러서 이 땅 위에 험한 세상에 혼탁한 세상에 우뚝 설 기둥들이 되게 하소서 그리고 2절은 지혜는 솔로몬처럼 지도력은 모세처럼 그리고 영향력은 다니엘처럼 우리들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고 믿음의 증인이 되어서 날마다 간증이 되는 우리 가정의 명품 자녀가 되리라 그런 가사로 제가 작사 작곡을 했는데
1: 네.
0: 시간이 되면 어떻게 한번 들어보셔도
1: 같이 부르면 눈물 흘리는 분도 많으실 거란 네. 그런 생각이 드네요 대한민국의 가정이 참 위기다 하는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특히 그 어머니들이 믿음으로 좀 무장해야 되는데 많이 흔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네. 해피마음을 하시면서 수많은 어머니가 변화되는 모습을 보셨을 텐데
0: 네네.
1: 그 변화되는 모습에 얼마나 이 스태프들이 행복하실까요?
0: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끊임없이 찬양도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네. 그걸 외치면서 또 말씀을 들으면서 기도하면서 엄마의 모성애라는 거는 자녀들 이름이 나온 벌써 눈물이 흘러요.
1: 네.
0: 그래서 자녀들의 제목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매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이미 그 마음을 받으신 것 같아요.
1: 아멘.
0: 예, 그래서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받으시고 우리가 믿음이 적어서 그런 거지 그 믿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걸 믿고 나갈 때 정말 많은 기도 제목이 응답됐어요. 남편하고의 문제가 있어서 기도하던 중에 그게 해답이 되었고 또 자녀들을 위해 놓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최선의 타이밍은 언제일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인내하고 기다리면 그 응답은 반드시 제가 이렇게 두 눈을 볼 때 반드시 아멘. 이루어졌거든요. 우리 여기 두 분 권사님도 아마 해피맘을 하면서 아마 그 보람이 좀 있을 거예요.
1: 네. 벌써 우리 권사님 우시려고 그러세요. 디렉터 권사님. 말씀해 주시죠.
2: 아, 예, 저도 이제 기도를 시작한 게 우리 아이들 때문에 이제 네. 남자만 두 명.
1: 네.
2: 예, 말만 들어도 아시겠죠? 근데 그 자녀들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실은 제가 하나님을 살짝 이용을 해서 하나님 뒤에서 내가 아이들을 조정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은 그거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더라고요.
1: 내 뜻대로 안 되죠.
2: 아, 네. 그래서 아, 정말로 내 마음을 내려놓고

0: 적으로 하나님한테 모든 것을 맡기면서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고 그때 이제 저희 사모님을 만나서 항상 상담하면서 사모님께서 기도와 말씀과 중요한 것은 엄마가 바르게 살아야 된다 이런 아, 거를 네. 항상 얘기를 해주셔서 진짜 사모님 말씀을 계속 저도 순종하면서 지금까지 왔고 이제는 아이들이 군대도 다 갔다 왔고 학업 아직 해야 되는 아이가 마지막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애가 있고 하지만 그래도 또 기도하게 남았습니다.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기 위해서. 네, 그래서 오늘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1: 어머니의 기도는 끝이 아, 없습니다. 네. 하지만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 네. 우리 또 방송 가족들도 잘 아실 줄 믿습니다. 권사님, 고문 권사님은요.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손주들을 다섯이나 보내셨잖아요.
2: 네, 네.
1: 와, 대단하셨어요. 그 손주들이 지금 다 컸죠?
2: 네. 큰애가 김용석이고, 김보명 20기 단원장이고,
1: 아, 네.
2: 그 정은채 부단원장, 정은택 단원장 해서 모두 5명, 성민까지 5명 손주를 보냈습니다.
1: 와, 얼마나 그 우리 권사님께서 아이들을 잘 케어하시는지 저희도 막 감동했었거든요. 5명을 이렇게 보내신다는 건 보통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얼마나 아름답게 받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람이 많으시죠.
2: 네. 해피맘에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자녀들이 있지만 딸과 며느리랑 있지만 너네들한테 하는 말은 내가 제일 빠른 걸 가르쳐줄게. 그러면 뭔데요? 그래. 그럼 기도가 제일 빠르다.
1: 아멘.
2: 일하는 것보다 기도가 빨라. 그리고 성경 말씀 읽으면서 찬양하면서 하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거다. 주 안에서. 그러면서 내가 항상 하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는 거를 잊지 말고 기도 생활을 잘 하라고 가르쳤습니다.
1: 네. 아우, 며느리분들이 복 받으셨네요. 이렇게 기도를 강조해 주시는 우리 시어머님 정말 아름답고 좋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발버둥 쳐도 하나님이 하시면 다 이루어지잖아요.
3: 네. 아멘입니다. 네,
1: 그런 내용들을 우리 믿음의 어머니들이 또 믿음의 아버님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대한민국이 흔들리는 또 이유는 믿음의 어머니들 믿음의 아버님들이 기도가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녀들을 영적으로 이렇게 양육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중요성을 우리 사모님께서 좀 강조해 주세요.
3: 어머니들이 내 자녀가 사무엘이 되기를 원해요.
1: 아멘.
3: 그런데 나는 한나가 되려고 하지 않아요.
1: 맞아요.
3: 근데 저는 이제 역으로 한나의 삶의 특징은 늘 성전 중심으로 기도를 했거든요.
1: 네.
3: 요즘 혼탁한 세상에 우리가 어머니들이 흐느끼면서 울어야 할 기도 제목이 많아요. 그리고 마음 상처받고 마음이 상심한 심령들이 솔직히 한나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흐느끼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조금 힘들고 조금 낙심되고 절망되면 사람에게 토해냈거든요. 근데 한나는 하나님 앞에 토해내더라고요. 저는 그런 어떤 그 믿음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몸부림치는 기도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 자녀 교육이 이 시대에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나가 되면 그냥 자녀들은 사무엘이 된다. 한나의 삶의 특징이 기도와 믿음과 헌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한나의 자녀교회 프로젝트로 우리 어머니들이 다시 한번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그 인간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어떤 교육으로 가면 우리의 가정이 살고 또 이 나라가 또 빛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1: 아멘. 기도하는 어머니가 가정을 바로 세운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지금 방송을 듣는 우리 어머니들 가운데 정말 좋은 엄마가 되고 싶고 아이들을 사랑으로 잘 양육하고 싶은데 답답해하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사모님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3: 어머니 기도하면서 중요한 거는 인내를 가지자는 거예요. 농부가 씨를 심었는데 때가 되고 타이밍이 돼야 이게 싹이 나오잖아요. 나도 다른 사람들처럼 기도도 하고 말씀도 많이 보고 다 했는데 쉽게 얘기하면 어머니들이 거기서 도중하차하거나 그거를 후회로
1: 참지 못하는
3: 그런 네. 마음 때문에 그게 다시 온이치가 될 때가 많아요.
1: 네.
3: 근데 옥토 같은 마음이라는 거는 풀을 깎고 수고로움을 해야 견디고 참고 견뎌야 그게 싹이 나고 열매가 맺어진 것처럼
1: 네.
3: 우리가 너무 어머니들이 길과 같은 마음이 많으세요. 정말 기도를 심었는데 왜 나는 이 열매가 없는 거야. 돌짝밭과 같은 마음들.
1: 네.
3: 그래서 기도의 열매가 나타났는데 왜 안 자라는 거야? 가시밭과 같은.

0: 사람들 그런 거 마음들이 많기 때문에 조금 인내하고 조금 수고하면 우리는 결국은 옥토 같은 마음이 돼요. 그래서 그 옥토 같은 마음이 될 때까지는 저는 인내를 하자는 거예요.
1: 아멘. 예. 정말 농부가 농사를 짓는데도 1년 동안을 정성을 기울이면서 네. 정말 열심히 그 씨를 심고 가꾸는데 자녀는 뭐 말할 것도 없겠죠. 네.
0: 그러니까 하나의 그 작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네. 조각가가 끌과 정으로 네. 다듬을 걸 다듬고 부실 걸 부셔야 작품이 네. 되듯이 우리가 기도로 나의 모든 모난 부분을 또 말씀으로 모난 부분을 다 깎고 자르고 다듬을 때 온전한 다듬음이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은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인내가 있잖아요.
1: 네.
0: 그 인내를 굉장히 제가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1: 네. 네. 자녀를 키우면서 엄마도 같이 성숙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두 분 우리 권사님도 이 사역을 하시면서 하나님께 참 감사드리는 내용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어떠신지 우리 고문 권사님 말씀해 주시죠.
2: 우리 사모님이 해피맘을 개강하면서 14년 동안 하면서 제일 축복받은 우리 할머니 박순자 권사 가정인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내가 우리 사모님을 옆에서 만남의 복을 주신 거 감사하고요.
1: 아멘.
2: 또 내가 우리 사모님한테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처럼 바울을 섬겼듯이 내가 끝까지 우리 사모님을 잘 보필을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가족이 며느리와 우리 가족 식구들이 모두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가정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1: 아멘.
3: 네, 저도 뭐 감사할 게 너무 많고 저는 솔직히 시집 와서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잘 몰랐었어요. 아이들 키울 때 말씀으로 하고 기도도 하고 이러는 것도 몰랐었는데 성안교회가 첫 교회거든요. 그러면서 사모님한테 옆에서 계속 붙어서 이제 어떻게 하는지 모르니까 계속 여쭤보면서 그러니까 숙제가 떨어지면 그걸 그대로 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왔고 아이들 둘이 이제 유학생활을 하면서 엄마로서 해줄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아무리 옆에서 뭐를 해줄 수도 없고 거리도 멀 뿐더러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몰라요. 통성기도도 모르고 기도 시작도 어떻게 하는지 몰랐는데 그거를 일일이 다 저한테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할지 상담하면서 사모님하고 같이 어느 곳으로 보내면 좋은지도 진짜 기도하면서 그렇게 왔었거든요. 대학교 들어갈 때도 쉽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정말 그 아이들하고 기도하면서 대화가 잘 안 통하고 그랬었는데 그 어느 순간에 아 하나님한테 다 맡기고 나는 뒤로 물러서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점점점 편해지고 또 우리 아이들도 엄마가 뭐를 하는지 알잖아요. 항상 식탁 위에 필사를 하면서 성경책 읽으면서 그다음에 아이들 갈 때 기도해주고 아기 때는 말씀카드 뽑는 거를 많이 했고 이제 유학생활 할 때는 말씀이 제가 카톡으로밖에는 줄 수가 없는데 그 대문 사진에 여호수아 1장 9절 말씀을 네. 해줬어요. 그래서 우리 두차역, 두재역 두 아이들한테 무언으로 그거를 그래서 작년까지 그게 카톡 제목이었었거든요. 근데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신 것 같아서 지금까지 이렇게 제가 또 해피맘도 하고 그렇지 않았으면 중간에 또 많이 힘든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또 앞으로도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다음에 우리 사모님하고 또 박순자 권사님하고 우리 성안교회를 위해서 또 열심히 봉사하겠습니다.
1: 아멘.
3: 감사합니다.
1: 네, 엄마 아빠는 정말 옆에 가지 못하지만 그 먼 유학 생활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3: 아멘.
1: 어머니 또 아버님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아, 우리 사모님 이렇게 든든한 든든한 우리 동역자분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어머니를 살리는 일을 계속해서 하고 계시는데요. 비전과 기도 제목 나눠주시면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중보 기도해 주실 겁니다.
0: 네. 우리 방송을 듣는 우리 모든 가정이 가정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1: 아멘.
0: 그리고 모든 그 모델은 성경의 인물이 모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늘 우리 어머니 기도에서 감사 헌금하는 그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 지도력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의 자녀들은 모세와 같이 탁월한 지도력을 주시고 그 다음에 꿈이 없어요. 너 뭐가 될 거야? 몰라요. 나는 꿈이 없어요. 되고 싶지 않아요.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시대에 우리가

0: 요셉처럼 꿈을 가진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다윗처럼 세상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자녀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영적이면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처럼 영적인 자녀가 되고, 에서처럼 또 민족을 책임질 수 있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고, 바울처럼 영적이고 큰 지도력을 갖게 하시사, 중요한 건 어려서 성경을 많이 안아서 겸손한 디모데와 같은 그런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가정에 자녀들이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는 다 같이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면서 늘 14년을 같이 왔거든요.
1: 네.
0: 근데 그 기도 제목이 하나씩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1: 할렐루야. 네. 14년 동안 해왔더니 해피맘 사역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되는 거죠?
0: 네. 왜냐하면 저는 방학이 없다고 봐요. 기도와 네. 말씀이 방학이 없다. 그래서
1: 아멘.
0: 우리는 고맙게 되면 무조건 어머니들은 자녀를 위해서 아까 구호지창처럼 네.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달려나와야 되고, 그리고 가을 학기 되면 계속 기도는 멈춤이 없다.
1: 아멘.
0: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졸업이 없이 그냥 건강이 허락하면 그냥 이 땅 위에서 어머니들을 그 행복하게 하는 그 해피맘에 우리 모두가 다 힘을 합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뻐 받아줄 줄 믿어요.
1: 제가. 아멘. 어머니들을 행복하게 만들어주시니까 이 세 분의 어머니가 더 행복하시다는
2: 아멘.
0: 아멘.
1: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정이 혹시 어려워서 정말 고민 많으십니까? 또 믿음의 어머니가 되고 싶은데 잘 되지 않으십니까? 모두 해피맘으로 오세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성안 감리교회에서 봄하고 가을에 계속해서 믿음의 어머니들이 모여들고 있고요. 안 믿는 분도 대환영이죠?
0: 네. 믿지 않는 분도 오셔서 자녀를 위한 기도에는 정말 잘 받아들이고, 또 그러면서 또 눈물도 흘리고 또 예수도 영접하고 또 등록도 아멘. 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1: 네. 그런 기적의 축제 현장에 많이 오셔서 자녀들을 세계적인 인물로 키우는 믿음의 어머니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2: 아멘.
3: 아멘.
1: 오늘 특별한 만남 FEBC 초대석 시간에 저도 들으면서 보람 있으시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부러운 사역을 하고 계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우리 성안 감리교회 정삼숙 사모님, 해피맘의 고문이신 박순자 권사님, 그리고 해피맘의 디렉터이신 이미경 권사님 모시고 성안 감리교회에서 해마다 하고 있는 해피맘 사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세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 네, 방송 가정 여러분 평안하세요.
1: 네, FEBC 초대석 특별한 만남,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고요. 해피맘 사역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죠?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거나 성안감리교회로 문의하시면 언제든지 환영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질문을 드렸습니다. 만약 하나님을 직접 뵙게 된다면 어떤 말을 가장 먼저 하고 싶으세요? 게스트분은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렇게 답합니다. 어떤 말보다 그냥 눈물이 날 것 같은데요. 감격의 눈물이요. 라고요. 저도 잠시 그 질문에 대해 생각을 해봤는데요. 저도 그럴 것 같더라고요. 언젠가는 직접 뵙게 되겠지만 그 좋으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주님을 가까이 만나는 감격이 이 시간 찬양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가득 임하길 기대하면서 하늘 편지 시작할게요.

네, 그 사랑 얼마나 이지은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찬양 함께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된 주일에 함께하는 하늘 편지 문을 활짝 열었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문자 메시지로 저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혹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어디서 무엇 하시며 극동방송 듣고 계신지 간략하게 남겨주시거나 듣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다면 제목을 적어서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메시지 주신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제작한 예쁜 파우치나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 성경에서 성경책을,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맛있는 밀키트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6762님, 내가 매일 기쁘게 신청합니다 하셨는데, 네, 이렇게 메시지 주시면 됩니다. 잠시 후에 들려드릴게요. 0331님, 기도원으로 봉사활동을 갔다가 지금은 마늘을 까며 극동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평안함을 얻습니다 하셨어요. 그러셨군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은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계속해서 그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0231님, 오늘 손주들이 와서 강화 건평 해변가를 돌면서 찬송도 듣고 귀한 시간을 가졌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아, 그래요. 할머니의 사랑과 기도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날 우리 아이들을 생각하니 제 마음도 행복해집니다. 기쁜 시간 계속해서 이어가시고요. 메시지 감사합니다. 신청하신 찬양 바로 이어드릴게요. 내가 매일 기쁘게 김현진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 편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문자 메시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들려주실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8380님, 예배드리고 아버지와 집으로 가는 길에 듣습니다 하셨는데요. 잘하셨네요. 고맙습니다. 3590님,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듣기 원해요 하셨는데 잠시 후에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5017님, 7월에는 더욱 주님만 바라고 믿으며 기도에 힘쓰길 소망합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듣기 원해요 하셨는데 아멘입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주님께 미리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면서 함께 들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곡 띄워드릴게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1330님, 모든 찬양이 은혜롭습니다 하셨는데요. 그래요.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지만 우리의 영과 마음은 더욱 주님께로 향하는, 그래서 은혜로 가득한 7월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맺겠습니다. 끝곡으로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임채무의 목소리로 띄워드리며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하늘편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북방선교의 기소, 생명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2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2: 자락에 손이 닿기만 하면 나의 질병이 나으리라. 이런 믿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었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에게 하루 24시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는 극동방송. 극동방송의 사역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전파 선교사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문자 주시면 월 1만 원을 헌금하실 수 있는 전파 선교사가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준구입니다. 1년 12달 중 성장이 가장 왕성한 달을 꼽으라면 아마도 바로 이달 7월일 겁니다. 그래서인가요? 시인은 내고장 7월은 청포도가 익어가는 시절이라고 노래하기도 했죠. 그 축복의 시간에 우리는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은 굳세다가도 때로 바람 앞에 갈 때처럼 흔들리기도 하죠. 성장과 시련을 함께 겪곤 합니다. 풍부한 햇볕이 생명을 잃까요 보다가도 어느 순간 태풍이 몰아치는 자연이지만 산천 초목은 푸르기만 한데요. 그 모든 것이 창조주 하나님의 길고 깊은 뜻 안에 있으니 우린 그저 넉넉한 마음으로 견디어낼 뿐입니다. 그렇게 멈추지 않는다면 어느새 훌쩍 성장해 있을 겁니다. 피아오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야고보서 1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원하시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라면 누가 뭐라 하지 않더라도 절로 품게 되는 마음일 겁니다. 그렇다면 성내는 것부터 삼가야 하겠습니다. 그 표정, 그 말투, 그 몸짓으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의의를 결코 이룰 수가 없으니 말이죠. 주리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나의 갈길 다가도록.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사연은요, 9507님 사연이에요. 몇 주 전 저희 시어머님 81세 생신이셨어요. 온 가족이 모여 축하해드리는 시간 가졌습니다. 찬송 여기에 모인 우리 들려주세요. 9507님, 와, 제가 이 시간 사연 함께 하면서, 야, 역시 성도는 다르다, 이런 말씀 자주 하게 되는데요, 9507님 사연에서도 똑같이 느꼈어요. 이야, 시어머니 81세 생신이셨는데, 야, 이렇게 축하 사연 신청곡 또 함께 이렇게 보내주고 계시잖아요. 와, 여러분, 오죽하면 저 10월대라는 말이 있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잖아요. 아니, 저 뭐 시자가 들어가면 뭐 모두 다 싫어진다면서요. 근데 시어머니 생신, 근데 또 시어머니가 81세, 네, 연세 높으신데, 얼마나 행복할까요? 이런 며느리 둔 시어머니들. 네. 또 온 가족이 모여서 이렇게 축하해드리는 그 모습들을 제 머릿속으로 쫙 그려봤거든요.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 또 함께 하면서, 또 그 시간 보내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면서, 너무 행복한 시간이구나, 머릿속에 막 그려지면서 그런 마음 가졌습니다. 주 안에 산다는 거네요.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여기에 모인 우리, 예라 모십 앨범 중에서 함께합니다.

네, 예배 당에 모여서 여기에 모인 우리 네, 찬양 네, 함께하는 거 너무나 은혜롭죠. 또 가족들이 모여서 이 찬양 함께하는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이 방송 함께하면서 여기에 모였다 네, 이렇게 느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런 느낌으로 함께 했던 찬양이었습니다.

0689님 사연 보내주셨어요. 쉬는 날이고 비까지 오는데 보탬이 되고 싶다고 새벽부터 쿠팡 단기 알바 나간 남편 픽업하러 왔습니다. 항상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어요. 더불어 5년째 아이가 생기지 않고 있는데 그래도 항상 제 걱정 먼저 해주는 남편 사랑한다는 말도요. 0689님 네, 0689님 남편분 네, 사랑합니다라는 말 전해달래요. 와, 너무너무 행복한 남편입니다. 아, 그리고 저 가끔 이런 생각 들어요. 여러분, 나는 그런 말 간지러워서 못해. 그거 자랑 아닙니다. 예, 못하면 아니, 고쳐야죠. 예, 고치세요. 할 수 있는 내 스타일로 바꾸십시오. 아니, 힘내봐야죠. 사랑한다 말로 시인해야 되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많이 위로를 얻고 있어.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야. 진정 사랑의 마음 전하고 싶어. 아, 이런 말 해야죠, 여러분. 목사님은요, 하세요. 네, 저도 잘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잘 못하는데, 네, 저도 포함해서 네, 말 좀 합시다, 우리. 네, 말 한마디가 때로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네, 마음 알아주라고요? 네, 마음에 내 마음은 그런 거라고요? 여러분, 마음 그것도 이해하려면 힘들어요. 그거 들여다 봐야 되잖아요. 네, 말 듣는 게 쉽잖아요. 네, 부담 주지 말자고요. 네, 저 목사님 잘하냐고요? 네, 죄송합니다. 아이고 참. 네, 그렇습니다. 아유, 얼굴 오늘 또 빨개지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남편도 대단하셔요. 지금 직장에 다니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쉬는 날이에요. 아우, 직장에서 힘들었어. 아유, 나 힘든 거 알아줘. 네, 그러면서 소파에 누워서 TV 앞에 뒹굴뒹굴 하는 네, 그런 남편들이 세상 남편들 대부분 아니에요. 근데 또 더 보탬이 되겠다고 비까지 오는데 새벽부터 단기 알바. 알바 줄임말 뭐 다 아시죠? 아르바이트? 요새 하도 줄임말을 짧게 이래서 깜짝깜짝 놀라고 하는데 또 그렇게 단기 일자리를 찾아서 또 그렇게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근데 또 아내는 그런 남편 또 픽업하러 비 오는데 또 차 몰고 왔다는 거 아니겠어요? 야, 부부가 이러니 서로 고맙다는 말 전하고 싶고 참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말이죠. 근데 5년째 아이가 생기지 않아요. 원하는데 아이가 생기지 않으면 이것 또한 사실 다툼의 이유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로 걱정 먼저 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귀한 선물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리라 믿습니다. 제 주위에도요, 7년 만에 아기를 낳았어요. 그래서 아기 이름을 찬양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린다면서요. 또 찬미라고 짓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0689님 소원 두고 기도하세요. 주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시리라 믿습니다.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됩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흡족하다는 것은요, 모든 조건이나 상황이 원만하고 편안할 때 갖게 되는 마음 상태죠. 이 기분은 어떤 외부적인 환경보다는 내 안, 마음 환경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환경은 믿음의 크기, 쉼 없이 다름질하는 의지에 있을 겁니다. 어차피 건너야 할 한여름의 강, 이제 시작인데요. 힘껏 전진해서 더위도 삶의 방해물도 능히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언어인 탱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여름 특집 방송 서머 스페셜로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샬롬.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진짜 덥지요? 우리가 사는 초록별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주신 이 지구를 어떻게 잘 돌볼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 우리의 모든 문제의 답은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첫째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때 우리도 우리가 사는 지구도 안전할 수 있답니다.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내 마음과 내 정성을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주여리니 시작

오늘 첫 곡으로 내 마음과 내 정성을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오늘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왔나요? 찬양도, 기도도, 헌금도 모두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드렸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셨을 거예요. 전도사님 교회에 무척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예배하는 친구가 있어서 우리는 쥐 어린이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6살 여자 어린이 김서아 친구예요. 주일에는 엄마 손을 잡고 일찍 교회에 와요. 다른 친구들보다 집이 멀어서 지하철을 타고 와야 하는데도 거의 매 주일 아침마다 일찍 교회에 온답니다. 교회에 오면 해맑은 미소로 선생님들께 인사하고요. 교회에 오면 제일 먼저 기도 의자에 앉아 하나님께 감사한 것을 말씀드린답니다. 정말 사랑스러운 친구이지요. 지난주에는 서아가 어른들이 주신 용돈이 담긴 가방을 가져왔는데 갑자기 돈을 꺼내더니 오늘은 내 용돈으로 헌금할 거예요. 이렇게 말하고는 스스로 헌금 봉투에 헌금을 넣는 게 아니겠어요? 와, 여러분, 전도사님은 그 모습을 보며 정말 감동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도 서아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헌금하는 그 모습을 칭찬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세요.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러나 헌금을 드리며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으시지요.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 친구들이 드리는 매주일의 예배, 찬양과 기도와 헌금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마음과 정성이 가득 담겨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우리 두 번째 찬양, 노가은의 곡, 솔로 김태희 어린이가 부르는 너는 가장 귀하다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GR인 일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이사야 43장 10절 말씀을 암송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의 증인으로, 종으로 택함을 받은 우리 친구들, 그 말씀대로

0: 아멘. 여러분을 택하여 주님의 일을 할 증인으로 종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그 일을 하도록 늘 함께하시며 도우실 거예요. 이번 주에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오늘의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1: 마가복음 16장 15절.
2: 마가복음 16장 15절.
1: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2: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0: 아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이에요. 다시 사신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세요. 말씀에 나오는 온 천하는 하늘 아래에 있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말해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복음을 들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또한 만민은 모든 사람을 말해요. 키가 크던, 키가 작던, 부자든 가난하든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아이든지 어른이든지 모든 사람은 다 복음을 들어야 해요.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 순종하려면 전 세계에 다니며 세계 여러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하지요. 정말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해서 전 세계에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분들이 계세요. 바로 선교사님이시지요. 우리가 우주와 미션 스토리 시간에 만나고 있는 코리와 많은 선교사님도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에 순종하여 그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선교사님들 덕분에 오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당장 선교사님들처럼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갈 수는 없어요. 하지만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 친구, 이웃,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말해주세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는 사람에게도 말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하신 그 놀라운 일을 말해주세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은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부르며 암송해볼까요? 악보를 보며 함께 따라하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번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성구를 암송할 수 있도록 악보를 보내줄게요.
2: 마가복음 16장 15절.
3: 마가복음 16장 15절.
2: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3: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0: 19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1: 아멘.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두려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 복음을 들은 친구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다고 거절할까봐 걱정되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할 수 있답니다. 우리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담대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함께 불러보기로 해요.
2: 마가복음 16장 15절
3: 마가복음 16장 15절
2: 너희는 온천

0: 주요 미션 스토리. 친구들, 우리는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에 코르텐범의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지난주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수용소에서 석방된 코리는 수용소에서 끔찍한 고통을 당한 사람들을 돌보며 그들의 회복을 위한 일을 했고, 이후 하나님께서는 코리가 전 세계를 다니며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에 대해 전하도록 인도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코리에게 수용소가 있던 독일의 라벤스비르큐로 가라고 하셨지요. 코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과연 그곳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코르텐범의 마지막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독일 국민은 큰 사랑과 친절로 코리를 맞이했어요. 코리는 교회, 그리고 이제는 피난민 수용소로 개조된 강제 수용소와 그 밖에 여러 곳에서 연설을 했어요. 코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해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죄를 던져넣는 바다와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고기잡이 금지라고 쓴 작은 표지판을 세워놓으시지요. 여러분, 코리가 한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번 용서해 주시면 더 이상 그 죄에 대해 묻지 않으시고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코리는 미네네에 있는 한 교회에서 연설하도록 초청을 받았어요. 그런데 예배가 끝난 후에 한 남자가 앞으로 나와 코리에게 다가왔어요. 친구들, 그 사람은 코리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 같았지만 코리는 그 사람을 금방 알아보고는 갑자기 겁에 질렸어요. 그 남자는 수용소에서 가장 잔인한 경비원 중 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는 코리를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어요.
1: 텐붐 여사님, 저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여사님은 바다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셨고 저의 죄도 그 속에 들어가 버렸다고 말씀하셨지요. 저는 그 수용소에서 있었던 사람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0: 그리고 그 남자는 손을 내밀며 이렇게 말했어요.
1: 텐붐 여사님, 저를 용서해 주시겠어요?
0: 그가 손을 내밀었을 때 코리는 그의 손을 잡을 수 없었어요. 그렇게 끔찍한 일을 한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때 코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랐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아멘. 코리는 그를 바라보며 속으로 기도했어요. 예수님.

0: 이 악독했던 사람을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1: 바로 그때 기적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코리에게 가득 찼고 코리는 그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0: 형제님, 저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1: 그것은 정말 진심에서 나오는 말이었어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코리가 용서하도록 도우셨던 거예요. 그 후에 코리는 자주 독일에 방문했어요. 코리는 아프리카, 아메리카, 인도, 대만, 그리고 많은 나라를 여행했어요. 그리고 1958년에는 우리나라 대한민국에도 방문했었답니다. 코리는 항상 자신이 어디를 가야 할지 하나님께 물었어요.
0: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저를 인도해 주세요.
1: 이렇게 기도하는 코리를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어 갇혀있는 사람들이 사는 감옥으로 인도하셨어요. 코리를 처음 보았을 때 화난 모습으로 노려보던 죄수들이었지만 코리를 통해 듣게 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에 그들의 마음이 녹았답니다. 대부분의 죄수와 심지어 간수들도 예수님을 믿겠다고 손을 들었고 그들의 눈은 기쁨으로 빛나고 있었어요. 여러분, 코리는 30년 이상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많은 책을 썼어요. 코리가 기력이 다해 더 이상 주님을 위한 여행을 할 수 없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코리에게 미국의 집을 하나 마련해 주셨어요. 코리는 그 집을 평화라는 뜻의 샬롬이라고 불렀고 코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어요. 코리가 91살이 되었을 때 코리는 마지막 여행, 하늘나라로의 여행을 떠났답니다. 여러분도 하늘나라로 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모든 죄의 값을 치러주셨다는 것을 믿고 있나요? 그렇다면 우리도 하늘나라에 갈 수 있어요. 언젠가 우리가 그곳에 가게 되었을 때 코리와 예수님을 사랑했던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우주어 미션 스토리에서 듣지 못했던 그들의 많은 이야기를 우리 함께 듣기로 해요.

우리는 지혜어린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암송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미션 원정대에 전하고 싶어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쥐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폭력 보고마의 기수,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John chapter 1 verse 12 Yet to all who did receive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Amen. 안녕하세요, everyone. Happy Lord's Day. 여러분 행복한 주일입니다. 예배 잘 들으셨어요? Happy Lord's Day. Thank you so much for tuning into Praise Praise, and this is Jeannie Yu. 늘 애청해 주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 감사드려요. 진희 유입니다. 저희 Praise Praise는요 여러 장르의 영어 찬양들 소개하고요, 또 찬양의 의미들을 묵상하며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입니다. I am so glad that you are back, everyone. 'Yet to all who did receive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Amen. There are many names the world may call us.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이름을 붙이곤 합니다. Sometimes we are known by our job, our achievements, or even our failures. 때로는 직업으로, 때로는 또 우리가 성취한 그것으로, 심지어는 우리가 실패한 이름으로 우리를 기억하기도 합니다. But God calls us by a different name. He calls us His children. What a wonderful gift that is.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His children. 정말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모르겠습니다. Our identity is not found in what we have done, but in the one who loves us.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었는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As we spend time together, everyone, may we rest in the joy of knowing that we belong to God's family. 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그 기쁨 안에서 주님 주시는 쉼을 누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We'll have a great time as we listen to English worship songs today, everyone. Here we go.

0: All right, everyone. You are listening to Praise Praise with Ginny Yu at FEBC. 지금 여러분의 극동방송 Praise Praise 듣고 계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John chapter 1 verse 12 Yet to all who did receive him, to those who believed in his name, he gave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You know, when a child is learning to walk, there are many falls along the way. Yet loving parents do not stop calling that child their son or daughter.
1: 아이가 걸음마를 배울 때 수없이 넘어지잖아요. 하지만 부모는 아이가 넘어진다고 해서 자녀가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0: Instead, 오히려 they reach out their hands, encourage the child, and celebrate every small step forward.
1: 오히려 손을 내밀어 일으켜주고요. 또 작은 걸음 하나에도 함께 기뻐합니다.
0: That is a small picture of God's heart toward us.
1: 네, 이 모습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0: The Apostle John reminds us that through faith in Jesus, we are given the right to become children of God.
1: 사도 요한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졌다고 전합니다.
0: Not because we are perfect.
1: 우리가 완전해서가 아니죠.
0: Not because we have earned it.
1: 우리가 자격을 얻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0: But because God first loved us.
1: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0: Knowing that we are God's children gives us courage to begin again whenever we stumble.
1: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은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용기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0: Amen. Before we part today, let us carry one simple truth in our hearts. We are God's children.
1: 오늘 방송을 마치기 전에 우리 한 가지 진리를 꼭 우리 마음에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0: We are God's children.
1: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0: There may be days when we feel weak.
1: 때로는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0: There may be moments when we question our worth.
1: 우리 자신의 가치를 의심하는 순간도 있을 수 있어요.
0: But God's love does not change with our circumstances.
1: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상황에 따라 절대로 달라지지 않습니다.
0: Just as a father delights in his children, Our Heavenly Father delights in us.
1: 좋은 아버지가 자녀를 기뻐하듯이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그 사실요.
0: Wherever we go this week, let us walk with this confidence, not because we are strong, but because we belong to Him.
1: 우리 이번 한 주도요, 우리의 힘을 믿기보다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네, 그런 확신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0: May our hearts be filled with peace, gratitude, and the quiet confidence of being deeply loved by our Father.
1: 네, 우리 마음이요, 주님 주시는 평안함, 그리고 또 주님을 향한 감사함,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에서 오는 담대한 확신으로 그렇게 가득하길 바랍니다.
0: Thank you for sharing this time together, everyone. And let us not forget God is good all the time. All the time, God is good.
1: 우리 하나님은 늘 선하고 좋으신 분이신 것도 절대로 잊지 말자고요.
0: And He loves you so much, everyone. And He cares for you. He goes before you. I can say like 1,000 things over and over again. But anyway, He loves you. And I love you too, everyone. Jeannie, you였습니다. I'll be back next time. Bye.

안녕하세요. 천연향기 윤선영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가 태어나서 죽는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사실이죠. 그런데요, 우리가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것을 과연 몇 퍼센트의 사람들이 믿으면서 살까요? 또한 우리에게 한번 태어나면 죽음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에 어떤 우선순위 매김이 필요할까요? 먼 훗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께서 중요시 여기는 것들이 우리들이 오늘의 삶에서 중요한 것들이 되어야만 할 텐데요. 할 걸 그랬어의 후회의 말보다는 난 어떤 상을 받을까라며 기대하는 마음이 충만한 심판대 앞에 시간이 된다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날은 그 아무도 모르지만요. 그날이 정말 기쁘고 흥분된 기대가 가득한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우리 모두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멋있는 믿음의 경주자들의 대열에 꼭 함께 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하시는 윤선영의 찬양의 향기. 오늘은 히스윌의 믿음이 없인 찬양을 첫 곡으로 띄워드리면서 이 시간 찬양의 향기에 보내볼게요.

미즈노 겐조라는 유명한 시인이 쓴 괴롭지 않았더라면 이라는 제목의 시가 있는데요. 일본에서 1937년에 태어난 이 시인은 초등학교 4학년 때 집단 이질을 앓은 후 뇌막염을 얻어서 표현 능력을 상실했는데요. 그런 미즈노 겐조는 눈으로 시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는 평생 말하지도 움직이지도 못할 거라는 청청병력 같은 의사의 진단이 끝나기가 무섭게 조용히 자신의 눈을 감아버렸고 그 순간 그 모습을 지켜본 어머니는 아들이 눈으로라도 말하도록 돕겠다고 결심을 했는데요. 그 미즈노 겐조는 길고 긴 은혜와 고통의 시간 속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나이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등 여러 권의 시집을 발간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흔히 건강하고 부유한 사람이 위대하고 놀라운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은 바로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인데요.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은 실패하고 모자란 자, 두려워하는 자, 한계에 부딪혀 낙망한 자들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모두 이 시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이 약할 때 바로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강하게 하십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요, 게이더 보컬 밴드의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이어서 러빔의 곁 함께 들으셨습니다. 만류인력을 발견해서 유명해진 아이작 뉴턴은 말년에 건망증이 무척이나 심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자기 나이나 생년월일조차도 잊어버릴 정도였고요. 자신과 일평생 동안 친하게 지내던 친구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해서 자네는 누군가? 라고 물어볼 정도여서 보는 사람들마다 답답해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에게 이런 질문을 했다고 해요. 선생님은 다 잊어버리고 사시는 것 같은데 지금 기억하고 있는 것은 뭐가 있습니까? 그때 유턴은 아주 감동적인 말을 했는데요. 그래, 나는 모든 것을 다 잊었어. 그러나 이것 한 가지만큼은 언제나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사실일세. 이렇듯 우리야말로 새로운 하루하루를 맞이

유지하고 시작하면서 지난 잘잘못은 다 잊어버렸으면 좋겠는데요. 연필 끝에 지우개가 달린 것은 실수한 것을 지우라고 있는 것이듯 우리 인간은 신이 아니기에 누구나 다 부족한 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지나치게 지난 잘못이나 실수에 집착하지 말고 앞을 바라보며 새롭게 전진해야 할 텐데요. 하지만 지난날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더라도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큼은 잊지 말고 기억해야겠죠. 변함없으신 사랑으로 늘 우리를 보살펴주시며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도 동일하신 사랑으로 인도해 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내 발걸음을 맡기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바로 이 시간에도 여러분께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의 삶을 마감하는 날 하나님 없이 산 세월을 뺀다면 우리가 실제로 하나님과 호흡하며 산 시간은 얼마나 되려는지,

새로운 한 주는 이 말을 꼭 기억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말씀만이 사람의 영혼에 생기를 불어넣고 무력한 삶을 생동감 있게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찬양의 향기는 여기서 이만 인사드릴게요. 저는 다음 이 시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의 향기는 프로듀서 조시연, 진행의 윤선영이었고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한 주 보내시길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

0: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변화된 게 있다면 그전에는 남편에게 잔소리를 하게 됐는데요. 잔소리를 안 하게 되고 내가 행동으로 남편을 감동시켜야 되겠다는 걸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남편을 주같이 대하라는 말씀처럼 정말 남편에게 성심성의껏 했고 또 새벽 기도를 가면서 남편 신발을 들고 가서 옆에 놓고 하나님 저희 남편도 이 신발을 신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 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는 과연 정말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이뤄주실까 했는데 전파 선교사로 신고 새벽 기도 때 신발을 가지고 가서 함께 기도하고 그러니까 저희 행동이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극적으로 저희 남편을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 전파 선교사 이 작은 물질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너무나 큰 물질처럼 느끼는구나 하는 걸 느껴서 저는 항상 극동방송을 너무나 사랑하고 저희 가정이 복음화된 1등 공신이라고 저는 말씀하고 싶고요. 정말 홀로 믿는 믿음의 가정들 저는 누구보다도 그 마음을 알거든요. 정말 그분들이 전파 선교사로 먼저 남편을 심는다면 하나님께서 꼭 구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1: 좋은 곳에 함께 가고 싶은 마음에 챙겼던 신발 그 간절함이 한 영혼을 구원했습니다. 극동방송은 복음을 전파를 통해 세상에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전파 선교사를 기다리며 또 한 켤레의 신발을 준비합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이 귀한 사역의 길을 함께 걸어주세요.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주일인 오늘, 이런 질문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건 어떤 삶일까?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일이 잘 풀리고 늘 평탄한 길만 걸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광야를 지나고 폭풍을 만나고 눈물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어떤 어려움도 없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삶이겠죠. 때로는 십자가를 져야 할 때도 있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품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길에는 언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가장 선한 결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일 이 시간 우리의 신분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네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입니다.

네, 첫 곡, 기프티드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불 가운데로 걸어가고 또 바다 한가운데로 걸어가는 그런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겁니다. 세상은 높아지라고 하지만 예수님은 낮아지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세상은 먼저 내 것을 지키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예수님은 먼저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건 매일의 삶 속에서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런 과정이겠죠.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작은 선택을 해야 할 그런 상황들이 아주 많을 텐데 그 순간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의 자녀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이 드러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한웅재 목사님의 순례자의 노래, 내 영혼의 그윽히 깊은 데서, 그리고 패밀리 워십의 소원, 손영진 씨의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세곡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때로는 내 계획을 내려놓아야 하고 내 감정보다 말씀을 선택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조금씩 그분을 닮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아가는 하루 되길 소망합니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 아쉐르의 예수 내 삶의 주인, 옹기장의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초롬의 죄짐 맡은 우리 구주까지 듣고 오셨습니다. 왜 결혼한 사람은 서로 좀 닮아간다는 말들을 하죠. 아무래도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같은 생각, 같은 마음을 품으면서 살아가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우리의 생각과 말, 그리고 삶의 모습도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겠죠.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말씀과 찬양을 통해 우리 안에 예수님의 향기를 더해가는 그런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오벳의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배하은의 찬송가 메들리, 또 김대환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함께 듣고 오시죠.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주 토요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0: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오늘부터 4주간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역하시던 때의 마지막 몇 시간을 담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시리즈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하신 마지막 일주일은 열정과 사랑이 가득했고, 예수님께서 잡히신 후에는 긴장과 혼란의 시간들이 계속됐죠. 여러분도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과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순간들을 같이 들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그 첫 번째 이야기, 배신당하신 예수님을 지금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1: 그날 아침에도 태양은 참 아름답게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모두에게 정말 힘든 날이었고, 다음 날은 끔찍한 일들이 일어났죠. 그래서 이 새벽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외곽에 있는 이 작은 동산을 떠나기를 주저하셨습니다. 이곳은 지난 5일 동안 새벽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올리던 곳이었죠. 닭 울음소리가 두 번째 들리자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들어 천천히 사라져가는 별들을 바라보셨습니다. 지친 제자들이 조금 더 자도록 시간을 주셨죠. 앞으로 오랜 시간 잠들지 못할 그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같이 하셨습니다. 그 후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오르셨고, 겟세마네 동산에 도착했을 때 그들은 완전히 지쳐 있었죠. 제자들은 바람을 막기 위해 서로 몸을 붙이고 잠이 들었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아버지,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할 이 아들을 영광스럽게 해주십시오. 아버지께서 제게 보내주신 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의 힘으로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하나 되게 해주십시오.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께 갑니다. 아버지, 만일 아버지께서 원하신다면 제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지만 제 뜻대로 되게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여 주십시오.

0: 여스, 왜 대제사장 집으로 온 거죠?
1: 곧 알게 될 거다.
0: 설마 대제사장이 우리와 같이 가는 건 아니죠?
1: 유다, 상상력이 지나치구나. 그분께서 갈릴리에서 온 겁쟁이들을 찾아 숲속을 헤매실 리가 있나? 그분의 종이 우리와 함께 갈 거다. 어, 마침 저기 오는군. 말고, 이제 가볼까?
2: 네, 요하스 제사장님. 자, 이쪽으로.

0: 예수님.
1: 베드로, 일어나 시험을 당할 때 넘어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마음은 간절하나 육신이 약하구나.
2: 넘어진다고요?

0: 멈춰라! 넌 누구냐?
1: 전 이스라엘의 제사장 요아스라고 합니다. 장군께서 절 기다리고 계실 것입니다.
0: 네레오 장군님께서는 제사장 한 명과 정보원 한 명이 올 거라 하셨다. 그러니 다른 자들은 다 돌아가라.
1: 나 그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2: 갈마 백부장 괜찮네.
3: 대제사장이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거라고 약속했으니까.
0: 알겠습니다, 장군님. 전 부하들을 데리고 오겠습니다.
3: 요아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알아냈나?
4: 예, 장군님. 여긴 그 갈릴리 사람을 따라다니던 유다라는 자인데 지금 그가 있는 곳으로 안내해 줄 것입니다.
3: 좋아. 허탕을 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알겠나?
5: 예,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3: 좋다. 출발한다.

0: 아직도 자고 있는 것이냐? 이제 됐다.
1: 여기가 어디지 이게?
0: 베드로, 야고보, 요한.
1: 예수님.
0: 일어나라. 때가 되었다.
1: 누구지? 사람들 소리가 들리는데.
0: 이제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일어나 가자. 저기 배신자가 오는구나.
2: 야, 나다나이, 빌립, 다들 일어나. 지금 살 때가 아니라고. 빨리 빨리. 자자, 그리고 저 사람들을 막아. 어서 일어나. 막아야 돼. 빨리 일어나.
3: 유다, 그자는 대체 어딨나?
4: 여기 이제 곧 거의 다 왔습니다.
5: 저기입니다. 저기 사람들이 보입니다.
6: 누구를 찾고 계시오?
3: 요하스, 이장가.
4: 유다, 내가 말한 거 잊지 않았겠지?
7: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0: 유다, 넌 입맞춤으로 나를 배신하려는 것이냐?
8: 잡아라, 백부장! 저자를 잡아라! 어서 칼을 뺏어!
9: 자기 하인의 귀가 잘려나갔으니 가야바가 열전 받겠구만.
6: 그만하라! 베드로, 칼을 거둬라.
0: 내가 좀 보겠어. 자, 이제 일어나시오.
5: 귀가? 아니, 어떻게? 분명히 귀가 잘려나가는 걸 봤는데 이렇게 멀쩡해지다니.
6: 날 찾는 것이면 이 사람들은 가게 하시오.
3: 좋다, 다 풀어줘라.
6: 칼과 몽둥이를 들고 강도라도 잡으러 왔어. 내가 성전에 있을 때는 손도 대지 않더니 이제 어둠의

0: 하하, 죄인이 대답을 안 하니 지치는군. 증인들의 증언에 대해 뭐 할 말은 없느냐? 왜 대답을 안 하는 거야? 그렇다면 이 사람들의 증언을 인정한다는 뜻인가? 난 살아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판결을 내릴 것이다. 말해보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1: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참 말도 안 되시구나.
2: 내가 그요.
1: 신성 모독하냐?
3: 신성 모독이다.
2: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오른편 보좌에 앉게 될 것이요.
0: 이제 우리에게 무슨 다른 증언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지금 미자가 하는 말을 직접 듣지 않았습니까?
4: 들었소!
0: 신성모독이다!
1: 신성모독이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스가랴서에 기록된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려니와 라고 하신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미리 제자들이 흩어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로마 군인들에게 잡혀가실 때 뿔뿔이 흩어져 도망갔죠.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너무나 힘든 그 잔을 거두어 가시기를 기도했죠. 결국엔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늘 아버지의 의지에 따라 해주시기를 기도하고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과 그 안에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죠. 하늘, 달과 별, 이 우주 전체를 직접 만드셨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어디에나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어디든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곳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고 또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를 매일매일 부어주시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라 하시고 모세에게는 친구에게 말하듯 말씀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와 친구처럼 대화를 나눠주시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께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가 짧은 기도를 할 것입니다. 제 기도를 듣고 저를 따라 같이 기도해 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를 만들어주시고 그로 인해 제가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를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일 드라마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시리즈 첫 번째 시간 배신당하신 예수님. 주일 드라마는 크라이스트 더 월드 미니스트리 협찬입니다.

광복의 노래, 통일의 꿈, 평화를 향한 뜨거운 함성. 2026년 8월 그 감동이 다시 시작됩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여수 진남실내체육관에서 전국 13개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700여 명의 웅장하고 가슴 벅찬 무대가 펼쳐집니다. 눈물로 되찾은 자유, 아픔으로 지켜낸 이 땅, 통일 한국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어린이들의 찬양과 퍼포먼스, 감동적인 영상 등 종합 예술 콘텐츠로 엮어냅니다. 대한민국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가 단 하나의 무대 위에서 펼쳐지는 시간. 매년 어린이들의 아름다운 몸짓과 하모니로 감동과 은혜를 전해온 나라사랑축제. 올해는 극동방송 창사 70주년과 여수 세계섬박람회가 만나 더욱 특별하게 찾아갑니다. 이 여름 온 가족이 함께하는 기쁨의 자리, 가슴이 뜨거워지는 찬양의 자리,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을 위한 자리,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진남실내체육관. 여수 세계섬박람회 성공 개최를 위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참석을 바랍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을 맞아 청취자 수기 공모전이 열립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곁에는 극동방송과 함께했던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힘들었던 어느 날 들려온 찬양 한 곡, 포기하고 싶던 순간 들려온 말씀 한 구절, 라디오를 켜고 함께 드렸던 기도, 그리고 그 시간 속에서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까지. 어쩌면 나에게는 평범한 이야기일 수 있지만 그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다시 일어설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청취자 수기 공모전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받은 은혜와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주신 놀라운 이야기들을 마음껏 나눠주세요. 수상작은 70주년 기념 수기집 단행본으로 출간되는 특별한 기회와 함께 최신 스마트폰, 태블릿 PC 등 다양한 선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접수는 7월 24일까지이며 분량은 A4 용지 2장 내외로 이메일과 우편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수기라고 문자 주시면 자세한 내용을 안내해드립니다. 70년 동안 전파를 타고 흘러온 하나님의 은혜,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믿음의 씨앗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외치는 소수 새끼들, 너들 재판에 나!

좋은 오후입니다. 안녕하세요. 죽게 드리는 나의 시 김성현입니다. 기다림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원하는 일이 빨리 이루어지길 바라죠. 하지만 돌아보면 가장 값진 것들은 기다림 끝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씨앗이 바로 열매를 맺지 않듯이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아도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걸어간다면 언젠가 그때가 가장 좋은 때였구나 하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조급함보다 믿음을 선택하는 하루가 되길 소망할게요. 오늘의 첫 찬양입니다. 광주 남성합창단의 주는

감사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게 시작할 때 행복을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당연하게 여겼던 하루, 따뜻한 밥 한 끼, 안부를 묻는 한마디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감사는 상황을 바꾸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상황을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은 분명히 바꿔줍니다. 오늘 하루도 작은 은혜를 발견하며 감사로 채워지는 시간이 되길 바랄게요. 이어서 지선님의 감사, 김명선님의 내 하나님은 으로 함께 하실게요.

시편 118편 24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정하신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오늘이라는 선물. 우리는 어제의 후회와 내일의 걱정 사이에서 오늘을 놓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시간은 바로 오늘입니다. 오늘 웃을 수 있는 사람에게 웃어주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사랑을 전하며 살아간다면 평범한 하루도 특별한 은혜가 됩니다.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고 어제는 지나갔지만 오늘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되길 소망할게요. 지난 한 주도 참 수고하셨어요. 이번 한 주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한 주 되시길 간절히 소망할게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주께 드리는 나의 시에 김성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여러분은 어떤 우주를 상상하십니까? 순천에서는 더 이상 상상이 아닙니다. 정원과 문화 콘텐츠가 만나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향기로운 우주로 피어납니다. 캐릭터가 뛰노는 초록빛 정원과 내 손에 잡히는 제일 가까운 우주, 스페이스 허브와 스페이스 브릿지까지 단 하루라도 특별하게 우주인도 놀러오는 순천으로 여러분도 놀러오세요.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1: 성경적 부부, 행복한 자녀. 이 시간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 김숙경 상담소장과 함께합니다.
2: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7월입니다. 자녀들이 수련회와 성경학교를 통해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시간이 열리는 달이죠. 단지 즐겁게 놀다 오는 시간이 아니라 말씀을 깨닫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시간이 되도록 부모인 우리가 먼저 깨어 기도했으면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스마트폰을 보느라 고개를 숙이는 시간보다 기도로 두 손을 모으고 마음 드리기를 기뻐하는 예배자가 되길,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구합니다. 부모 세대가 기도하고 사랑과 봉사를 말과 행동으로 보여주며 주님 안에서 더 큰 기쁨을 헤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적 부모의 기도와 가르침 속에 자녀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행복한 자녀로 자라가길 축복합니다.
1: 이 캠페인은 한국아동가족상담센터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믿고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며 살 것인가, 누구와 함께 하며 살 것인가. 네, 이 세 가지 문제들 중 가장 중요한 문제는 누구와 인생을 함께 할 것인가입니다.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 앞에 두 문제의 결과까지도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만큼 누구와 함께 하느냐는 모든 경우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함께 있을 때 행복한 사람과 함께 하세요. 언제나 사랑을 선택하세요. 그 무엇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행복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만으로 우리는 정말 행복합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신다는 것,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요? 이 시간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향기로운 찬송 첫 곡입니다. 옹기장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리고 변찬은 주님의 사랑과 안산시립합창단의 찬송 이어집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일서 3장 1절 말씀. 아낌없이 주다라는 말은 우아하고 호화로운 것을 떠올리게 한다. 이 말을 들으면 우리의 욕망을 만족시키고 우리의 진가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것, 예를 들면 고급 호텔에서의 하룻밤, 깜짝 여행, 명품 같은 것이 떠오른다. 우리는 부유한 사람들이 자기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특전을 마음껏 베푼다고 생각한다. 하나님께서는 유형의 자산이나 세련된 광고에 나오는 사치품으로 우리를 축복하지 않으실지 모르지만 날마다 우리에게

그분의 사랑을 넘치도록 베풀어 주신다. 우리는 호흡할 수 있는 공기와 우리 몸에 필요한 음식과 마실 물을 통해 그동안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이 거저 받은 선물임을 깨닫게 된다. 우리 삶에 허락된 사람들, 우리가 사는 곳, 우리의 일 같은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아버지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주신 축복의 증거이다. 오늘 당신이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임을, 왕의 아들, 딸임을 기억하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요한 1서 3장 1절 말씀.

강원명님의 나는 주의 자녀라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이 있어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곡 연이어 함께할게요. All My Days, 마라나타 싱어스의 영어 찬송, 그리고 이은정님의 바이올린 연주 찬송, 내 구주 예수님,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연이어 함께할게요.

누구와 함께하는가가 내 행복을 결정짓습니다. 언제나 사랑을 선택하세요. 그리고 함께할 때 행복한 사람을 선택하세요. 사랑이신 하나님, 사랑 그 자체이신 주님을 매 순간 선택하고 참된 행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에이맨의 내 안에 있는 것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기쁨의 찬송 최성원입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린도서 9장 7절 말씀. 아멘. 고린도서 8장에는 마게도냐 교회와 고린도 교회라는 완전히 다른 상황에 처한 교회가 나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매우 가난했으나 고린도 교인들은 부유했습니다. 마게도냐 교인들은 제대로 성경을 배우지 못했으나 고린도 교인들은 최고의 제자들에게 성경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두 교회에 더 크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헌금 문제였습니다.

있습니다. 더 못 살고 제대로 배우지 못한 마게도냐 교인들이 오히려 고린도 교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몇 번이나 마게도냐 교인들을 칭찬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런 모습을 배우라고 종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역시 매우 훌륭한 성도들이었지만 훨씬 열악한 상황에 처한 마게도냐 교인들보다 적은 헌금을 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목숨보다 소중히 여긴다고 고백하면서 헌금 드리는 것을 아까워하는 사람의 믿음을 누가 진실로 여기겠습니까? 나의 믿음을 돌아보니 고린도 교인과 다를 바 없는 믿음인 것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썸머 스페셜 기쁨의 찬송 찬양의 문을 열겠습니다. 클래식 콰이어가 부릅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역대하 20장 15절 말씀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시며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피어워 15곡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빈들의 말풀같이 하나님의 나팔소리까지 듣고 오겠습니다.

조금은 지치고 힘든 우리의 삶이 될지라도 날마다 우리 입에서 기쁨의 찬송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곡으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이 후회가 없습니다 들으시면서 썸머 스페셜 기쁨의 찬송 최성원 물러갑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쉴만한 물가로 쉴만한 물가로 매주 시간은 서울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맥주감사 첫 번째 시간 감사절을 준비하며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오늘 4절 말씀도 감사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그랬잖아요. 그 궁정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이래 볼 수가 있는데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다면 감사인 거거든요. 그래서 기독교는 참 감사의 종교라고 볼 수가 있고 신앙생활의 백미는 감사에 있다고 보게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감사를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이 유익하다 싶어서 사복음서를 이렇게 쭉 볼 때 예수님의 감사 또 감사 감사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많이 감사하신 것, 저도 의외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항상

식사하실 때 감사하셨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도 적지 않게 식사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뭔가를 드시고 식사하시는 자리에서 또 나눠주는 자리에서 기도하실 때 감사하셨다고 하는 것은 또 남다른 의미를 우리 가운데 던져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복음서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연구를 해봤더니 뭐 여러 가지를 찾아볼 수가 있는데 성경마다 좀 특징적인 예수님의 감사를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오병이어의 사건 중 6장 11절에 우리 주님께서 떡을 가지사 무엇하셨다고 그랬죠? 축사라고 하는 그 의미, 그 뜻은 하나님께 감사를 올렸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앉아있는 이들에게 이제 나눠주게 하셔서 그 축사의 효과가 오병이어로 5천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충분히 먹이고도 남을 수 있었다 하는 내용이죠. 그래서 그 기적의 백미는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우리 주님을 만나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으로 가보면 거기에는 7병이어의 사건, 5천명이 아니라 4천명을 먹인 사건이 소개되는데 마가복음 8장 6절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동일하게 명령을 하세요. 이렇게 이렇게 앉게 해라. 그러시고 난 다음에 떡 일곱 개를 가지사 무엇하셨다고 그랬죠? 축사하시고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셨다 하는 내용입니다. 세 번째 마태복음으로 살펴보면 26장에서 성만찬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이 성만찬은 받아 먹으라 이는 내 몸이니 받아 마시라 이는 내 피니 이리 말씀을 의미를 부여하신 것 아니에요? 그때 26장 26절에 그들이 떡을 이제 이렇게 뗄 때에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사 못하셨다고 이번에는 축복하시고 그랬어요. 축사와 축복 단어는 조금 그 차이가 있습니다만 같은 의미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27절에 이번에는 잔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나눠주시는데 나눠주시기에 앞서서 뭐 하셨다고요? 감사로 기도하셨다. 그래서 목사도 성찬식을 할 때 떡을 나누기 전에 그리고 잔을 또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누가복음에서 하나 찾아보려고 하는데 누가복음 24장을 가보면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를 만난 그 유명한 사건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들과 함께한 자리에서 우리 주님 어떻게 하셨는가? 24장 30절에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사 무엇하셨다고요? 축사하시고. 그래서 요한복음도 그 다음에 마가복음도 마태복음도 누가복음도 샘플로 하나씩 이렇게 선정을 해서 소개를 해드렸지만 예수님은 뭔가 잡수실 때 어찌하셨다고요?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리고 그것을 나누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사복음서를 살펴볼 때 예수님의 초기 사역부터 마지막 사역까지 예수님은 늘상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걸 좀 보실 수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마태잖아요. 또 마가고 누가고 요한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한 성경 저자들이 뭔가를 기록할 때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다고요. 그러면 누군가랑 같이 지냈으면 그 지낸 그 사람의 뭐를 알 수가 있어요? 특징을 알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마태는 마태 나름대로, 누가는 또 마가는, 요한은 요한 나름대로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면서 아 그분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었는가, 그분이 어떤 면에서 우리 가운데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는가, 성령의 감화 감동이 있었던 저자들이기 때문에 그걸 기록을 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 기록을 해낼 때 우리는 단순히 맞아 뭐 우리도 식사할 때 식사기도 하는데 이런 의미라기보다도 예수님이 얼마나 이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가 큰가, 이걸 우리가 발견하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평소 때도 감사 기도를 하셨지만 우리 주님의
식사를 앞두고 하신

그러한 기도 어떨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기도는 여러분들이 식사하시기 전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어떤 기도이실까요? 어떻게 기도하고 계시나요? 이 표현이 신뢰될 수 있지만은 혹여 형식적인 꾸미에 맞는 또 맞춘 그런 기도하시는 것은 아니신지요. 그런 우리의 모습이라고 어림잡아 보기도 합니다만은 예수님이 형식적으로 하셨을까요? 그냥 대충대충 이렇게 하셨을까요? 분명 우리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제자들 또는 성경의 기록자들이 기록하는 그 기록의 특징들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나름대로 제자들에게 나름대로 함께한 사람들이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상당 부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저자들이 알아서 그걸 기록으로 남겼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하는 목사들은 그 행간의 교훈들을 끄집어내야 된다고요. 우리 주님은 기도하실 때, 즉 식사를 놓고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감사하나이다 이 정도로만 하시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기도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성경 저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메시지의 구체적인 내용은 뭔가 이걸 이제 설교하는 저 같은 사람들이 끄집어내야 되는데 거기에서 저는 이 내용을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어요. 다름이 아니라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뭡니까? 관계잖아요. 대충 들어주고 들어줄까 말까 하고 그런데 기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기도를 소개해드렸습니다만 살펴보면 우리 주님께서 그 기도를 하실 때 뭐 알아서 해주세요 이 정도로 기도하셨을까요? 우리 주님의 기도를 살펴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도의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고요.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는 것을 성경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 나갈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감사를 주제로 생각하는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그 정도로 머문다? 그 정도로 그친다? 그 정도로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좀 더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자세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기도가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고 인지해 주시고 형통케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믿고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겠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집에서 식탁 공동체로 모였을 때 어떻게 기도하시나요?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이 내용을 이렇게 보면서 남다르게 다시 한번 결심한 것이 있긴 합니다만은 어떠세요, 여러분? 그 교회 교인들이 이 책이 나오니까 너무 좋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교인들도 하는 말이 우리는 목사님의 설교도 설교지만 목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봉사로 헌신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를 다짐했다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저는 이와 같은 내용들을 보면서 기도라고 하는 게 그렇게 길지 않았을 거예요. 짧다면 짧았을 거라고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 목사님은 나름대로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가 믿는 성령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갔다 하는 겁니다. 그 짧은 기도 가운데 죄사함을 언급했고 그 짧은 기도 가운데 믿음은 어떻게 얻어지는가를 설명했다는 거죠. 존 맥카더의 이 짤막한 식탁 기도를 통해서 이분의 성도들을 향한 또 목회 기도를 통해서 그 교회가 그리고 그 가정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랐는가를 이 책을 통해서 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관계예요, 관계. 이 존 맥카더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지 요한복음도 마태복음도 마가복음도 그리고 누가복음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듯이 예수님께서 떡을 드시고 빵을 드시고 하나님 앞에 축사 기도를 올릴 때
성경은 짤막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그 내용 가운데서 저자들이 그런 내용들을 기록으로 남겼다는 것은 존 맥카더의 기도를 들으며 자녀들이 신앙이 또한 그들의 신학이 성장하고 성숙해 가듯이 아마도 우리 가운데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있는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진지하게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복음서를 살펴보면 또 우리 주님의 감사의 또 하나의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 그런 거 있잖아요, 그분의 사역의 현장인데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모든 일이 다 잘 돼, 좋은 일이 있어, 이럴 때 감사하는 건 그거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11장에 가서 우리 주님의 감사를 볼 수가 있는데 그 11장 몇 절을 볼까? 25절을 먼저 한번 보여줘 보실래요? 11장 25절을 보면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감사의 기도가 쭉 그 뒤에 나오는데 요거 그때라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저 그때가 어떤 때인가? 그래서 그 앞을 봐야 되잖아요. 그 앞을 보면 두 가지로 쪼개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1절에서 19절까지, 그리고 20절에서 뭐 한 24절까지 이렇게 쪼개어서 볼 수가 있는데, 1절에서 19절까지는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어떠한 관계이셨습니까? 세례 요한이 한 6개월 먼저 태어났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사야바다 근처, 거기에 나름대로 요단강이 흐르는 그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푼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설교에 감동이 되어서 그곳에 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나아갔어요. 그때 예수님도 그 가운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세례를 행할 때 묻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입니까? 그때 세례 요한의 답이 뭐였습니까? 아니라고. 아마 여타 사람들 같으면 그거 그냥 자기가 취했을 것 같아요. 맞다고, 나라고. 이 가짜들이, 거짓 하는 사람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나 아니라고. 나는 그분에 비해 보면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매기에 나는 부족한. 그 말은 뭐냐면 신발끈은 주인의 신발끈을 종이 매는 거거든요. 나는 그 정도도 못 되는 사람이라고. 이 보통 겸손이 아니잖아요. 한 번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있는 요단강가로 나올 때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을 합니까? 어찌하여 당신이 나에게 세례를, 내가 되레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될 터인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겸손함으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세례 요한도 그 광경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그 위에 머무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 정도의 관계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어머니가 낳은 자녀 중 저만한 사람이 없다, 이거 아니에요? 저만한 사람이 없다. 세례 요한이 그 정도로 큰 인물이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감당할 때 헤롯의 잘못을 건드리기 시작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그렇게 자기 동생의 아내를 뺏으면 안 된다고. 그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아시는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을 감옥에다가 가둡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세례 요한은 자기의 억울함도 억울함이지만 누가 제일 궁금했냐면 예수님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이 면회 오고 자기의 제자들이 방문하고 그러면 늘 묻는 거예요. 그 선생 예수는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냐? 그분은 어떻게 지금 하고 계시냐? 그분은 어떻게? 그분이 전하는 말씀, 이걸 계속 묻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와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이야기해 줘요. 그때 세례 요한이 실망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데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이렇단 말이에요.
자기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이런 메시지를 선포해야 되는데 제자들이 와서 전해주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어보면 이렇답니다.

말이에요. 그래서 세리요한이 걱정하다가 제자 한 사람을 불러요. 너 가서 예수님에게 내가 이렇게 전하라고 전해라. 그게 뭐냐면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뭡니까? 라고 물어요. 이 이야기를 제자들이 와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에게 전해줍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믿을 사람 없다는 말이 있긴 있지만은 세례 요한까지 이럴 줄이야? 아마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때. 그게 바로 아까 25절에 그때라고 하는 그 시제가 담고 있는 앞에 내용입니다. 또 하나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갈릴리 북부 지역에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수많은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변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1장 20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권능을 회개하지 아니함을 그때, 근데 여러분 이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뭐 이렇게 약간 꾸지람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이 책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나름대로 상당히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것을 21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21절에 뭐라고 책망을 표현합니까? 화 있을진. 저거 뭐예요? 화 있을진 저가. 기억되세요? 누구에게 주로 저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탄의 자식들아.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엄청난 저거 책망입니다. 사탄의 자식들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대야. 이런 그런데 저 고라신과 저 벳세대가 어디냐면 갈릴리, 맞아요. 갈릴리고 북부 지역이에요. 거기에는 예수님의 고향과 그래 가까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쪽에서 주로 사역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곳은 이, 그 지중해 지역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페니키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그런 데서 이런 기적과 이적을 행했다면 그 사람들이 지금 벌써 회개했을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여러분 저 말씀은 우리 주님이 지금, 죄송해요, 충격 받으신 거예요 안 받으신 거예요? 우리 인간적으로 표현해 보자. 속상하신 거예요 안 속상하신 거예요? 좀 기분이 상하신 거예요. 기분이 상하신 거예요. 그런 상황을 성경 저자가 기록을 하시면서 아마도 저자들은 저럴 때 우리 주님은 어떤 표현을 하실까, 저럴 때 어떻게 당신의 속에 있는 분을 끄집어내실까, 아마 이런 걸 생각했을 거 같아요. 그런데 웬걸 25절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뭐라고요? 천지의 주재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여기서 이것은 뭘까요? 우리 주님이 선포하시고 우리 주님이 행하심으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전하시려고 했던 그것이라고 봐요. 쉽게 표현하면 복음이라고 생각하자고요.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못하셨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분명치 않으면 이 감사가 있을 수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항상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시니까 조그만 떡을 짓고도, 조그만 것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감사해야만, 또 감사를 여러분들이 올려야만 여러분들이 성도됨의 성도됨을 느끼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감사치 않는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될 수 있을까요? 감사가 없는데. 감사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런 세례 요한의 상황,

그런 뭐 고라신 벳세다 이런 데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황, 화나는 상황, 속상한 상황이었을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우리 주님은 어떻게요? 감사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26절 가보세요. 26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그대로 받아들여.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과 당신과의 관계가 상황이 어떠한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 좀 더 구체적인 복음이 우리 가운데 전해지는데 그게 28절입니다.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가 요 28절을 그냥 뚝 띄어내 가지고 요것만 해서 그렇지 문맥으로 이렇게 쭉 보았을 때 저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예요? 지금 마태라고 하는 저자가 저 말씀을 기록을 하면서 우리 가운데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예요? 저기 수고하고 무거운 자는 누구냐고요? 이런 거 아닐까요? 너희도, 그러니까 저자들이 하는 말이, 당신들도 살아가면서 이처럼 속상할 때가 있죠. 이처럼 안 풀려서, 이처럼 내 마음대로 안 돼서 힘들 때가 있죠. 이런 의미에서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좀 더 광의적인 차원에서는 인생의 숙제를 안고 있는 자들일 수가 있겠죠. 어쨌건 여러분, 우리 주님이 하시려고 하는 말씀이 뭐냐면 그러한 삶의 굴곡이 있는 모두는 다 누구에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고 하는 말씀은 뭘까요? 내가 하는 거 봤지? 내가 어떻게 이와 같은 것들을 소화시키는지, 이와 같은 것들을 내 안에서 잘 용해시키는지 봤지? 내게로 와. 그래서 당신에게 배워라게. 그 다음 절로 가보세요. 너희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뭐하라? 배워라.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될 때 진정한 쉼이 있을 것이다. 그냥 여러분 나 교회 다니니까 감사해야지, 아유 감사해요, 이게 진정한 감사냐고요. 말 버릇이, 입 버릇이 그렇게 가는 것이 좋은 것이지만은 그 감사 속에는 진정성이 담겨 있어야 되는 것 아닐까요?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거예요. 나한테 배울 때에만 내가 설교하고 선포하고 가르친 것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때 여러분 가운데 화나는 것은 물러갈 것이다. 속상한 것도 물러갈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쉼이 주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제 30절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30절로 당신이 졌던 멍에, 당신이 지고 있는 이 쉼, 이것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볍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해결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로 오면, 나에게 배우면 당신의 멍에도 당신의 짐도 어떻게 될 수 있다? 가볍고 쉼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의 죄악이 해결되고 나의 문제가 해결되고 내 안에서의 근심과 걱정이 해결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배워서 그 가운데로 나갔다면 그건 감사하지 말래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라고요. 이사야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그의 성경 55장 1, 2절에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삼억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조건이 있어요. 조건. 조건이 뭡니까 여러분? 그분에게로 가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로 가면 해결이 되고 그분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감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 말씀이 너무 멋집니다.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멍에가 쉬워요 여러분? 짐이 가벼워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만나면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처럼 내 가운데로 들어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되게 되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본다면 요한복음 11장에 이것도 그래요. 이것도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우리 주님께서 가신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고 그래요. 여기가 이제 그 누이들이 여기다 장례를 치루었다고. 그러니까 그 무덤을 막고 있는 그 돌을 옮겨 놓으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옮겨 놓고 난 다음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십니다. 그러시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4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지금 나사로가 살아 나왔습니까? 아닙니까? 곧 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그 믿음이 분명했어요. 돈독했어요. 그래서 늘상 하시는 기도가 뭐예요? 미리 하시는 거예요. 미리 감사하는 거예요. 미리 감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될 겁니다.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를 만들어낼 겁니다.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이 이기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앞에 두 가지 길이 있대요. 한 가지 길은 원망하다가 멸망과 패망의 길로 들어서는 길이 있고, 또 하나는 감사함으로 승리하고 기뻐하고 환희를 누리는 그러한 길이 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원망과 불평의 길을 가시겠어요? 감사의 길을 가시겠어요? 괜히 물어봤어요. 어느 길 가시겠어요? 어느 길? 감사의 길을 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실만한 물가로 지금까지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 전화 02-2645번에 1147 목동제일교회나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 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실만한 물가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2: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매주 이 시간에는 클래식에 한 걸음 가까워지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3: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교수님 이번 한 주는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근황을 좀 여쭤봐도 될까요?
3: 이제 대학교는 방학을 맞이하고요. 고등학생들은 입시를 앞두고 있고요. 입시철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다들 긴장을 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왔습니다.
2: 바빠지시겠어요?
3: 네네.
2: 아, 그렇군요. 저는 사실 이번 한 주에 제가 별다른 일은 없었거든요.
3: 네.
2: 근데 이게 좀 그렇더라고요. 평안한 한 주를 보내면 뭔가 그만큼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좀 줄어드는. 네. 그래서 좀 반성하는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3: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평안하면 살짝 불안한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때 기도를 쌓아놓지 않으면 무슨 일이 닥쳤을 때 큰일이 날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삶을 조금 지나온 그 괴력들을 봤을 때 기도를 조금 평안할 때 많이 쌓아두고 너무 힘들 때는 사실 기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마일리지를 이렇게 찾아 먹듯이 하나님께 쌓아놔야 한다라는 생각을 은연중에는 늘 하고 있습니다.
2: 이렇게 해야 하는데 다시 한번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교수님께서 오늘 주제가 사모하는 자들이라고 하셔서 제가 더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들. 저는 이렇게 읽혔거든요.
3: 맞습니다.
2: 그런 주제가 맞나요?
3: 네. 오늘 여러분께 제가 소개해드릴 작곡가들을 두 분을 모셔왔는데요. 그 사람들을 너무나 추종하고 좋아하는

0: 우아했던 그런 사모하는 이들의 모임이 이름이 다 있었어요. 네, 그걸
1: 네.
0: 소개해드리면서 그럼 우리는 뭐라고 명칭할 수 있을까까지를 생각하느라 주제를 사모하는 자들로 잡아보았고요.
1: 네.
0: 그런 의미에서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을 들으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딴 길로 가지 맙시다.
1: 아멘.
0: 여기에
1: 네.
0: 마음을 두려고 합니다.
1: 마지막 가사에 집중해서 오늘 첫 곡으로 함께하는 새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아멘. 교수님 말씀대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라는
1: 네.
0: 가사에 아멘이라고 한번 외쳐봤습니다.
1: 정말 어려운 게 아닌가 싶습니다. 딴 길로 갈 때는 본인의 의지로 갈 때도 있겠지만,
0: 네.
1: 사실 옆 사람에게 동요해서,
0: 맞아요.
1: 그래? 이렇게 우리가 귀가 얇게 움직일 때도 있잖아요.
0: 그쵸.
1: 근데 일단 제가 지금 두 번째 준비한 곡은요, 파그너라는 작곡가의 곡입니다. 파그너라는 작곡가 자체는 어떤 부분에서는 조금 여성분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그런
0: 아,
1: 부분에 있어서는
0: 네.
1: 존경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분을 따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근데
0: 그래요?
1: 그런 분들을 뭐라고 불렀냐면 바그네리안이라고 불렀거든요.

0: 근데 유독 남자 팬분들이 많았어요. 그 중에는 왕도 있었고요. 어머. 귀족들도 있었고 지휘자도 있었습니다. 무언가 이분의 음악에서 남성다움 내지는 어떤 박력 있는 느낌? 이런 걸 많이 받으셨던지. 그런데 그냥 조용한 그런 무리가 아니었어요. 금전적으로, 뭐 심정적으로, 네. 정말 물심양면으로 모든 걸 도와주시는 그런 분들이셨거든요.
1: 네.
0: 그런 바그너가 지은 곡 중에 베젠동크 가곡집이라는 곡이 있습니다. 근데 이 베젠동크는 누구냐면요. 바그너를 후원해준 어떤 남성 뭐 백작분 정도가 네. 계셨어요.
1: 네네.
0: 근데 그분의 아내를 보고 반하신 거예요. 두 분이 사랑에 빠지셔서.
1: 네.
0: 그 여인을 생각하면서 만든 곡을 네. 그분에게 헌정하시거든요. 의미가 그렇게 바람직하진 않지만 어떤 분의 음성으로 들어볼 거냐면
1: 네.
0: 메조소프라노 가수의 음성으로 들어볼 겁니다. 엘리나 가랑차라는 분의 음성으로 함께 하실 거고요. 원래는 소프라노의 곡으로 지어졌는데 이 곡은 그런 거예요. 그 베젠동크 부인이 다른 나라에서 이곳에 와서 나의 온실 안에 들어와 보니 내가 이 온실 안에 갇혀있는 꽃들과 같은 입장이구나. 그런 고독함, 외로움들을 표현한
1: 약간은
0: 곡인데,
1: 자조적인?
0: 네. 네. 그런데 그 무언가 우울한 듯한 음성이 메조소프라노의 어떤 음색과 딱 맞아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단 바그너의 곡을 한 곡 듣고 사모하는 이들의 모임에 대해서 조금 더 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알겠습니다. 바그너의 베젠동크 가곡집 중 온실에서 함께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0: 네, 바그너의 베젠둥크 가곡집 중 온실에서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0: 메조소프라노의 음성이 한켠으로는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한켠으로 좀 우울하다. 네,
1: 맞아요.
0: 확실히 그 느낌이
1: 뭔가
0: 드네요.
1: 온실 안에 좀 이렇게 습한 공기를
0: 네.
1: 먹으면 듯한.
0: 맞아요.
1: 그래서 훨씬 더 전달력이 좋은 가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0: 행복하는 곡을 연주해줄 연주자들도 꽤 많았을 거고요. 그만큼 좋은 배경이었지만 아까 딴 길로 가지 맙시다에서는 네. 여러분 제가 슈베르트를 한번 언급해드리고 싶었어요. 슈베르트의 친구는 슈베르트에게 많은 것들을 제공해 주었으니 참 좋은 친구라 할 수 있겠죠.
1: 네.
0: 거기까지였으면 참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밤문화를 그에게 소개를 시켜주면서
1: 이런
0: 밤마다 그렇게 같이 외출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슈베르트는 걸리지 말아야 할 병에 걸리고 맙니다. 그 후유증으로 인해서 또 이제 일찍 돌아가시게 되는데 막상 그 시간들을 함께 보낸 그 친구는 80까지 장수하세요.
1: 그래요?
0: 네.
1: 어머, 너무
0: 친구
1: 나쁘다.
0: 따라 밤에 나간다, 요거는 조금 안 될 것 같고요.
1: 그러니까요.
0: 슈베르트가 만약에 본인에게 어떤 확고한 신념이 있었거나 그랬으면 네. 도움을 받았을지언정 함께 유흥의 문화에 빠지진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딴 길로는 가지 말아야지를
1: 말자.
0: 깊이 심었다면 조금 더 많은 곡들을 남길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슈베르트의 너무나 아름다운 그런 유령 곡들을 여러분께 두 곡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1: 네.
0: PD님 항상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이 제목이에요.
1: 항상 네.
0: 그렇죠. 슈베르트의 송어인지 숭어인지를
1: 숭어인지.
0: 항상 헷갈려들 하시기 때문에
1: 네.
0: 저는 말씀드릴 때 우리가 노래를 송이라고 하잖아요.
1: 네.
0: 그래서 그냥 그 송을 기억하시고 슈베르트의 곡은 가곡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1: 네.
0: 숭어 아니고 송어라고 외워두시면 됩니다.
1: 송어군요.
0: 네.
1: 가사에 알고 있었어요.
0: 그럼요. 이게 저희가 어릴 때 그렇게 배워서 그래요.
1: 그래요?
0: 네. 그만큼 우리가 이렇게 답습을 잘한다는 얘기인데 어떤 출판사에서 들어오는 일본에서 들어왔던 교재에서부터 비롯된 그런 잘못된 제목이지만 지금부터 바로 알면 되죠.
1: 네.
0: 그래서 여러분 항상 노래를 생각하시면서 아 송어구나라고 생각을 하시고 물의 표면을 너무나 잘 표현했어요. 나라리라라람밤 이런 반주가 쭉 나오거든요. 그걸 먼저 한 곡 감상을 하시고 두 번째 곡도 연결해서 네. 들으실게요.
1: 네.
0: 겨울 나그네라는 곡이 있습니다. 그 곡이 여러 곡 모음인데
1: 네.
0: 그중에서 보리수라는 곡을 들려드릴 거예요.
1: 보리수.
0: 네. 근데 이 곡을 누가 부르시냐면요.
1: 네.
0: 크바스토프라는 그런 가수가 부르시는데 장애가 있으세요. 팔다리가 조금 이렇게 짧으신 장애가 있으신데 음색이 정말 좋으세요. 그래서 지금 독일에서는 제가 있었을 때는 학교의 교수님을 하고 계셨었고요. 현직에서 굉장히 활동을 왕성하게 하시는 분이었다. 여기에서 뭐 장애가 있는 사람이라서 무언가 특별해야 할까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이 무언가에 마음을 쏠리지 않고 정말 한 길만 올곧게 노래하는 것에 마음을 쏟았기 때문에 그 모든 장애를 극복하고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그런 가수가 되지 않았나 그렇게 여러분께 말씀드려보면서
1: 네.
0: 임선혜 씨의 음성으로 송어를 한번 들어보시고요. 크바스토프의 음성으로 보리수를 한번 감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0: 네, 두 곡의 클래식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슈베르트의 송어, 이어서 겨울 나그네 중에 보리수 함께 듣고 오셨는데
1: 네.
0: 특별히 마지막 곡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은 때로 너무너무 예쁜 보석을
1: 네.
0: 때로는 투박한 그릇에 담으시기도 하는구나 라는 네. 생각도 들고 네. 교수님 설명을 들으니까요.
1: 네.
0: 근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그 보석이 좀 더 돋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1: 맞습니다. 우리가 누구나 컴플렉스 하나쯤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은 PD님도 그런
0: 있죠.
1: 게 있으세요?
0: 너무 많죠, 사실.
1: 그 중에 하나만 꼽으라면.
0: 저는 이제 체형이, 네, 하체가, 네, 좀, 이렇게 통통한 체형이라, 그게 좀 항상 불만이거든요.
1: 저는 이마가 넓어서, 그게 너무 그렇거든요.
0: 어디가 넓으시죠?
1: 많이 넓습니다. 그런데 보통 우리가 이마가 넓으면 대성할 거야. 그건 이제 위로하라고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제가 그냥 그것만 딱 듣고 딸아이한테 이마가 넓으면 대성한대 그랬더니 바로 붙여서 그럼 이마가 좁으면? 그럼 이마가 좁은 사람이 콤플렉스인 사람한테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지 제가 막막한 거예요.
0: 네.
1: 그래서 정말 함부로 접근할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0: 네.
1: 여러분 오늘 결과적으로는 바그너에게는 바그네리안, 슈베르트에게는 슈베르트아데, 그럼 우리 예수님께는 어떤 사모하는 자들의 모임, 굳이 이름을 만들자면 지저스리안 이렇게 가야 되나? 라는 생각을 제가 해보면서
0: 네.
1: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해내야 할 일은 무엇일까? 바그너와 슈베르트를 사모하는 자들은 그들에게 금전적으로 큰 도움을 주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생각했을 때 전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가끔 우리 딸아이하고 조카하고 게임을 해줍니다. 좋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0: 어떤 게임이에요?
1: 사춘기

0: 유연하게 지나가려고 정말 잘 못하는 온라인 게임을 해주는데 거기서 제가 맡은 역할은요. 빠르게 탈락하기입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저한테 미끄러지라고 바나나 껍질을 버리고요. 얼음을 뿌리고요. 그렇게 하는데 거기서 제가 넘어지는 걸 너무너무 즐거워해요. 그래서 그 게임의 목적은 긴 시간 함께 하자가 아니라 제가 빨리빨리 탈락을 반복함으로써 아이들에게 즐거움을 주자 이거든요.
1: 부모가 쉽지 않네요.
0: 네, 거기에서 제가 생각해 봤을 때 상대의 필요를 알아야만 우리의 전도도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상대의 필요를 면밀히 알려면 일단 경청을 해야 할것 같고요. 그의 필요가 무엇인지, 그리고 따스히 안아줘야 할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기본은 상대를 잘 살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디에서나 우리가 그런 처음을 대하는 자세가 중요한 것처럼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 하은 PD님과 함께하는 쉬운 클래식과 저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 같은 주제에서는 사람을 사모하는 이들도 저렇게 헌신적인데 하물며 하나님을 사모하는 우리가 망설이는 일이 있어서 될까를 새겨보고 전도에 힘쓰자라는 마음을 한번 되짚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아멘. 마지막에 정말 큰 울림이 있어요, 교수님. 네.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기꺼이 전도에 힘쓰고 헌신할 수 있지 않을까. 다시 한번 제 스스로도 되돌아보게 되고요. 그렇게 살아가야겠다. 또 다른 다짐을 얻게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런 감동 전해드리면서 쉬운 클래식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생을 살다 보면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힘써도 안 되는 참 답답한 때를 맞이하게 됩니다. 어떤 경우는 위를 보아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뒤를 보아도 방법이 없고 앞을 보아도 도무지 길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아무리 애를 써도 도무지 풀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몸부림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건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위대한 사도 바울도 고민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다닐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시아에서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막으시는 겁니다. 부르기아로 가는 길 막히고 갈라디아로 가는 길도 막혔습니다. 무시아로, 비두니아로, 드로아로 가서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입니다. 환상에 마게도냐 청년이 하나 서서 말했습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그래서 바울은 마게도냐에 가서 복음을 증거해서 유럽의 복음화의 문이 처음으로 열렸습니다. 유럽 최초의 교회인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되었다는 얘기죠. 루디아라 하는 여인이 바울을 기다렸다는 듯이 맞아서서 그 집에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악으로 잘 구분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선택의 문제 앞에서 어떤 경우 애를 써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막힐 때가 있습니다. 애를 쓰는데 왜 막히는 걸까요? 오늘 이 질문에 관해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 띄워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4장입니다. 울어도 못하네 김혜영님의 목소리입니다.

내 마음이 낙심되며 찬송가 300장 향유옥합 합창단의 음성으로 이어들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아시아의 복음전도의 길이 막혔습니다. 애를 써서 노력했는데도 왜 막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답을 내려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 때문에 막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는지라. 이 내용을 빌어서 얘기하자면 하나님이 직접 막으셨습니다. 왜 막으셨는지 성경은 전혀 그 이유를 다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뜻입니다. 옛날 어릴 적 엿장수 아저씨가 엿가위를 1분에 몇 번이나 칠까요? 그 수수께끼의 답은 엿장수 마음대로입니다. 엿장수 아저씨가 1분에 가위를 몇 번 하든지 전적으로 엿장사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이루시며 우리의 생각과 반대될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종종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욥은 동시대 사람이었죠. 욥은 동방에서의 제일 의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실 때 아브라함의 믿음은 그리 큰 믿음은 아니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죠. 그러나 본토는 떠났지만 친척은 데리고 갑니다. 아버지도 모시고 가고 가나안을 지시했는데 가나안으로 가지 않고 하란에 머무릅니다. 여러 명령 중에 하나는 지키고 여러 개는 지키지 않은 4분의 1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욥을 선택지 않으시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여 이스라엘의 조상이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삼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모른다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주권일 뿐입니다. 신약시대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 각각 감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는 감옥에서 기적으로 천사의 인도를 받아 살아났고 야고보는 순교했습니다. 왜 같은 제자인데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일까요? 우리의 대답은 우리는 모른다입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성 그리고 니느웨성 두 성은 죄악투성이였음을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데 니느웨성에는 요나를 보내어 모두 회개하고 살리시고 그러나 소돔과 고모라는 선지자를 보내신 적이 없습니다.

0: 왜 같은 성인데 하나는 살리고 하나는 유황불로 멸하셨을까요? 이에 대한 우리의 대답은 모른다. 하나님의 주권이다입니다. 성경을 읽으면 모를 것이 참 많지요.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까지만 아는 척하고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시는 것은 모른다고 하여야 한다. 안 가르쳐 주신 것까지 아는 척하다가 이단되고 잘못 해석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아시아 전도를 위해서 5군데나 애를 썼는데 막혔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막으신 겁니다. 그러나 왜 막으셨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솔로몬은 잠언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잠언서 19장 21절.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영프레이즈 음반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이어서 들으시겠습니다.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주의 보좌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1: 영 프레이즈 음반에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연이어 들으셨습니다. 왜 애를 써도 막히는 걸까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이다 했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왜 아시아의 길을 막으셨는가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영혼 때문에 막혔습니다. 바울이 가려고 애쓴 곳은 거의 아시아의 내륙 지방입니다. 인구가 그리 많은 곳은 아니었죠. 그러나 나중에 바울이 가서 전도하게 된 유럽의 빌립보, 네아폴리, 데살로니가, 베레아, 고린도와 아덴, 겐그리에아 등은 모두 다 지중해 해변 도시입니다. 인구가 집중되어 있죠.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수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훨씬

효과적이었습니다. 같은 노력과 같은 시간을 들인다면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아의 전도를 막으신 것이 아닌가 하고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런 깨달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처음엔 몰랐어도 시간이 지나면 다 알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이 그토록 애를 써도 안 되게 하셨던 거죠. 아, 그랬었구나. 아, 그래서 그리 하셨구나. 이런 탄송이 나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찬양입니다. 사랑나무의 음성입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연이어 들으신 찬송은 강찬의 내 평생 가는 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선교하려는 사도 바울의 길을 막으셨습니다. 왜일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입니다. 두 번째는 영혼 구원의 가장 효과적인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애써도 안 되는 것, 나중에 보니까 아하 그랬구나.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리 하셨구나. 또한 사도 바울의 선교의 길을 왜 막으셨을까? 끝으로 세 번째는 한 사람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이 마게도냐 사람이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 뜻인 줄 알고 인정하고

마게도냐로 갔습니다. 그곳에서는 루디아라고 하는 자주 옷감 장사, 즉 고급 옷감 장사를 하고 있는 여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두아디라에는 직조업, 염색업이 발달해서 고급 옷감을 잘 만들었다고 합니다. 루디아는 그 비싼 옷감들을 고위층을 상대로 판매하는 사업을 벌인 여인이었습니다. 자주 옷이란 귀족의 색깔, 평민의 옷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여인은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루디아는 바울을 만나 그 집을 예배처소로 내놓아 유럽 최초의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위대한 유럽 복음화가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루디아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었는데 사업자 마게도냐에 왔다가 빌립보 교회를 세우게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해서는 루디아의 기도로 바울의 아시아 전도길이 막히고 다시 빌립보로 오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는 이렇게 위대합니다. 바울은 기도하는 여인에게 움직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의 사람은 하나님을 통하여 위대한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잘하지도 못하는데 무엇이 잘 풀리고 있다면 누군가 뒤에서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살아갈수록 부족함을 느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또 원만하게 살게 하시는 것은 누군가 나를 위해서 오늘도 그것이 나의 부모님이거나 나의 친구거나 교우거나 눈물 어린 중보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조수아의 음성으로 들으시는 누군가 널 위하여 기도하네.

이모아님의 음성으로 이어 들으셨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사도 바울이 아시아의 전도길이 막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애를 쓰는데도 왜 막힌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전도에 더 효과적인 유럽 선교가 열리게 됩니다. 세 번째는 루디아 한 사람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 중 함은 적절치 못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의 홍수에 그가 살아난 것은 전적으로 아버지 노아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노아 한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는데 온 가족이 생명을 건집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소돔성은 너무나 음란한 곳이라 하나님이 유황불로 멸하시기로 했습니다. 그때 오로지 롯과 그의 두 딸만 구원을 받습니다. 롯은 유황불로 멸망당할 것을 몰랐습니다. 아니 알았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롯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성경에 한 구절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가 산 것은 오로지 아브라함의 생명을 건 중보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한 사람의 기도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경건한 여인 루디아 한 사람의 기도 때문에 유럽의 선교길이 열렸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 나의 후손이 삽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믿음의 선조들 덕분입니다. 바울이 애써도 안 된 것은 루디아라 하는 여인이 마게도니아에서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결론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선교 지도가 달라졌습니다. 찬양 나누시겠습니다. 옹기장의 음성입니다. 모든 것 되신 예수.

향기로운 나무의 나주의 믿음 갖고 이어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애써도 안 되는 일, 애써도 막히는 일, 사도 바울의 아시아 전도가 막혀서 유럽 전도가 시작됐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 탄생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이었죠. 그러면 애써도 안 될 땐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할까요? 오늘 사도행전 16장 10절에는 바울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라고 써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인정하고 새로운 응답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가 지금 원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나중에는 분명히 더 유익하고 선할 것임을 인정하는 것,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나무엔의 오 신실하신 주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나날 되십시오. 샬롬.

0: 북이란 나라가 그 외부 정보가 너무 그 취약하잖아요. 그 노동신문 사면에 나오는 국제 소식이 다니까 좀 되게 좀 궁금한 것도 많고 진실을 알고 봐서 뭐 라디오 이렇게 저렇게 몰래 들었어요. 그때 보니까 극동방송을 들었어요. 그 보니까 그 처음에는 무슨 뭐 어떻게 지금 보면 성경 구절 같아요. 근데 목소리가 아주 잘 들리고 또렷또렷해서 가끔 들었어요. 그때 방송을 보면 다른 주파수보다 엄청 깨끗하고 그 출력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들었어요.
1: 저는 그 제가 들어본 방송 중에 제일 주파수가 잘 잡히고 몸이 선명했던 건 동방송이었어요. 북한 내에 미치는 제가 있던 황해도 지역에는 동방송입니다 하는 소리가 제일 선명하게 들렸던 것 같고요. 그 국동방송도 제가 많이 들었는데 그게 아침에 이제 길에 레이스바를 끼고 뭐 혹시 이 시간대에는 무슨 방송을 할까 들어보면 다른 방송은 하나도 안 들려요. 동방송인데 주로 나오는 건 이제 그 성경과 관련된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한국 사회의 다양한 그런 그 신앙 활동들을 전하는 막 그런 방송들이었어요. 프로그램들이었고 우리가 저 들건데는 별 무리가 없습니다.
2: 갇힌 땅, 열리지 않은 땅, 그곳에 지금도 전파는 갑니다.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땅을 활짝 여실 겁니다. 이 소중한 방송 전파가 중단되지 않도록 방송가족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이 사역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9750번, 우물정 9750번으로 전파, 전파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거나 지역번호 061-650-3800 전남 동부극동 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북한에 오직 복음으로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머리인데요. 이 머리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예민하게 보호하고 지키는 것은 눈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제일 먼저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다름 아닌 이 눈인데요. 먼저 눈동자를 지키기 위한 행동에 들어가도록 머리에서 명령을 내리고 그 명령을 받은 기관은 눈을 빨리 감을 수 있도록 전달합니다. 그래서 어떤 갑작스러운 상황에 놓였을 때 우리가 눈을 가장 먼저 질끈 감게 되고 또 큰 사고를 당해서 온몸이 다 깨져도 멀쩡한 곳은 이 눈동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강한 보호 본능이 눈에 제일 먼저 작용했기 때문이죠. 사랑이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로 이 눈동자처럼 지켜주겠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눈동자와 같이 아주 중요하고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일을 만나도 무사할 수가 있고 온전한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그 애틋한 사랑과 보호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조지 뮬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들의 바로 그 연약함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기회가 됩니다. 찬송을 받으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질 않으십니다. 연약함이 크면 클수록 그는 자기의 힘을 나타내시려고 더 가까이 오십니다. 우리들의 궁핍이 크면 클수록 그가 친히 우리의 친구이심을 믿을 수 있는 더 큰 근거를 우리는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70여 년 살아온 나 자신의 체험입니다. 시험이 크면 클수록 난관이 크면 클수록 주님의 도우심은 더 가까이 나타나십니다. 때때로 나는 완전히 어쩔 수 없는 막다른 골목에 든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질 않았고 앞으로도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더 많은 기도, 더 많은 신앙, 더 많은 인내와 실천이 그 축복들을 가져다 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우리들의 마음을 그분 앞에 쏟아놓는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자기가 원하시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라고 말했죠. 우리가 연약할 때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운 시간이 됩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과 더 많은 교제를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아멘. 신명기 32장 10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말,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시편 묵상으로 함께합니다. 아름다운 시로 가득한 성경 시편은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와 찬양을 선물하는데요. 이 시간 시편 말씀 묵상과 함께 그 말씀에 아름다운 곡이 붙은 찬양들 함께 나눌게요. 오늘은 시편 62편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크게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은 사람을 죽이려 너희가 일제히 박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저희가 그를 그 높은 위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대저 나의 소망이 저로 쫓아나는도다.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산성이시니 내가 요동

원치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높은 자도 거짓되니 저울에 달면 들려 익김보다 경하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 치심치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14장 4절 말씀인데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며 보호하셨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말씀만 읽으면 딱 떠오르는 장면이 있습니다. 어렸을 적 집에 닭을 여러 마리 키웠었는데요. 잘 지내던 중 위험한 상황에 닥치면 어미 닭은 자신의 날개 아래 병아리들을 싹 감싸던 장면입니다. 병아리가 3마리가 됐든 4마리가 됐든 6마리가 됐든 정말 감쪽같이 숨기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병아리들에게는 어미의 날개가 세상 그 무엇보다 안전하고 견고하고 탄탄한 보호막이 되는 겁니다. 하물며 이 말씀에 나오는 독수리의 날개는 얼마나 더 크고 든든할까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보호하심을 이 날개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독수리의 날개와 같이 어려움에 처한 우리를 건져내고 보호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그 어떠한 요새보다 안전하고 든든한 하나님의 날개인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려움을 만나면 인간적인 고집을 부리고 내 생각대로 하려 하고 옛 습성을 따라 돌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를 향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꼭 기억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믿고 그 날개 아래 진정한 평안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도움을 구하며 부르짖는 이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고 구하시리라. 시편 34편 17절. 하나님이 듣기는 하시는지 궁금할 때가 있으십니까? 당신의 기도가 묵살당할까 걱정이 되십니까? 그러지 마십시오. 당신의 염려, 문제, 질문에 대해 하나님이 관심도 없으시고 듣지도 않으신다고 생각하도록 하는 것은 악한 영입니다. 당신과 주님 사이를 틀어지게 하려는 자는 거짓의 아비인 사탄입니다. 진실은 당신이 기도 가운데 내뱉은 모든 말이 향기로운 연기처럼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기도하러 갈 때 그분이 당신의 말을 몹시도 듣고 싶어 하시며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한마디 한마디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말씀드린 후 그분의 반응을 기다리십시오. 그분의 말씀이 당신을 더 가까이 그분 곁으로 이끌고 구원할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 오십시오. 주님의 귀를 활짝 여셔서 제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제 기도를 주님께 피어오르는 향으로 여겨주십시오. 들어올린 두 손은 나의 저녁 기도입니다.

거친 바람이 몰아치는 높은 산 꼭대기 절벽 위에는 흙한 줌 제대로 없는 척박한 바위 틈에서 자라나는 낙낙장송이 있습니다. 이 나무는 매서운 겨울 폭풍이 불어오고 지독한 가뭄이 찾아와도 결코 시들거나 쓰러지는 법이 없는데요. 주변의 나무들이 비옥한 땅에서도 쉽게 꺾일 때 이 절벽 위의 나무가 그토록 굳건하게 생명을 지켜낼 수 있는 비결은 참 의외의 곳에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줄기는 비록 거친 비바람을 온몸으로 막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뿌리는 단단한 바위 깊숙한 틈 사이로 밀어넣어 반석과 하나가 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사방에서 거센 태풍이 흔들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거대한 바위가 나무의 뿌리를 완벽하게 움켜쥐고 보호해주고 있었던 거죠. 우리의 삶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보호하심도 이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의 보호하심은 우리의 삶에 바람이 불지 않게 막아주는 것이 아니라 그 어떤 풍랑이 와도 우리를 붙들어줄 단단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은혜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흔들리고 감당하기 힘든 시련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의 피난처이신 주님께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린 사람은 결코 넘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내 삶을 뒤흔드는 거친 환경 때문에 마음이 불안하고 지쳐 있다면 변함이 없으신 반석 되신 주님을 더 의지해보면 어떨까요? 나의 요새이자 방패이신 주님의 품 안에서 영혼의 안전함을 누리며 오늘도 담대하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아멘. 시편 18편 2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북방 선교의 기수, 복음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지금까지 선한 손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마음을 담은 깊은 감사를 드리는 날이죠. 지난 6개월 돌이켜보면 기쁨의 순간도 있었고 때로는 눈물과 어려움의 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순간 변함없는 사랑과 신실하심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맥주감사절은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며 감사했던 믿음의 고백을 기억하는 절기죠.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의 열매임을 고백하면서요. 이 시간 감사의 찬양 마음껏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찬양이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찬양일 뿐 아니라 우리의 심령이 더 회복되고 믿음이 더 굳세지는 감사의 찬양이 되길 바라면서요. 첫 찬양 감사 찬송 소프라노 이미경의 찬양 올려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문을 엽니다.

지나온 날들을 이끄신 하나님의 손길, 앞으로의 날들도 그 손이 우리를 이끄실 것을 믿으며 감사의 찬양 드렸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워십 클래식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 준비한 찬양은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거의 펜로드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가 여기까지 온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감사, 지선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크룩스의 찬양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걱정이 올 때 바라봐야 할 것은 그 세상의 상황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일들입니다.

세상으로 향하는 눈길을 세상의 걱정으로 끌려가는 마음을 하늘로 향하며 그 가운데 감사의 제목을 찾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찬양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소프라노 도선이의 찬양입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시고 세워주십니다. 그 손에 붙들려 사는 우리는 복된 자들입니다. 잠시도 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손은 쉼이 없네. 이정림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입니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맥주 감사절을 보내면서 지난 6개월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들을 다시 한번 세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미처 깨닫지도 못한 순간에도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며 변함없는 사랑으로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내 삶에 역사하셨던 더 많은 감사들을 기억해내는 맥주감사절이 되어서요. 우리의 미약한 감사의 찬양 가운데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만나는 감사절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선하시고 인자와 성실을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1: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한양의 언덕. 찬양의 언덕, 오늘 이 시간은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 풍성한 찬양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1절로 32절 말씀입니다.

0: 광양통신교회 박진홍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혹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읽어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이 책의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톨스토이입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사랑과 삶에 대한 많은 통찰력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도 우리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이 더 풍성해질 것입니다. 이 책 중에 세 가지 질문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을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언제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누구인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인가? 여러분도 이 질문이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생을 살아오면서 어떤 질문을 해오셨습니까? 아니, 일부러 해온 질문이 아니라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온 근원적인 질문은 무엇입니까? 수많은 철학자들이 이 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답을 찾아보려고 발버둥 쳤습니다. 전 인생을 이 질문의 답을 찾으려고 고민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많은 추측과 상상에 근거하여 이것이 인생이다 라는 답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추측, 상상 외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한 가지 대안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 모든 것에 대한 답을 줄 수 있습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을 말합니다. 사람이 누구인지도 말합니다. 사람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도 알려줍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도 깨닫게 해줍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셨나요? 저는 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하고 싶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때는 이 말씀을 듣는 지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지금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의 의미를 알고 깨닫기 위해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는 지금이 가장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전해주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찾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도 수차례 약한 지진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대처 방안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우선 중심이 낮고 튼튼한 테이블 등의 밑에 들어가 그 다리를 꽉 잡고 몸을 피합니다. 테이블 등이 없을 때는 방석 등으로 머리를 보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용하던 전열기구와 가스레인지 등은 모두 끄고 문이 뒤틀려 열리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재빨리 문을 열어 탈출구를 확보하셔야 합니다. 당황하여 밖으로 뛰어나가지 말고 가능한 한 지진이 끝날 때까지 안에 머무르고 밖으로 피할 때는 유리창, 간판 등 낙하물에 주의합니다. 지진으로 인한 화재 발생 시에는 바로 소화할 수 있도록 대처하고 연기를 마시지 않도록 자세를 낮추면서 대피하셔야 합니다. 이상 지진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적절한 대처로 지진에 대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이집트 카이로 외곽의 모카탐이라는 마을은 주민 대다수가 쓰레기를 수거하며 살아가는 빈민가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대대로 이슬람의 율법과 척박한 가난이라는 사탄의 무장에 묶여서 죄와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이라는 운명론에 사로잡혀 있었는데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조차 상상하지 못하며 생활하게 됩니다. 하지만 현지 사역자들과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요.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묻고 있었던 우리는 버림받은 존재야 라는 이 거짓의 갑옷이 벗겨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수많은 주민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며 기쁨으로 찬양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자존감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지요. BBC나 여러 외신은 이 현상을 환경을 뛰어넘은 영적 해방이다 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환경과 운명이라는 사탄의 무장을 해제하고 그들을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탈취해 가신 놀라운 사건이라는 것이지요. 모카탐 마을에 가면 굉장히 웅장한 동굴교회도 볼 수 있는데요. 복음의 이 놀라운 역사하심 앞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도 모든 것을 뛰어넘으시는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예수전도단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강찬의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더 강한 자로 비유하시면서 이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시는 분으로 자신을 나타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탄을 몰아내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해방시키시는 그런 분이시죠.

0: 이 구속사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사탄의 권세가 결정적으로 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놀라운 사실은 되돌릴 수 없는 우리의 현재이자 미래의 승리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인이었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사탄보다 더 강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뉴욕의 악명 높은 갱단이었던 마우마우의 두목이었었던 니키 크루즈는 폭력, 살인, 마약 이런 사탄의 강력한 무장 속에서 살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니키는 자신을 나는 지옥의 자식이야 라고 부르면서 그 누구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고 믿는 죄의 종이었다는 것이죠. 어느 날 전도자 데이비드 윌커슨이 니키에게 다가가서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고 전했을 때 니키는 막 분노를 하면서 윌커슨의 얼굴을 팍 주먹으로 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더 강한 자로서 그날 밤 니키의 완고한 마음을 뚫고 들어가십니다. 니키 크루즈는 자신의 폭력을 지탱하던 그 모든 사탄의 무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서 산산조각나는 경험을 하게 되면서요, 깽단 두목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었고요. 이후에 평생 전세계를 다니면서 사탄의 노예가 된 자들을 해방하는 그런 사역자로 살게 됩니다. 사탄이 씌워놓은 악의 갑옷이 너무 견고해서 깨뜨릴 수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예수님의 권능 앞에서는, 그 이름 앞에서는 너무나 무력할 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어요.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브라운 월십의 세상 권세 멸하시려, 쉐키나 찬양단의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1: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는 밥이 되라고,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입니다. 세상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브라운 워십의 세상 권세 멸하시려, 쉐키나 찬양단의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소련의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솔제니치는 공산주의라는 이념에 의해서 강제 수용소에 갇혔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 수용소는요, 인간을 철저히 무력화하고 두려움과 배신이라는 어두움의 무기로 사람을 조종하는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죠. 이 당시에 솔제니친을 포함한 많은 죄수들은 이 시스템 안에서 인간성을 잃어버리고 스스로를 짐승처럼 여기며 죄의 종으로 살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수용소의 그 깊은 절망 속에서도 솔제니치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요. 수용소라는 이 어둠의 왕국 한가운데서도 진정한 자유는 감옥 밖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깨닫는 것이다 라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솔제니치는 수용소라는 이 어두움의 감옥이 더 이상 자신의 영혼을 소유하지 못함을 선포하게 되었고, 감옥 안에서 쓴 그 글들은 전 세계 어둠의 무장이 결코 하나님의 자녀를 이길 수 없음을 증명하게 되었다고 하지요. 솔제니치는 외부적인 그 환경들이 자신을 묶으려고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의 영혼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어떤 쇠사슬도 그를 종으로 부릴 수 없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하고 하늘의 백성

믿음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헤븐리 터치 워십의 하나님의 자녀들아, 조주영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헤븐리 터치 워십의 하나님의 자녀들아, 조주영의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에게서 귀신이 나간 후에 그 마음이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더 큰 영적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경고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적인 변화로는 참된 구원을 이룰 수 없음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참된 구원은 예수님을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실 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로 채워지려면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구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성령님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의 믿음을 주시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해야 된다라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성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는 젊은 시절 쾌락과 철학 또 만이교 이런 여러 가지를 시도하면서 자신의 내면에서 악한 습관을 쫓아내려고 너무나 애를 썼는데요. 어거스틴은 스스로를 정결하게 해보려고 노력했지만 매번 더 큰 허무함과 옛 습관의 늪으로 빠져들었다고 합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삶을 청소해보려고만 했지 주인을 모실 생각, 아, 주인이 오시면 되는구나, 이걸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정원에 앉아있을 때 집어서 읽으라 라는 음성을 듣고 로마서 13장을 읽은 어거스틴은 그제서야 자기 마음의 보좌에 있던 자신과 또 쾌락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게 되었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영접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어거스틴의 내면을 거주지로 탁 삼으셨을 때 과거에 그렇게 괴롭혔던 방탕함과 정욕의 그 악한 것들이 다시는 들어올 틈을 찾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어거스틴이 고백하기를 주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시니 비로소 내 집이 깨끗해졌습니다 라고 고백했는데요. 이렇게 참된 구원은 악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것 그 자체임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요, 주님을 우리의 주인 삼고 찬양하며 악한 것이 더 이상 우리를 방해하지 못하도록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이성재의 내 인생의 주인 대신, 김동궁의 내가 주인 삼은.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이성재의 내 인생의 주인 대신 김동궁의 내가 주인 삼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영국 언론에 보도되었던 한 노숙자 사역자의 사연입니다. 이 사람은요 수십 년간 알코올 중독에 시달리면서 수없이 재활원에 입원했는데요. 중독을 끊기 위해 정말 많이 노력했고 실제로 몇 달씩 술을 끊기도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술을 끊은 상태에서는 늘 더 큰 절망과 공허함에 시달리게 되었고 결국 이전보다 더 심한 중독에 빠지게 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해요. 그랬던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회복된 것은 술을 끊는 것에 집중하던 때가 아니라 길거리 전도자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성령님을 자신의 마음에 모셨을 때 회복되었다고 합니다. 이 노숙자였던 사람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해요. 술을 끊으려고 애쓸 때는 집이 비어있어서 악한 것들이 더 쉽게 들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제 마음은 예수님으로 가득 차있기 때문에 술이 들어올 틈이 없어졌습니다. 이 노숙자였던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은 도덕적 결심은 결국 더 큰 실패를 불러오게 되겠지만 주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고 그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으로 가득 차게 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은 더 이상 악한 것들이 들어올 수 없는 평안하고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놀라운 변화의 삶, 주님께서 온전한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승리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런 승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시와 그림의 나의 피난처 예수, 호산나 싱어즈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시와 그림의 나의 피난처 예수, 호산나 싱어즈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있었던 막스밀리안 콜베의 신부님은 처형을 앞둔 다른 수감자를 대신해서 자신이 죽음을 선택하신 그야말로 사랑의 순교자로 불리시면서 오늘까지 희생과 보편적 사랑의 상징으로 기억되시는 분입니다. 이 신부님의 사건은 사람이 성령님의 인도 아래 있을 때에 어둠의 세력이 감히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한 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수용소는 공포와 분노 그리고 이기심이라는 악한 영들이 사람들을 갈기갈기 찢어놓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콜베 신부님은 극한의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내면이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차 있음을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건을 통해서 신부님이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그런 아사 상태의 감옥 속에서도 평안을 유지하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 그렇게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은 콜베 신부님이 자신의 영혼이라는 집을 오직 예수님과 성령님께 전적으로 내어드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과 같은 환경조차도 콜베 신부님의 영혼을 침범하지는 못했다는 것이지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삶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께서 그 안에 거하시는 영혼은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도 천국을 지켜낼 수 있는 그런 가장 강력한 구원의 요새가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어렵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어요. 아, 진짜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다면 오늘 콜베 신부님을 좀 떠올렸으면 좋겠어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찬바닥에 먹는 것도 너무너무 열악하고 정말 상황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그 심령을 가득 채웠더니 찬양할 수 있었고 희생할 수 있었고 그들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것에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환경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워서 주를 위한 이곳에서 찬양하고 예배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어디인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예배하십시오. 그곳에서 찬양하십시오.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선포와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천국으로 만드는 길, 여러분이 계신 그곳을 천국으로 만들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마지막 곡 마커스의 주를 위한 이곳에 뛰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주화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오늘부터 6주간 서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올해는 별그대에서 무엇을 할까 생각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6주 동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테마로 별그대 서머 스페셜로 꾸며드립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성도의 인격과 삶에 외치는 성령의 성품인데요. 이 열매는 아홉 가지의 개별적인 열매가 아니라 성령 충만할 때 함께 나타나는 단 하나의 온전한 열매를 뜻합니다. 열매의 의미와 또 설명을 좀 더 드리자면 아홉 가지 열매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향한 열매, 여기에는 사랑, 희락, 화평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웃을 향한 열매예요. 여기엔 오래 참음, 자비, 양선이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 자신을 향한 열매는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이번 주는 첫 시간이고 또 첫 번째 주간이어서요. 첫 번째 열매 사랑으로 함께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이 오셨네 김도현의 찬양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송 소프라노 신델라의 빈들의 마른 풀 같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1년에 한 번에 돌아오는 서머 스페셜인데 올 때마다 참 자주 온다, 빨리 온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제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다는 뜻인가 봐요. 올해는 6주 동안 서머 스페셜을 함께하는데요.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것을 또 청취자 여러분들과 감동을 나눌까, 은혜를 받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올해에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가 생각이 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

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제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유료문자 샵 1069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서머 스페셜 동안에는 특별히 신청곡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가지고 있는 주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맞지가 않으면 들려드리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이번 주에는 성경의 첫 번째 열매인 사랑, 다음 주 두 번째 주에는 희랑과 화평, 또 세 번째 주에는 오래 참음, 네 번째 주에는 자비와 양선, 다섯 번째 주에는 충성, 마지막 여섯 번째 주에는 온유와 절제로 이 아홉 가지 열매를 테마로 함께합니다. 오늘 이번 주는 사랑이고요. 또 첫 시간인데요. 오래간만에 이 찬양을 듣는 것 같아요. 듀엣입니다. 이 찬양의 제목에는 이런 부제도 있어요. 웨딩송이라는 부제가 있는데요. 찬양의 제목입니다. 성령의 열.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유료 문자 샵 1069로 선고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고요. 오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입니다. 받아보기 원하시는 분 말씀이라고 보내주시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중간에 이 서머 스페셜로 만든 아이드는 광주 극동방송에서 만들었는데요. 아마 이 영화를 아시는 분들은 바로 알아들으셨을 거예요. 아, 이렇게 찬양으로도 부를 수 있군요. 찬양이 그 어느 때보다도 풍성하고 그 풍성함에서 오는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치길 저도 기도드립니다. 이번 주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 열매 사랑인데요. 이 사랑은 자신의 유익보다 타인의 필요를 먼저 구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적 성품입니다. 이 첫 번째에서 세 번째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열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를 향한 그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레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썸머 스페셜 6주간 동안 성령 충만한 삶을 날마다 살아가고 싶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인 이 아홉 가지 열매를 맺는 온전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썸머 스페셜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 사랑으로 함께 했는데요. 이번 한 주간 사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며 하나님께 찬양으로 나아가는 시간으로 함께 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사랑하기 위해 노력한 별그대 여러분을 주 안에서 많이 많이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하트피디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보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류를 변화시킬 생각을 한다. 그러나 자기 자신을 변화시킬 생각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톨스토이는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의 시스템의 변화나 인류 전체의 발전을 꿈꾸기도 하죠. 불의한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높이고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이상적인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도 가치가 있지만 정작 우리 자신의 내면을 변화시키려는 노력은 소홀히 할 때가 많습니다. 마치 더러운 방을 청소하려 하지 않고 창문 밖의 풍경이 바뀌기만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꿈꾸는 세상의 변화와 회복은 결코 외부적인 힘이나 거창한 계획만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을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작은 실천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것을 믿으며 오늘도 새로운 마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지성의 충만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분만을 믿으며 의지하는 목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포힘의 만유의 주제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오벳의 받은 복을 세어봐라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최선배의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아이노스의 오신실하신 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유효한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들려드릴게요.

은 여기까지예요. 김현선의 예수날 인도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어노인팅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는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죠. 주님과 함께 있다가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 없이 살아도 된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는 결국 우리를 다시 부르십니다.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세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더라도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알게 됐다면 주님 앞에 돌아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고 주님의 자녀가 돼서 주님의 품 안에 거하는 것, 그럴 때 주님도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은 나 주를 멀리 떠났다 함께 하셨습니다. 흔히 집을 떠나서 떠돌이하는 그런 삶이 고달프고 힘이 된다라는 거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또 여행을 가더라도 막상 좋은 것과는 달리 피곤하기도 하고 아 포근한 집에서 누웠으면 쉬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이유가 내 집이 호텔이나 뭐 이런 곳들보다는 부족하고 조금은 누추하더라도 내 한몸 누일 곳이 편안하기 때문일 텐데 주님 품이 그러합니다. 세상이 훨씬 더 재밌고 즐겁고 행복한 듯 하지만 주님 곁에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특별히 북녘에 계신 또 중국과 러시아에 나와 계신 탈북민분들과 북한 출신 노동자 여러분들도 또 주님 품으로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서 포근하게 편안한 쉼을 주실 겁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FM과 A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과 더불어서 또 외부의 정보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5415 성도님께서 울산에서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새벽에 오랜만에 일찍 눈이 떠져서 항상 틀어져 있는 극동방송을 통해 이렇게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라는 프로그램을 접하기도 했습니다. 이 시간은 북녘에 계신 성도님들 또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귀한 방송이네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저도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 여러분 모두 힘내십시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한국교회 성도들은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오늘도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며 북녘에 계신 여러분을 위해서 또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새 힘 누리시길 바랄게요. AM 1188kHz 또 제주극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각 지역의 FM 채널을 통해서 만나 뵙고 있습니다. 오늘도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 신앙인의 간증 함께 하실 거고요. 또 북한과 세계 또 남한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지요.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북방사역국 김상균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 북한에서 이 대한민국 남한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신학인들의 간증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분들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셨고 또 지금은 이분들이 하나님의 어떤 비전을 품고 기도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매주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탈북 방송인이십니다. 우리 정윤아 자매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1: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온 정윤아 자매라고 합니다. 우리 동방송 가정 여러분들을 이렇게 목소리로나마 찾아뵈어서 너무 기쁩니다.
0: 예. 저희 극동방송 통해서 뭐 지역의 방송 가정 여러분들 만난 적이 있으실 테고 또 극동방송에서 간증 같은 것들도 저희가 이제 좀 입수를 해서 간간히 방송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네. 다니엘 기도회나 하셨던 것들.
1: 아.
0: 근데 방송할 때 야, 우리 윤아 자매의 진솔한 이야기와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전받고 북한에 대한 기도의 마음을 품게 됐던 것 같아요.
1: 네. 감사하네요.
0: 예. 한국에 지금 정착하신 지가 20년 차 하시더라고요. 맞죠?
1: 맞아요.
0: 예.
1: 언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0: 아니, 나이를 빼면은 정말 어릴 때 오셨나 봅니다.
1: 제가 19살 때, 대학 2학년 때.
0: 네.
1: 네. 지금 이제 39이 됐습니다.
0: 그렇게 안 보이세요?
1: 아니에요. 그렇게 보입니다.
0: 20대처럼 보이시는데.
1: 아이고, 감사합니다.
0: 벌써 20년 차가 되셨는데,
1: 네.
0: 지금 요즘에 한국 살이 어떠세요?

0: 하세요?
1: 이제 조금 편해졌어요. 이제야.
0: 이제야.
1: 네. 네. 한 이게 사람이 참 겸손하지 못한 게 저는 북한에서 왔기 때문에 한국 생활은 뭐 식은 죽 먹기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처음에 5년은 사기도 많이 당하고 정신없이 네. 이렇게 흘러왔고 적응하느라고 바빴고 10년 차쯤 되니까 소통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졌고
0: 네.
1: 그다음에 20년 차쯤 되니까 이제야 조금 아 한국 문화에 조금 들어가 있나 이런 느낌을 받는 것 같아요.
0: 이제 내가 진짜 한국인이 됐구나.
1: 에, 완벽하게는 아닌데 에, 그래도 조금은 됐지 않았나.
0: 아니 근데 뭐 스타일이나 이런 거는 너무 스타일리시하시고
1: 곧만 이제 자본주의에 적응.
0: 아니 이제 TV 활동도 활발하게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1: 네. 예,
0: 이만갑 출연하시고 알아보는 분들도 참 많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1: 이만갑은 주로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알아봐 주셨었는데
0: 네.
1: 다니엘 기도회 나가고 나서
0: 그렇죠.
1: 젊은 청년분들과 뭐 그러니까 20대부터 60대까지 다양하게 알아봐 주시는 거예요.
0: 네.
1: 근데 그 중에 이제 청년분들이 알아보시는 경우는 거의가 다 다니엘 기도회.
0: 맞아요.
1: 네.
0: 다니엘 기도회 간증하고 나니까 또 많은 교회에서 초청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1: 엄청나더라고요.
0: 예. 네. 그곳에 가셔서 가장 중요하게 하시는 얘기가 어떤 거예요?
1: 그때 제가 강조했던 게 우리가 통일을 준비해야 된다. 열 처녀의 비율을 들면서 준비된 다섯 처녀가 돼야 된다. 우리가
0: 야.
1: 그거를 강조했던 것 같아요.
0: 네.
1: 그리고 대한민국의 우리 이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편안한 환경에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은 그 주야 이거 한번 진짜 목소리 내서 불러보는 게 서원이거든요.
0: 네.
1: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김치 움이나 뭐 산에 깊은 데 들어가서 누군가를 버처를 세워놓고 주님을 그렇게 못 찾죠.
0: 그렇죠.
1: 아버지 이렇게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눈물이 얼마나 뜨거울까.
0: 네.
1: 그 생각을 하니까 참 다시 한번 제가 여기 와 있는 게 너무 감사했었고 사실은 그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도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면서도 그 한 가지는 강조했던 것 같아요.
0: 예, 예, 꼭 준비돼야 된다.
1: 꼭 준비해달라.
0: 맞아요.
1: 기도해달라.
0: 맞아요.
1: 그 부탁을 드렸었죠.
0: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해주셨어요. 예. 그런 마음에서 아마 이번에도 책을
1: 네.
0: 지난 연말에 내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맞습니다.
0: 정유나 자매가 목숨을 건 갈증 자유라는 책을 내셨어요.
1: 예.
0: 첫 책이시죠?
1: 처음 책입니다.
0: 네.
1: 제가 원래는 세상 책을 쓰고 있었어요. 부끄러운 고백인데.
0: 네.
1: 그래서 제목도 다 정해놓고 좀 자극적으로 이렇게 해서 좀 아버지도 좀 팔고 이래서 돈을 좀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세상 책을 한 2년 전에 제가 쓰다가 원고가 3분의 1 정도 완성된 게 이제 컴퓨터에 남아 있었어요.
0: 네.
1: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 와중에 좀 덜 대먹었다 하는 마음이 저희 하나님은 이제 평안도 사투리로 혼을
0: 네네.
1: 많이 내시는데 너 기계 살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0: 네,
1: 네 스토리가 그렇게 나와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집노조 세장님 뭐 아빠 얘기 이런 위주였던 책이 쭉 빠져나가고 간증집으로 정리를 하라라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0: 네.
1: 수익금을 이런 북한 선교, 탈북민 선교를 위해서
0: 네.
1: 내가 사용을 해야 된다. 그래서 바로 순종을 했죠.
0: 네. 네. 그래서 이제 제목도 바뀌었을 거고.
1: 맞아요.
0: 목숨을 건 갈증.
1: 네.
0: 자유.
1: 네.
0: 자유라는 말을 북에서 아셨어요?
1: 북한에서 자유는 일제강점 시기에 우리가 독립을 할 때 그 자유.
0: 오.
1: 네. 개인의 자유는
0: 그렇죠.
1: 가르쳐주질 않고 나라를 빼앗기면 자유가 억압된 거고
0: 네.
1: 그러다 보니까 북한의 젊은 친구들이 노후전쟁에 나가서 목숨을 막 버리잖아요.
0: 그렇죠.
1: 진짜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그런 교육의 일환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이 육에 신경 쓰지 마라. 북한도 아예 사이비 종교 집단이잖아요.
0: 그렇죠.
1: 그래서 목숨을 바쳐서 그럴 때만이 진정한 조국의 자유 이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거기 책에서 말하는 자유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0: 아멘.
1: 그 자유도 들어가 있고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내가 살아있을 때 누려보는 자유 이것까지 네. 다 포함이 된 겁니다.
0: 네.
1: 그래서 그 책 페이지를 보시면 그 처음 페이지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

0: 주시라. 그래서 아멘. 책 페이지 보시면 제가 갈라터진 북한 땅을 나와서 빛의 땅인 자유로 오는 거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 야. 어떠세요? 직접 이런 자유 세계에서 이제 산 세월이
0: 네.
1: 북한에서 자유를 알지도 못하고 빼앗겼던 세월보다 이제 길어졌어요.
0: 네,
1: 그렇죠. 한국에서 산 세월이
0: 네.
1: 참 자유를 지금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0: 참 자유 이상입니다.
1: 할렐루야.
0: 네, 그리고. 네. 물론 이제 대한민국도 감사함을 잃어서 젊은 세대가 오늘날의 이 물질 만능 이런 축복을 불평불만하는 친구들도 많아요.
1: 네.
0: 그런데 저는 하나님 안에 잡혀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자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님 안에 있으니까 평안하고.
1: 아.
0: 네. 뭐 하나님 안에 잡혀 있는 삶이 정말 축복된 삶입니다.
1: 할렐루야.
0: 제가 살면 살수록 더 느끼고
1: 네.
0: 오히려 대한민국이기 때문에 신앙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신앙도 진리의 하나님인 우리 하나님을 만나서 정말 많은 종교가 세상에 존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1대1로 소통을 하잖아요.
1: 네.
0: 관계를 맺은 자들이잖아요. 이거 얼마나 큰 권세입니까?
1: 할렐루야. 에이. 아니 우리 유나 자매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 푹 빠져 있구나.
0: 맞아요.
1: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 이 시간입니다.
0: 네.
1: 자 우리 정유나 자매 이제 책의 이야기 또 책 속에 담겨 있는 뭐 북한에서의 일상이나 탈북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이야기 이제 차차 풀어가 볼 텐데 먼저 찬양 한 곡 듣고 계속해서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어요. 우리 유나 자매님 평소에 어떤 찬양 많이 은혜 받고 계세요?
0: 하나님의 은혜.
1: 와.
0: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그 노래는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나요.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또 해외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첫 소식은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반도체 호황과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힘입어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4%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는 또 오만이 미국의 반대에도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서비스료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한국의 선박이 한 척 더 안전해역으로 빠져나오면서 통항을 계획한 선박 24척이 모두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중국 크루즈 선 관광객이 지방의 소도시까지 찾으며 지역 상권의 새로운 소비 활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일보는 국립중앙박물관이 K-푸드의 뿌리와 한국 식문화의 역사를 조명하는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을 개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우리 정부가 1990년대 초 남북 핵협상 회의록을 공개한 가운데 북한이 핵 사찰을 거부하며 거친 협상 태도를 보인 당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가 보도한 북한 내부 소식 두 가지입니다. 평양 과학자 집단 거주지에서 과학자 자녀들이 한국의 전자도서를 보다가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중국 세관의 개인 휴대폰 통제가 완화되면서 북한산 특산물의 중국 반입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반도체 경기 호황과 인공지능 투자 확대에 힘입어 올해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4%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권에 따르면 영국의 경제분석기관 캐피털 이코노믹스는 최근 올해 한국의 실질 국내 총생산 성장률 전망치를 4%로 지시했고 국내 재보험사 코리안 리도 4.1%를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국내외 42개 기관 가운데 11곳이 올해 성장률을 3% 이상으로 예상했으며 JP 모건과 시티, 블룸버그 이코노믹스 등 주요 글로벌 금융기관들도 잇따라 전망치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확산에 따른 반도체 수출 호조와 대규모 설비 투자, 기술 인프라 투자 확대,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 가능성 등이 성장률 전망을 끌어올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시티는 최근 예상보다 견조한 경기 지표와 반도체 투자 확대 등을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높였고 우리 금융경영연구소도 반도체 특수화 추경 효과 등을 이유로 전망치를 큰 폭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한국은행 역시 오는 8월 수정 경제 전망에서 현재 2.6%인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높여 발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중동의 이란 맞은편에 위치해 있는 오만이 미국의 반대에도 이란과 함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으로부터 서비스료를 받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는 복수의 외교 소식통 등을 인용해 오만이 최근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호르무즈 해협 이용 선박이 자발적으로 서비스료를 내는 방안을 담은 공식 제안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만은 이를 국제법상 금지된 통행료가 아니라 항행 안전과 해상 구조, 환경 보호와 오염 방지, 비상 상황 대응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서비스료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은 명칭과 관계없이 사실상 의무적으로 비용을 징수해야 한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으며 미국은 서비스료든 통행료든 어떤 형태로든 해협 이용에 새로운 비용을 부과하는 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양해각서에 따라 앞으로

60일 동안은 상선에 무료 통항이 보장되지만 이후 운영 방식은 오만과 이란의 협상을 통해 결정될 예정입니다. 세계 원유와 천연가스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 새로운 비용 체계가 도입될 경우 국제 에너지 시장과 해운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중동 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발이 묶였던 한국 선박 가운데 한 척이 추가로 안전해역으로 빠져나오면서 통항을 계획했던 한국 선박 24척이 모두 해협을 통과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이번에 해협을 빠져나온 선박은 자동차 운반선으로 한국인 선원 6명이 승선해 있었고 현재 안전한 해역으로 완전히 이동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는 모두 두 척의 한국 선박만 남아있으며 이 가운데 HMM 남우호는 지난 5월 피격 이후 두바이 항에서 수리를 받고 있어 이달 중순 이후 해협을 빠져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다른 선박은 화물 선적 일정에 맞춰 운항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중동전쟁 발발 당시 호르무즈 해협 안쪽에는 한국 선박 26척과 한국인 선원 146명이 있었지만 통항을 계획한 선박은 모두 안전하게 해협을 통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해협에 남아있는 선박들과 실시간 연락체계를 유지하며 식량과 식수, 연료 공급은 물론 선원들의 건강 상태와 심리 상담까지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며 관계부처가 협력해 마지막 남은 선박과 선원들 의 안전도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한국경제신문 보도입니다. 중국인 크루즈 관광객들이 서울과 부산을 넘어 지방의 소도시까지 찾으면서 지역 상권에도 소비 효과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 1,500여 명을 태운 국제 크루즈선이 처음으로 충남 서산 대산항에 입항해 관광객들이 해미읍성과 전통시장 등을 둘러보며 약 10시간 동안 지역에 머물렀습니다. 짧은 방문이었지만 대산항 인근 편의점의 외국인 매출은 지난해보다 7배 이상 증가했고 일부 편의점에서는 중국인 매출이 90배 넘게 늘었습니다. 올리브영 서산지역 매장의 외국인 매출도 1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업계는 크루즈 기항지가 다양해지고 자유여행을 선호하는 관광객이 늘면서 외국인들의 소비가 기존의 면세점이나 대도시 중심에서 편의점과 생활용품점, 전통시장 등 지방 상권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제주에서도 크루즈 관광객 증가에 따라 편의점과 화장품 매장의 외국인 매출이 크게 늘어나는 등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유통업계는 이러한 변화에 맞춰 지방 거점 점포를 확대하고 환전 서비스와 외국인 맞춤형 상품을 강화하는 등 지역 관광 소비를 겨냥한 대응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 한국 식문화의 역사와 한식의 뿌리를 조명하는 특별전 우리들의 밥상을 오는 10월 25일까지 개최합니다. 이번 전시는 K-푸드가 세계적인 인기를 얻고 있는 가운데 한식의 형성과 발전 과정을 처음으로 종합적으로 소개하는 특별전으로 전국의 51개 기관이 참여해 모두 684점의 유물을 선보입니다. 전시에서는 동아시아에서 한국만의 특징으로 꼽히는 숟가락과 젓가락 문화는 물론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진 다양한 식기와 상차림, 조리도구, 풍속화와 고문헌 등을 통해 우리 식문화의 변천 과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특히 1500년에서 2000년 전 사용된 손잡이 달린 토기 잔 100여 점은 현대 머그컵을 연상시키는 다양한 형태와 디자인으로 눈길을 끌고 있으며 3000년 전 청동기 시대 벽시와 백제 무령왕릉의 왕실 식기, 천마총에서 출토된 꽁아리 담긴 토기, 고려시대 꿀이 담긴 청자 매병 등 당시 사람들의 식생활을 보여주는 유물들도 함께 전시됩니다. 또한 조선 후기 미식가 허균이 전국의 별미를 기록한 도문대작과 김홍도, 김득신 등의 풍속화를 통해 계절 음식과 지역별 식문화도 소개됩니다. 박물관의 세계적인 K-푸드 열풍의 바탕에는 오랜 세월 이어져온 한국인의 밥상 문화와 음식 전통이 자리하고 있음을 이번 전시를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통일부가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진행된 남북 핵협상 회의록 3,836쪽을 공개했습니다.
공개된 문서에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후 남북이 모두 32차례 회담을 벌였지만 핵사찰과 한미연합훈련

등을 둘러싼 입장 차이로 협상이 난항을 겪었던 과정이 담겼습니다. 당시 회담에서는 양측 대표가 서로를 깡패, 강도라고 부르거나 책상을 내리치며 언쟁을 벌이는 등 거친 신경전이 이어졌고 북한 대표가 김일성 주석의 사진이 실린 신문을 찢거나 우리 측 대표의 외모를 비하하는 발언까지 했던 것으로 기록됐습니다. 또 우리 측은 연간 40개 시설에 대한 불시 핵 사찰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사찰 대상과 시기를 사전에 합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강도 높은 검증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회의록에는 북한이 1992년 한국 대통령 선거 이후 새 정부의 대북 정책을 지켜보겠다며 협상을 늦추려 했던 정황도 포함됐습니다. 통일부는 이번 자료가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초기 협상 과정과 북한의 협상 방식, 당시 남북관계 실상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료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평양시 은정구역 과학자동에서 국가 핵심 과학자들의 자녀들이 한국 소설과 북한 체제를 비판하는 전자도서를 몰래 열람하다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평양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 16살 동갑내기 청소년 3명이 부모들이 출근한 사이 한 친구의 집에 모여 휴대전화와 소형 컴퓨터를 이용해 SD카드에 저장된 문서 파일을 함께 보다가 주민 신고로 체포됐습니다. 현장에서는 한국 소설과 이른바 불순 도서가 담긴 SD카드와 전자기기가 압수됐으며 당국은 이들이 금시된 자료를 반복적으로 열람한 것으로 보고 구역 안전부 감방에 구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과학자 동은 북한이 핵심 과학자들과 가족들에게 제공하는 대표적인 집단 거주지인 만큼 주민들은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지에서는 자녀들뿐 아니라 국가 연구에 종사해온 부모들까지 책임을 지고 지방으로 추방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퍼지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이번 사건을 단순한 청소년 일탈이 아니라 체제 위협 행위로 규정하고 대책회의를 이어가고 있으며 학생과 청년들을 대상으로 사상 비판 모임과 검열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가 보도한 내용입니다. 북중 접경 지역을 중심으로 중국 세관의 개인 휴대품 검사가 이전보다 완화되면서 북한산 건어물과 농산물 등의 중국 반입이 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데일리 NK 대북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북중 간 인적 왕래가 증가하면서 사업이나 친척 방문 등의 목적으로 국경을 오가는 사람들이 북한산 건어물과 농산물, 식료품 등을 개인 짐에 넣어 중국으로 들여오는 사례가 부쩍늘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 세관이 UN 대북 제재를 근거로 개인 짐까지 엄격하게 검사해 소량의 북한산 물품도 반입이 쉽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대량 반입은 계속 단속하면서도 개인이 휴대하는 소량 물품에는 비교적 유연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 지린성 옌지 일대에서는 북한산 말린 오징어와 꼴뚜기, 새우, 게살 등 건어물은 물론 나물과 약초, 북한 식료 공장에서 생산된 식품을 판매하는 개인 거래가 다시 활기를 띠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코로나19 이후 사실상 중단됐던 북한 특산물 거래가 최근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라며 중국 내 조선족과 탈북민뿐 아니라 호기심으로 북한산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까지 늘면서 소규모 거래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7월 6일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월요일 북한 지역 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20도에서 24도, 낮 기온은 24도에서 30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시야가 흐려지고 길이 미끄러울 수 있습니다.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봅니다. 평안도 지역은 종일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평양 23도, 신의주 22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평양 28도, 신의주 27도가 되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흐린 가운데 종일 비 소식이 있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21도로 시작하겠고 낮 최고기온은 2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함경도 지역 역시 온종일 흐리면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함흥 24도, 청진 21도로 시작하고요. 낮 최고기온은 함흥 28도, 청진 24도에 머물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흐리면서 비가 내리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전해상에서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월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 해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나님 품에 있으면요, 근심 걱정이 없는 게 아니라 근심 걱정을 이겨낼 힘이 생깁니다. 또 그런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주님을 믿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값없이

0: 이 얻게 된 영생, 이 구원이라는 삶 속에서는 그곳에는 눈물도 아픔도 없어요. 이런 삶을 누리게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주님 앞으로 꼭 나오시길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는 여러분의 응원의 메시지와 한줄 기도 문자로 기다리고 있어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은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1: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고금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매주 중에 첫날인 월요일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에서는 월요일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신 최고의 선물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요.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야고보서 5장 1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고 말하니 너희가 욥의 인내에 대하여 들었고 주께서 긍휼하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자비와 긍휼이 충만하시다. 자비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순종과 감사함으로 나아가길 소망하면서요. 지금 있는 곳에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시며 일하실 줄 믿는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한 주 보내시기를 중보합니다. 이 믿음의 선포와 함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 도다. 시편 62편 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아뢰고 또 아뢸지라도 기다리는 것이 너무 힘들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오르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길 원합니다. 날마다 감사를 선택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좁은 길과 오르막길을 택할 수 있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길을 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구하며 함께 나눈 시편 62편 5절의 말씀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이번엔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나의 영혼이 침묵 가운데 하나님만 기다리니 나의 소망은 그에게서 나온다.

우리의 반석, 우리의 구원, 우리의 요새 되시는 주님 안에서 이 새벽의 문을 함께 열면서요. 주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오늘 하루를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국립합창단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나주를 멀리 떠났다. 강찬 목사님의 목소리로 그리고 호사나 싱어즈의 만유의 주제 두 곡의 찬송 함께 올려드리고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에바다, 열리라는 뜻이라고 그러죠.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장애 가진 사람들 얼마나 답답했는가. 그러나 그거보다 더 답답한 사람은 잠실 영적으로 눈이 멀고 영적으로 귀가 먹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답답할 것인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새로운 진리를 한번 깨닫고 싶어서 연구를 해봤어요. 첫째, 불쌍한 처지에 놓여있는 사람들이죠. 마가복음 7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귀먹고 어눌한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했다고 그랬죠. 한평생 듣지도 못하면서 말도 못하고 얼마나 답답했던가 생각을 해봤을 때 첫째로 He was deaf, 못 듣는 사람의 처지. 아름다운 음악 소리도 들을 수가 없고 아기 우는 소리도 아기 웃는 소리도 아기 보채는 소리도 들을 수 없고 어머니의 인자하게 부르는 소리도 들을 수가 없고 찬송가도 설교도 들을 수가 없고 친구들의 재미있는 얘기도 들을 수가 없고 위험에 임박했을 때 소리 질렀는데도 못 듣고 아침에 새소리도 들을 수 없는 불행. 못 듣는 사람의 처지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에 얼마나 답답했겠는가. 두 번째로 말을 못했습니다. He was dumb. 말씀 어짜에다가 말 더듬하는 눌자가 있죠. 말을 못해서 어눌했다. 안 들리는 것도 서러운데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장애는 얼마나 답답했는가. 자신의 의사도 표시 못하고 남을 칭찬하는 말도 못하고 좋은 소식을 전할 수도 없고 본 것을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나의 말,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나의 말은 친구를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나의 말은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고 바람을 잠재우기도 한다고 그랬죠. 나의 말은 용기의 씨가 될 수도 있고 좌절의 뿌리가 될 수 있다고 그랬죠. 나의 말은 건설의 초석이 될 수도 있고 파괴의 방망이가 될 수도 있다. 나의 말은 꿀이 될 수도 있고 독약이 될 수도 있다. 내 말을 어떻게 해야 되나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 번 정도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워시빌더스의 만립이 내게 있으면, 그리고 이정림 사모님의 내 맘이 낙심되며 찬양까지 두 곡의 찬송 함께 했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더 올려드린 후에요. 북한이 고향인 우리 형제와 자매분들 가운데 남한에 정착한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이곳에서 신분증을 받은 지 10년이 채 되지 않은 분들과 그 탈북 여정부터 정착기까지 함께 나누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정착 1년차 한 집사님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바리톤 김성결 씨의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극동방송의 음반 가운데 있는 찬양인데요. 피아니스트 최준혜 씨의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송가 연주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1년차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사라입니다.
1: 한국 정착 1년차 함경북도가 고향인 김사라 자매님과 함께하는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스튜디오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곳 정착 1년차 가운데 지금은 수원에서 한 가정을 이루시고 1년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던 그 은혜의 여정들 지난 시간까지 함께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이곳 서울까지도 교회를 다니시는,
0: 네,
1: 같은 고향분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 그 은혜의 말씀들 다 같이 나눠봤는데, 선생님이 이곳에 오셔서 사실 많은 분들이 무수한 선택지 앞에서 사실 혼란스러워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0: 네.
1: 여기서는 내가 모든 걸 다 선택하고 나아가야 되잖아요.
0: 네.
1: 직업부터 시작해서 당장 내일의 일들, 그리고 공부를 할지 아니면은 어떤 거를 바로 경제생활을 할지,
0: 네,
1: 그리고 경제생활도 여기저기 일자리가 참 많아요. 선생님은 어떤 선택지를 딱 처음에 고르셨어요?
0: 네, 저는 요양보호사.
1: 요양보호사?
0: 네,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고 싶었어요. 언젠가 제 머리에 제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 제 나름대로 생각한다면 요양보호사 직업도,
1: 네,
0: 봉사 활동이잖아요. 봉사. 그리고 섬긴다면 또 섬긴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누군가의 아파하고 누군가 힘들어하는 사람,
1: 네,
0: 내가 직접 도울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서 요양보호사를 선택했습니다.
1: 섬김과 도움의, 네, 은혜를 누군가에게 다시금. 근데 이거를 공부하는 데는 하나원으로 다시 들어가서 수업을,
0: 네,
1: 받거나 한다고 알고 있어요.
0: 네.
1: 그럼 자격증까지 다 공부하시고 따신 거예요?
0: 네, 땄습니다.
1: 언제 따셨어요?
0: 자격증은 5월 중순경에 이제, 예, 나왔고.
1: 5월 중순에요?
0: 네, 5월 중순경에 땄고. 예, 과정을 마치기는 4월 말까지 과정을 마치고.
1: 그러면 바로 또 지원서를 넣고 취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신 거예요?
0: 네. 언제든지 취업은 가능하고요. 제가 이제 요양보호사 공부를 하려고 보니까 이제 부족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제 북한에서 나름대로 살고,
1: 네,
0: 지식이 없잖아요. 싸운 지식이 없고 중국에서는 또 20년간을 헐레벌떡 그냥 삶을 살다 보니까 싸운 지식이 하나도 없고, 대한민국으로 딱 들어오니까 이제

0: 머리에 든 게 있어야 되고 책도 많이 봐야 되고 이제 지식이 많아야 돼서
1: 네.
0: 제가 제일 필요한 것이 컴퓨터 자격이 아닐까.
1: 아.
0: 그래서 지금 컴퓨터 자격증 따려고 그 준비하고 있습니다.
1: 어제 요즘은 네. 업무를 다 컴퓨터로 하다 보니까
0: 네, 그렇죠.
1: 요양보호사를 해도 뭐 해도. 일지를 쓰거나
0: 네, 맞아요.
1: 아니면 뭐를 주문하거나
0: 네.
1: 정말 그 사소한 것부터 해가지고 컴퓨터 공부를 하시고
0: 네.
1: 그러면은 자격증을 따시고 어느 정도 익히신 후에는 바로 보호사로서
0: 네, 제가 지금은 사회복지사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 사회복지사까지요?
0: 네, 네. 사회복지사도
1: 네.
0: 요양보호사하고 친밀하게 연관된 부문이고 또 컴퓨터 빼놓을 수 없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하다 보면은 이제 완벽한 사회복지사, 이제 사회에서 제일 요구가 될 사람이 아닐까.
1: 그렇죠, 맞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요양보호사로서 또 사회복지사로서
0: 네.
1: 사회 일원으로 나아가는
0: 네.
1: 그리고 대한민국의 정착 1년차를 넘어서 앞으로 또 5년차, 10년차가 될 텐데
0: 네.
1: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진짜 언제 도적같이 복음 통일을 이뤄주실지 모르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정말 그때가 오면
0: 네.
1: 선생님은 뭘 하고 싶으세요?
0: 복음 통일이 어느 날에는 제일 하고 싶은 것이 섬기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하나님을 알게 돼서 제일 마음에 가진 것이 진짜 우리처럼 힘들게 사는 사람, 섬기는
1: 네.
0: 삶. 이제 그것이 자본주의 국가든 사회주의 국가든 어떤 국가에도 이제 아픈 사람도 있고 예, 힘이 든 사람이 있지 않을까.
1: 네.
0: 이렇게 그런 사람을 이제 도우면서 이렇게 직업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직업을 선택했고 이제 이것을 꼭 복음 통일의 그날에
1: 네.
0: 이제 써먹지 않을까 싶습니다.
1: 하나님의 일을
0: 예.
1: 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실 그 여정들을 기대하면서 그러면은 저희가 보통 이제 이렇게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면서 북녘의 주민분들이 들었을 때는 사실 이 모든 게 생소할 수 있어요.
0: 그렇죠.
1: 은혜가 도대체 어떤 거고 은혜라는 단어를 북한에서는 또 다르게 사용을 하니까
0: 그렇습니다.
1: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도 북한에서는 되게 폐쇄적으로 교육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고향 주민들에게 그럼 이 방송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면 어떻게 소개할 수 있을까요?
0: 저는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일을 선택할 권리를 주시고 또 내가 살아나가는 과정을 네. 하나하나 이끌어내는 그런 주님. 힘들 때에도 그때도 하나님, 슬플 때도 하나님, 내가 결국에는 그 끝에 가보면은 힘들고 슬프고 웃고 오다가 마지막에는 정말 화려한 화원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천국이 아닐까.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곳. 예, 하나님을 알고 하나하나 이렇게 오다 보게 되면은 북한 사람들도 이제 인침 알아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 김일성 또 김정일 예, 수령을 이렇게 두뇌로 삼고 예, 그 사람들을 알아가는 그 과정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라고 바꿔놓고
1: 네.
0: 생각하면은
1: 아멘.
0: 쉽지 않을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더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나름대로 예, 저는 하나님을 알면서 제 받은 은혜 그 축복이 아, 내가 겪어왔던 고통과 슬픔도 바로 오늘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얻은 가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북한에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이 이제 임하셔서 구원의 손길 버텨주셔서 복음 통일이 오는 그날 이제
1: 네.
0: 우리 북한 분들도 남한에 계시는 모든 분들처럼 행복하게 자기 권리를 찾고 예, 자기 이름도 찾고 소망을 잊고 천국을 바라보는 그런 날이 이제 꼭 올 것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1: 아멘. 그러면 또 이렇게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네모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나에게 그러니까 각자에게 임하시는 각자가 만나는 하나님이

영원히 저와 함께 끝까지 살아못줍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저와 끝까지 동행해 주시고 영원히 저를 지켜주실 그런 분이십니다. 제 나의 영원하신 기업. 네, 찬송가 435장.

0: 이 우리의 영원하신 기업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러면 이 방송을 또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선생님께서 북녘교 주민분들에게 혹시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다면 어떤 이야기를 할수 있을까요?
1: 저는 북한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하루빨리 살기 힘들고 인간이 아닌 이런 삶을 사는 그런 가난 속에서, 곤란 속에서, 슬픔 속에서 하루빨리 구원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님이 은혜가 임하여 구원의 손길 붙이시어서, 오늘 하루빨리 우리 북한 땅에도 햇빛 찬란한 천국의 소망을 이루는 그런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수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죽지 않고 영생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0: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우리가 그간 경험했던 그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경험했던 행복과 은혜와도 비할 수 없는 그런 선물을 주시잖아요. 그 행복을, 그 선물을, 그 영원한 생명을 함께 누리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면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이곳 정착 1년차 김사라 선생님과 함께한 이야기들 함경북도에서 중국 땅을 거쳐서 제3국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가고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정착생활을 하신 지 1년차가 되어가는 김사라 선생님과의 이야기는 저희가 여기서 마무리를 하지만 또 오늘 이후에 선생님의 삶 가운데 역사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또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또 다음 그 스텝 걸음들을 인도해 주실 북한 땅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경북도가 고향인 이곳 정착 1년차 김사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수로 날 구주 삼고 함께 올려드린 이 찬양의 가사처럼 끊임없이 주님을 찬양하며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은혜

하루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7.5MHz, 여수 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으로 출발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우리의 염려, 우리의 걱정과 근심, 한숨 대신 오늘 주어진 그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며 기도로 나아가며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는 모두가 되길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 함께하는 마태복음 6장 34절의 말씀을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주님의 완벽한 계획 가운데 믿음으로 오늘도 순종의 걸음, 충성과 그 사랑과 은혜의 걸음을 내딛으며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찬양으로 함께 출발할게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자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김 대표의
1: 내 돈 내 산.
0: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우리 양강도 해산이 고향인 평양에서 또 수년 동안 계시다가 그리고 북한에서 극동방송을 듣고 이곳으로 정착하신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1: 네, 안녕하십니까.
0: 네. 아, 이게 진짜 여름이 뭐 7월에 접어들면서 이 더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대표님.
1: 네, 지금 뭐 세계적으로 지금 온난화라 그러니까요. 지구 온난화가 아마 네. 지금 북극에 있는 얼음도 막 녹아내린다고 하니 뭐 처음에 한국 왔을 때보다 더 더워지는 것 같아요.
0: 맞아요. 예. 계속해서 기온이 더 올라간다고 하는데 네. 우리 북녘의 주민분들도 그러실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북한에서는 한국보다는 제가 한국 와서 처음에 있잖아요. 강원도가 지금 한국은 제일 추운 지방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도 강원도가 제일 더운 지방 쪽으로 되는 거예요, 지금.
0: 아.
1: 그렇잖아요. 북한은 꼭대기 올라가면 더 춥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북한에서는 제가 고향은 북쪽인데 평양에서 제가 19년 살았잖아요.
0: 네.
1: 아, 정말 죽을 맛이었어요. 너무 더워서. 근데 에어컨 자체는 한국은 뭐 집에도 에어컨, 나가도 에어컨. 그 상점 뭐 모든 데가 다 에어컨이 있다 보니까
0: 네.
1: 여름 괜찮잖아요. 특히 승용차에도 다 이제 에어컨이 있다 보니까. 근데 북한은 여기보다는 북쪽이지만은 시원할 것 같아도 여름이 더 힘듭니다. 에어컨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 많아요.
0: 그렇죠. 여름을 나는 방법부터 시작해서 참 간극이 큰데 오늘은 또 그에 대한 이야기, 그에 대한 내돈내산을 준비해 주셨어요.

0: 있어요. 바로 한번 만나볼게요.
1: 7월 1일 승용차 에어컨 냉매가스 충전 18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0: 일단은 이 냉매가스에 대해서 북한 주민분들에게 좀 이해가 있을까 싶어요.
2: 네, 혹시 북한 주민들이 아마 냉동고, 북한은 냉동고라 그러거든요. 냉동기죠. 냉동기인데
0: 네.
2: 이게 지금 안에를 차게 하려면 그 냉매가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이제 전동기로 해서 돌아가서 쭉 돌면서 그게 이제 차게 만들잖아요.
0: 네.
2: 근데 이자처럼 에어컨이라고 하는 거는 찬 바람 나오게 만드는 거잖아요.
0: 네.
2: 그러니까 우리가 조절하는 걸 돌려서 몇 도를 맞추면 그 이제 적정한 온도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바깥 온도가 35도까지 높다 하지만은 수용차에 타가지고 시동을 넣어가지고 그 온도를 내가 한 25도를 맞추겠다 하면 그러면 온도를 맞춰놓으면 그 수용차는 밖에 아무리 더워도 그 안은 엄청 시원하잖아요. 우리 집에도 그런 게 있고 근데 그 냉매가스라는 게 그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건데 이 냉매가스 있잖아요. 수용차에 있고도
0: 네.
2: 얻을 때는 한 몇 년 지나고 나면 냉매가스가 어떻게 새는지 들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보충해 넣거나 아니면 완전히 바꿔놓거든요. 전 이번에 바꿔놓았어요, 완전히.
0: 그러니까 이게 시원하게 하는 에어컨을 작동하게 하는 원료 중에 하나.
2: 네, 그렇죠.
0: 라고 우리 주민분들이 네. 이해하면 또 좋을 것 같은데 에어컨 자체도 사실은 저번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북한의 유행을 불러일으킨 지도 그것도 최근이잖아요, 대표님.
2: 북한에서는 에어컨이나 안 걸고 냉온풍기 이렇게 말했어요.
0: 냉온풍기.
2: 네, 근데 그게 그 옛날에는 평양에 가면 주황당 비석급 되는 간부들 집에만 이제 일본산 갔다가 이제 걸었거든요. 근데 지금도 아마 북한산은 아마 없을 거예요. 다 이제 중국이나
0: 네.
2: 아니면 일본산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한국은 에어컨이 워낙 좋으니까
0: 그쵸.
2: 대한민국의 삼성, LG 그 외에도 이제 뭐 캐리어 각종 이제 에어컨 업체가 엄청 많잖아요.
0: 네.
2: 이런 업체들에서 경쟁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제품 질도 좋고
0: 기능도 많고.
2: 네,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는 어떻든 무덥다 하는 여름에도 바로 이제 집에서 나오면 차에 타면 바로 이제 에어컨 틀고 그다음에 사무실 가면 또 다 에어컨 돌다 보니까
0: 네.
2: 큰 건물 안에서 옆을 지나가도 문만 열려지면 그 안에서 찬바람이 확 나오잖아요. 완전히.
0: 그리고 저도 이제 귀가할 네. 때마다 20분 전에 미리 휴대폰으로 에어컨을 집에 틀어놓기도 하고
2: 그렇죠. 그
0: 기능이 지금. 다 있잖아요.
2: 그렇죠. 사람이 없어도 핸드폰 가지고 집에 거 먼저 틀어놓고 미리. 딱 가면 시원하게 되고 이렇게
0: 네. 네. 근데 이번에 또 승용차에 있는 에어컨을 관련해서 해주셨는데 북녘에 계신 분들은 집에도 에어컨이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간부 중심으로 해서 이제 평양 중심으로
2: 개인들은 거의 없어요.
0: 커졌겠죠.
2: 네. 그 선풍이나 그 사다가 돌릴 정도고 에어컨은 네. 거의 없죠.
0: 그럼 승용차는 또 두말할 게 없겠네요.
2: 그러니까 북한에서 만든 차라고 하면 옛날에 갱생차라고 하는 차가 있었는데 트럭이
0: 네.
2: 그러니까 승용차가 거기도 에어컨이 없었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트럭도 없고 한국은 버스, 트럭 모든 차들이 에어컨 안 넣는 차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우리 한국 승용차들은 다 에어컨이 있단 말이에요.
0: 네.
2: 그러니까 그건 겨울에는 에어컨 틀면 더운 바람 나오면서 안이 춥지 않고 또 여름에는 또 그 에어컨 돌리면서 온도 낮춰놓으면 찬 바람 나오면서 또 시원하고 이렇잖아요. 그런데
0: 네.
2: 이 냉매가스가 이번에 나가가지고 보니까 조금 좀 찬 바람 나오는 게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완전 바깥이었죠. 근데 물어보니까 정비소 가니까 정비소에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매 마을마다 보면 차 정비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제가 물어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좀 깨됐으면 아마 더 보충하거나 아니면 또 새로 더 넣으면 된다 해가지고 그래 그럼 이번에 새로 넣읍시다 해가지고 이 바깥이 완전히
0: 거의 얼마 만에 바꾸신 거예요?
2: 그 한 5년 좀 됐는데요. 원래 10년 돼도 안 바꿀 때도 있긴 한데
0: 네.
2: 이번에는 제가 좀 더 빵빵하게 좀 착하게 좀 하려고 그래 바꿨습니다 이번에.
0: 그래서 승용차에 에어컨을 위한 냉매가스 충전을 18만 원
2: 네.
0: 결제해 주셨는데 사실 이게 횟수로만 따져도 뭐 5년째 됐다고 하셨지만 10년까지도 쓰는 거잖아요.
2: 네, 그렇죠. 뭐 18만 원이면
0: 네.
2: 뭐 하루 벌어서 할 그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해 놓으면 한 해 여름이 아니라 또 한 5년 혹은 10년 이상은 또 간단 말이에요.
0: 네.
2: 네, 그러니까 뭐 부담은 안 되죠. 그런데 어쨌든 사람은 살아가는 게 편안해야 되니까
0: 네.
2: 시원하고 여름에는 그래서 이번에 예, 또 이렇게 승용차 에어컨 냉매가스 또 이제 예, 이번에 교체한 겁니다.
0: 이거를 또 저희가 그간에 설명해왔던 시간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0: 봉격회 주민분들과 화폐 단위인 원은 같지만 이게 가치가 다르잖아요.
1: 그렇죠.
0: 여기서의 천 원과 북한에서의 천 원이.
1: 네.
0: 그래서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18만 원이 아니고
1: 네.
0: 18만 원. 그러니까 이곳의 노동 우리 가치로
1: 한국산
0: 따지면
1: 한국 가격이죠.
0: 네.
1: 이 달러로 치면 그 한 150 달러가 한
0: 100, 한 20, 30 요즘 또 환율이 올라가지고.
1: 100이다. 네. 근데 이 정도면 뭐 부담이 안 되죠, 사실은.
0: 네.
1: 이게 뭐 지금 보통 한국에 있는 우리 일반 노동자도 하루나 하루 반 정도만 일해도 이거는 벌 수 있는 돈 되잖아요.
0: 네, 그렇죠.
1: 네, 그건 문제 없죠. 근데 북한은 아마 이제 100달러라고 하면 엄청 큰 돈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한국은 뭐 100달러는 뭐 보통 보면 뭐 하루가 아니라 반나절이라도 벌 수 있는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게 부담이 안 됩니다, 사실은.
0: 저희가 이렇게 승용차에도 에어컨을 아주 상시로 틀 수가 있고
1: 네.
0: 집에서도 잘 때 그냥 켜놓고
1: 그렇죠.
0: 너무 에어컨 바람 때문에 건강을 해칠까 봐 이거를
1: 네.
0: 취침 예약이라고 해놔서
1: 다 이제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0: 네.
1: 이제는 예. 자기 전에는 지침으로 예약해놓으면
0: 맞아요.
1: 자동으로 이제 돌다가 또 멎어버리고 이렇게 하니까
0: 그러니까요.
1: 예, 참 이게 지금 너무 또 발전했어요.
0: 네. 근데 북녘에서는 우리 대표님 그러면 그때는 에어컨이 집에 있으셨어요?
1: 없었어요. 없었고 저희 회사 있잖아요.
0: 네.
1: 장비 중에 김일성, 김정일이 건강장수하는 연구소다 보니까 그 연구소 안에 제일 비싼
0: 장비가,
1: 이제 장비가 있었어요. 근데
0: 아.
1: 그 장비는 항상 21도부터 23도 정도를 맞추라 이렇게 이제 그 지도서가 카탈로그에 다 되어 있어가지고
0: 네.
1: 그 온도 맞추려니까 할 수 없이 그거는 겨울에는 또 이제 온도가 내려가니까 덮여야 되고 근데 온도를 딱 맞춰놓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산 그때 그 이제 브랜드가 내셔널이라고
0: 네.
1: 하는 그 일본산 에어컨이 우리 연구소에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한국 거보다는 좋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한국산은 너무도 좋은데 그때는 그게 창문에다 매달아서 쓰는 거였거든요. 그때 근데 어떻든 저는 집에다가는 없었고 그 우리 회사에는 있었어요. 연구소에.
0: 참 기계를 위한 에어컨은 있으면서
1: 네.
0: 사람을 위한
1: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0: 근데 이것도 지금 한창 뭐 평양에 몇 년 전부터 유행이 불었다고는 하지만 이조차도 사실은 전기를 쓸 수 있는 시간이 제한돼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전기 때문에 또 문제입니다.
0: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여름이면 당연히 또 생각하게 될 에어컨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또 이 가운데 계절마다 느끼는 북녘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시선이 있는 이 가운데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1: 야, 정말 하나님 말씀은 우리 인생의 그 어느 뭐 정말 그 모든 삶의 구석구석까지도 말씀이 해당되지 않는 말씀이 진짜 빠진 게 없어요.
0: 네.
1: 이번 말씀도 보면 요한계시록 7장 16절 말씀 그들이 다시는 주리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아니할지니. 아멘.
0: 아멘.
1: 아, 참 이 말씀 보게 되면요. 이 하나님 말씀에는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들한테는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 주는지. 그러니까 결국 북한에서는 우상 믿다 보니까 돈 아래도 땀에 쩔어서 힘들지만은 이렇게 하나님 믿는 우리 대한민국의 이 한나라 같은 천국 같은 대한민국에서는 항상 어디 가나 더울 세라 에어컨 틀 수 있고 또 겨울이 추우면 뜨거운 바람 나오는 이런 정말 천국 같은 삶 아니겠습니까?
0: 네. 밤낮으로도 지켜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뭐 뜨거운 가운데서도 추울 때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잖아요. 주님의 그 사랑과
1: 네.
0: 은혜 가운데 남과 북이 함께 누릴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면서 오늘의 내돈내산은 또 여기서 인사를 드릴 텐데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돈내산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북방연구소의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복음 한 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오늘의 복음 한 줄입니다. 오늘의 복음 한 줄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을 남과 북의 언어로 한 차례씩 함께 하실 텐데요. 필요에 따라 받았으며 또 읊조리며 주님의 말씀에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북한어 성경입니다. 누구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의 복음 로마서 10장 13절의 말씀을 찬양한 곡 함께 하시는 동안 묵상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열방샘교회 이빌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과 함께 인간인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로마서 10장 13절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가운데 구원이란 무엇일까요? 구원이란 말은 사전적인 의미로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돕거나 구하여 주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두 번 큰 어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누구나 나를 이 어려움의 문제에서 건져줄 구원의 손길을 느낍니다. 그리고 구원의 손길을 받게 되면 평생 그 은혜를 잊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누구나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은 죄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정이 빚어내는 것은 이런 명백합니다. 곧 음행, 추행, 방탕과 우상숭배, 마술, 원수 맺는 것, 싸움, 시기, 분노, 리기심, 분열, 당파심, 질투, 술취함과 흥청대며

고 마시는 것, 그 밖에 그와 비슷한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경고한 바 있지만 지금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일삼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차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든 사람이 죄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으며 그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결국은 영원한 생명과 자유와 행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마지막 날 용서받지 못한 죄인으로 심판을 받아 영원한 지옥의 불 못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여 영원한 지옥 형벌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죄로 인한 영원한 형벌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 대신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임을 당하는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 대신 십자가에서 영원한 고통의 형벌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 대신 십자가의 형벌을 담당하신 예수님을 믿고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면 구원을 받아 영생을 얻어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새 생명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가 누구든지 과거와 현재에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주님이신 예수님을 이 시간 영접하면 모든 죄에서 용서함을 주시고 영원한 구원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모든 죄와 문제에서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면 저를 따라 영접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주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저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 시간 저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저를 위하여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은 내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 6일 월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남한은 전국적으로 비 소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비 소식에 안전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니 빗길 이동 시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남한의 아침 최저 기온은 20에서 24도로 출발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5에서 3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북한은 전 지역이 대체로 흐리면서 지역에 따라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는데요. 아침의 최저 기온은 14에서 23도로 시작되고요. 낮 최고 기온은 20에서 30도로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날씨가 흐리면서 종일 비가 내리겠는데요. 파도의 높이는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 모두 1에서 2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빗길에 오가는 발걸음마다 주님의 안전한 보호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며 영육간에 늘 강건하시길 기도합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영혼 찬송까지 함께했습니다.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죠. 오늘 함께 나누었던 복음 한 줄 시간의 말씀과도 같이 영원한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며 삶의 주인으로 모시며 천국 소망과 그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사랑하는 극동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요.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도 극동방송 사역 주제성구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여수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EI로 방송되는 FEBC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여수시 문수로 14에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구봉화산, 중계소는 구봉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전남동부 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국광표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전남동부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전남동부 극동방송입니다.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 거룩한 주일 맥주감사 주일로 드리면서 돌아보는 반년의 시간들이 모두 은혜였습니다. 7월은 본격적인 더위와 장마로 몸도 마음도 균형을 잃기 쉬운 시기이지만, 그러나 한적한 곳을 일부러 찾아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던 우리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이 한 달도 변함없는 영성을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신체의 건강을 위해서도 우선 규칙적으로 생활하셔야 하겠고요. 일상의 영성을 위해 하루의 일과를 아침 예배를 축으로 여시면 가장 좋을 듯합니다. 또 한 번의 새로운 시작입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추후 2026년 7월 6일 월요일 FEBC 아침을 여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영원하신 왕 하나님께 경배 찬양 드립니다. 영광스런 주를 보라.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0: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들로 네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십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1: 자, 오늘 이 시편 110편은 메시아의 시로 알려진 아주 중요한 시편입니다. 특별히 신약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하는 시편이기도 하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반대하고 믿지 않는 이스라엘의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직접 이 시편 110편을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누구겠느냐 하는 질문을 던지기도 하셨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22장 41절을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물으셨죠. 야,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그러자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러자 말씀하시죠. 야,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돼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셨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자, 이렇게 물어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한마디도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묻는 자가 없도다 그러죠. 자, 다시 시편 110편으로 오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참 신비로운 성령 가운데 다윗이 경험했던 것을 고백을 하고 있죠. 자, 1절에 보면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 나의 주에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여기 내 주라는 말은 아도니라는 이제 히브리어입니다. 아도니 그러면 아도나이의 1인칭 소유격입니다. 나의 주, 아도나이 그럼 주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도니 그러면 나의 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시기를. 자, 여러분 이게 아주 특별하고도 신비로운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주.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여호와 하나님이겠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구별된 인격에 다른 주께 구별되는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그럽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이거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이해하지 않고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해죠. 자, 천상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주님에게 말씀하셨다. 자,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자, 하나님께서 너희의 원수들, 우리 마귀 사탄들, 나의 주 아도나이를 반대하고 원수처럼 행하는 이들에게 이들을 너희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자, 발판이 된다는 건 자, 이들을 발판으로 삼는다. 이들이 완전히 복속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복속할 때는 엎드리면은 그들 위에 발을 턱 올리는 거죠. 그러니까 승리했다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하나님께서 원수를 멸하고 뱀의 머리를 깨부실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자, 오른쪽에 앉아있다.

말하는 건 여러분 하나님 성경의 오른편은 권능의 상징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드신다라고 할 때는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나를 붙드신다 이런 뜻이죠. 자 그런데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이것은 이 여호와와 같은 동격의 자리에 신적인 존재로 그분의 우편에 함께 이것은 공동의 통치권을 나눠서 통치권을 갖는다. 함께 다스리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수 마귀를 완전히 무너뜨릴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라. 이런 뜻이죠. 자, 요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자, 이 말씀을 성령의 감동 가운데 특별하게 들었다는 얘기죠. 자,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을 두 곳을 먼저 살펴볼 텐데 먼저는 빌립보서 2장 6절에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 그는 그리스도를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근본 원래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시지만 하나님과 같은 본질이니까 동등되신 분인데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이게 나나주 2번에 보면 취한다라는 말이 보류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같은 본질에 동등된 하나님이지만 동등됨을 하늘에서 보류하시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그러죠.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하나님이 이 예수를 지극히 높여 부활 승천하신 거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셔서 하늘, 땅 아래 있는 모든 자들로 예수의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한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승리하게 한 다음에 모든 무릎을 10절에 어떻게 해요?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한다. 자, 성부와 성자가 함께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도록 하신다는 거죠. 언제까지? 원수가 완전히 멸망당할 때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이후에 이 세상이 마지막 끝날 때까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성부와 성자가 성령과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신다. 자, 내가 이때까지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들었습니다만 이게 도대체 언제 하셨던 말씀일까? 여러분 이거는 이 땅에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시기 전에 심지어는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 영원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함께 이 세상을 향한 큰 계획과 그림을 그려갈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구원 경륜을 이야기를 하셨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협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함께 협약하셨다. 자, 이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 4절, 5절을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를 구원하기로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양제 삼아주셨다는 거죠. 자, 이거를 언제 이렇게 하셨느냐? 4절에 보면 창세 전에.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이 계획을 갖고 계셨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 세상을 향한 구원 협약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이야기를 하셨던 그 놀라운 현장,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 가운데 이 놀라운 삼위일체 하나님의 대화, 말씀을 감동 가운데 들은 거죠. 받은 거죠. 그래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하늘에 가니 삼위의 하나님이

구별되지만 한 하나님으로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나의 주 성자 그리스도께 내가 너의 원수들로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야 이게 무슨 뜻이냐 어떻게 다윗이 내 주라고 하겠느냐 그리스도 이때 얘기했던 그리스도 내 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지만 그분은 다윗보다 이전에 영원전에 계셨고 다윗은 그분을 메시아를 내 주라고 부르지 않았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아무 말도 못했던 거죠. 이 신비로운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자 시온은 이스라엘의 율법이 나오는 곳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되는 곳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부터 구원의 시작이 돼서 온 세상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도 예루살렘부터 먼저 부어주시고 모든 열방에 부어주셨죠. 복음도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돼서 온 열방으로 퍼져나갔죠. 자,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버리시니 자, 규라는 건 통치자의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피라미드 같은 데 보면 파라오, 바로가 이러고 있는데 요 지팡이랑 막대기 이런 거 이렇게 들고 있죠. 요런 거를 규라고 그래요. 규. 권능의 규. 권능으로 다스리는 통치자의 주권을 상징하는 통치의 홀, 막대기인데 자, 이거를 주님께서 보내신다라는 건 여호와께서 주의 권능의 규 그 이 그리스도의 권능의 통치의 주권을 보내주신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자, 원수들 중에서. 자, 완전히 원수들이 복속된 상태에서 다스리는 게 아니라 일단 오셔서 원수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통치를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걸 뭐라고 그러냐.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언제? 이 마지막 때에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때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죠.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원수들이 여전히 머리는 상했지만 꼬리를 치며 뭐 이 많은 이들을 미혹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그렇게 가죠. 자, 그러면서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자, 주의 권능의 날. 주님의 통치가 권능으로 나타나는 날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주의 권능의 통치가 시작되는 날이 언제냐?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오순절에 성령 강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순절에 성령으로 강림하면서부터 주의 백성들이 거룩한 옷을 입고 정결한 옷, 그리스도로 옷 입은 믿음으로 나와서 어떻게 하냐? 즐거이 헌신하니. 자, 이전에 왕정 시대는 왕이 동원령을 내리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건축도 하고 따라가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성령께서 임하시니 어떻게 헌신합니까? 즐거이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성령의 일꾼으로 세워지는 거죠. 여러분 이런 성령의 일꾼들로 한 분 한 분 다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즐거이 헌신하니. 그러자 어떻게 해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자, 여러분 새벽 이슬 신선하죠? 그리고 새벽 이슬은 한두 개만 맺히는 게 아니라 일단 내리면 무수하게 다 내립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기는지 모르지만 신비롭게 이렇게 생 성령으로 난 자는 어떻게 생기는지 몰라요. 변화되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오순절 이후로 임하신 이후에 수많은 열방에 하나님의 일꾼들, 주를 향하여 일어서는 수많은 청년들, 청년들이라는 건 은혜로 뒤덮인 젊은 세대들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젊은 세대의 특징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신 새로운 통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강림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통치에 나오는 이들이 수없이 나온다는 거죠. 자, 이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나오는 역사를 기록한 게 뭐냐?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자, 그러자 4절에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자, 여호와가 맹세했다라는 건 뭐냐?

자기 자신에게 헌신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죠. 변하지 아니하리라. 자,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 맹세라고 그랬죠. 이걸 뭐라고 그러냐? 언약이라고 그러죠. 언약.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 가운데 뭐라고 그러냐? 너는 여기서는 너라는 건 내 주라고 얘기하는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되리라. 자, 이 여러분 그 당시 구약에서는 제사장은 누구의 서열을 따라서 왔느냐? 레위 제사장, 레위 지파의 제사장을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에게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른 제사장이 되라. 여러분 멜기세덱은 창세기 14장 18절에서 20절에 잠깐 나오는데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올 때 살렘 왕, 예루살렘의 왕으로 잠시 등장하지만 히브리서에 보면 그는 어디서 왔는지 족보도 없고 그 기원도 알 수 없는 신비로운 존재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와서 다윗 앞에 살렘 왕이지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와서 이 전리품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니까 그 11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 그 기원도 영원 전부터 알 수 없는 그러니까 레위의 반차, 육체적인 아론의 자손이 아니라 완전한 기원도 알 수 없는 영원으로부터 온 제사장, 이 영원한 제사장이 누구냐?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죠. 이 그리스도는 어떻게 제사장이 됐느냐? 자기 자신을 영원한 속죄를 위한 희생제물로 드림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거죠. 자, 그러면서 5절에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자, 우리 그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는데요. 우리 히브리서를 잠깐 보겠습니다. 5장 6절을 보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으로 얻었느니라. 아멘. 자, 멜기세덱에 대해서 영원한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고 하셨죠. 7장으로 가시면 1절에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빌어줬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은 3절에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영원한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그러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그래서 7장 16절 17절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 그러냐? 영원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다. 반차라는 건 계통, 계보를 따른다는 의미거든요. 자, 다시 시편 110편으로 오셔서 자 5절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와, 신비롭죠? 주님이 있습니다. 여호와 주님, 주 여호와. 근데 그분의 오른쪽에 계신 주, 이 주는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이거는 최후의 심판을 말합니다.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문나라를 심판하시고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최후의 심판 때는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오른쪽에 계신 주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가 최후의 심판 때에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고린도 후서 5장 10절을 잠깐 보시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아멘. 마지막 때에 누구의 심판대 앞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모두가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다시 시편 110편으로 오셔서 자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문나라를 심판하고 문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실 것이다. 그러면서 7절에 말씀하십니다.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

0: 머리를 드시리로다. 자, 그의 머리를 든다라는 건 뭐냐? 큰 승리를 거둔다는 건데, 길가의 신의 물을 마신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 하나님께 뿌리 박음으로, 그리고 전쟁 가운데 잠시 쉬면서 신의 물을 마시는 치열한 전쟁 가운데. 자, 이게 승리를 거두는 게 길가의 신의 물을 마심으로 머리를 드신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자들아 다 내게 오라 그러고 나에게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길가의 신의 물을 마시는 행위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지극히 한 연약한 육신을 갖고 오신 우리를 위한 대속제물로 자신을 내어드리는 행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거두시는 방식은 큰 권능으로 막 모두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생명수를 주심으로 승리를 거두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시편 110편은 참으로 신비로운 시입니다. 다윗의 때에 장차 그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어떤 분임을 계시하는 매우 중요한 시이고, 또 시편 110편 전체를 관통하는 주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신다고 할 때 그 온전한 통치의 회복이 어떤 모습으로 이루어질까를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시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 주님을 오늘도 붙들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은혜의 말씀,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승리한 성도들을 하늘 보좌 오른편에 앉히시는 하늘나라의 환상을 봅니다. 죽음과 부활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좌 오른편에 앉히신 우리 하나님이시죠. 신뢰의 자리, 동역자의 자리인 오른편 자리에 내 주를 앉히신 하나님이 내 인생도 함께 그 옆에 앉히셨구나 생각하니 너무나 황송하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신 주님이 대속하시고 하나님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보내 선포하신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아멘. 이 감사로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지겠습니다.

아멘. 주의 권능의 날에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갈 주의 백성으로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승리하십시오. 말씀이 우리 안에 계시는 한 우리 자신은 새벽 이슬 같은 영원한 청년들입니다. 할렐루야. 7월 6일 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마치겠습니다.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영순이었습니다. 성도님들 이 한 주도 승리하십시다. 샬롬.

0: 국동제일교회 김대일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우리 모두가 다 아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모두 다 죽는다라는 것이죠. 혹시 이 사실을 모르는 분 계시나요? 우리 모두는 다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다라는 표현을 하지만 사실 죽어간다라는 표현이 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제보다 오늘이 사실 죽음이라는 문턱에 하루 더 가까이 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죽음과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죽음과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지금이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죠. 성경은 우리의 연수를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세월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이 날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 표현 중에 time flies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시간이 참 빠르네요라는 표현인데요. 직역하면은 시간이 날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죽고 난 다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아마 죽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죽음 이후에 세계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천국과 지옥입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천국과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천국과 지옥 중 어디 가고 싶냐라고 물어보면 지옥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이죠. 그러면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을까요? 이 땅에서 착하게 살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혹시 미국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미국에 도착하면 입국심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게 하는데요. 입국심사에서 보는 것이 딱 한 가지입니다. 바로 비자죠. 미국 비자. 비자가 없으면 내가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또 얼굴이 잘생겨도 또 심지어는 유명해도 돈이 많아도 절대 입국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천국문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하게 살았어도 아무리 유명했어도 돈이 많았어도 믿음이 없이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이 필요할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필요한 믿음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2000년 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역사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나뉘어진다라는 것이죠. BC와 AD, Before Christ,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아노 도미니, 예수님이 오신 이후, 그래서 역사의 중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오셨는데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2000년 전 당시 가장 흉악한 죄인을 죽이는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시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은 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예수님께서 나무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을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좋은 소식이 되는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내가 믿으면 구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목격한 수많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복음을 전하다가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2000년이 흘러오면서 전 세계로 전해지게 되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믿고 영접하시면 구원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햇빛빛이니 윤재희입니다. 우리 주님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 얻기를 바라십니다. 그 마음을 헤아려 우리도 같은 마음을 품고요.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나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를 오늘 네온의 햇빛이 니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귀하신 주여 내손 잡으소서.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의 삐삐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받습니다. 상봉동에 위치한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모든 사람에게는 내면의 나침반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나침반이 향하는 기준점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의 성공을 바라보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따라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는 일을 인생의 목적처럼 붙들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신앙인의 나침반은 다릅니다. 그 바늘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에게 열등감은 대개 자기 증명의 과제가 됩니다. 더 유능해져야 하고, 더 인정받아야 하고, 더 강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핍을 채우기 위해 끊임없이 자신을 밀어붙입니다. 물론 노력은 귀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의지만으로 살아가는 삶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취가 멈추면 다시 불안해지고, 인정이 사라지면 마음은 쉽게 무너집니다. 반면에 신앙인의 열등감은 전혀 다른 질문을 가져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의 이 약함을 허락하셨을까? 이 결핍을 통해 누구를 섬기게 하시려는가? 이 질문이 시작될 때 열등감은 더 이상 단순한 심리적인 상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는 영적인 자리가 되는 겁니다. 모세가 그 가장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그는 애굽의 왕궁에 자랐지만 인생의 중반에 모든 것을 잃고 광야로 밀려났습니다. 한때 왕자의 신분을 가졌던 사람이 미디안의 목자가 되어 40년을 보냈습니다. 세상적인 우월감은 무너졌고, 마음속에는 깊은 외피와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에 썼을 때에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또 그는 자신의 말솜씨를 문제 삼았습니다.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부적합한 사람으로 규정한 오래된 열등감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의 약점을 제거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기준점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넌 충분히 능력이 있다라고 설득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는 신앙인들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없애신 뒤에 사용하신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그 약함을 품은 채로 부르시고, 그 부족함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사도 바울도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학문이나 배경이나 열심이나 신분면 모든 면에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평생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없애달라고 세 번이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제거가 아니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바울의 시선은 완전히 바뀝니다. 그는 더 이상 약함을 숨겨야 할 부끄러움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약함을 통해 그리스도의 능력이 머문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상처를 부정하지 않고 결핍을 미워하지도 않으면서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자리로 다시 해석한 것입니다. 세상은 약점을 극복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따라 살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더 강한 사람이 되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더 낮아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고 초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앙인의 최종 목적지는 우월함이 아닙니다. 잘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

0: 망쳐입은 치유자의 길입니다. 우리가 느끼고 있는 열등감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인간의 한계를 깊이 아는 사람일수록 하나님 앞에 더 정직하게 설 수 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열등감의 존재가 아니라 그것을 어디로 가져가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으로 가져가면 비교가 됩니다. 자기 안에 가두면 수치심이 됩니다. 그러나 그마저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약함을 숨기지 않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은혜를 보게 하옵소서. 그때에 내 마음속에 있는 내면의 나침반은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찾기 시작합니다. 나의 힘으로 나를 증명하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명을 감당하는 길이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1: 지금까지 상봉동 은혜제일교회 최원호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5857번님께서 신청해 주셨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함께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아멘. 오늘 일상을 시작하기 전에 주님의 뜻을 묻고 구하는 기도를 먼저 드릴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순종하며 나가는 오늘이 되게 소망하며. 내용은 에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기도하는 이 시간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EBC 재난안전 캠페인 우리의 안전 우리가 지킵시다. 어떻게 하면 가스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가스보일러 사용에 따른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보일러에서 가스가 연소될 때 일산화탄소가 발생하는데 환기가 잘 되지 않으면 실내로 역류돼 중독 사고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대기통을 수시로 점검하고 사용 시에는 환기를 철저히 하며 가스 공급자에게 정기적인 점검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휴대용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부탄캔 폭발 사고에 주의해야 합니다. 가스레인지 화구보다 큰 조리기구 사용은 금하고 부탄캔이 가열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서늘한 곳에 보관합니다. 가급적 실내 사용도 자제하되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과 함께 시작할 때 승리하는 여러분의 날이 되기 바랍니다. 말씀 365일 오늘은 구약성경 사사기 16장 13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이 이때까지 나를 희롱하여 내게 거짓말을 하였도다. 내가 무엇으로 당신을 결박할 수 있을는지 내게 말하라 하니 삼손이 그에게 이르되 그대가 만일 나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베틀의 날실에 섞어 짜면 되리라 하는지라. 들릴라가 바디로 그 머리털을 단단히 짜고 그에게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들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어 베틀의 바디와 날실을 다 빼내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이 내게 있지 아니하면서 당신이 어찌 나를 사랑한다 하느냐. 당신이 이로써 세 번이나 나를 희롱하고 당신의 큰 힘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생기는지를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며 날마다 그 말로 그를 재촉하여 조르매 삼손의 마음이 번뇌하여 죽을 지경이라.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실인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들릴라가 삼손이 진심을 다 알려주므로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을 불러 이르되, 삼손이 내게 진심을 알려주었으니 이제 한 번만 올라오라 하니, 블레셋 방백들이 손에 은을 가지고 그 여인에게로 올라오니라.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일곱 가닥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출로 메고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에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재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재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가량이라 다 삼손이 재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소서 하고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며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말씀 365일 오늘은 사사기 16장 30절 말씀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구하면 주시고 찾으면 찾게 하시고 두드리면 열리게 하십니다. 낙심하는 자가 얻지 못하지 포기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응답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 사실을 믿는 자가 결국에 승리를 쟁취할 수가 있습니다.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은 왜 포기를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증, 자신감이 없기 때문이죠. 자신이 하나님이 원하는 만큼을 해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결국에 승리자 하나님을 확신하고 그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지요. 시편 91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네, 오늘 이 말씀 기억하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첫 곡입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박신화 과여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진정한 고향으로,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모든 생명체에는 회귀 본능이 있습니다. 연어는 강에서 태어나 바다로 나갑니다. 치어일 때 이미 바다로 나가지만 4분의 1이 천적에게 잡아먹힙니다. 그렇게 도착한 바다에서 다시 강으로 돌아가는데 치어 때 지나간 기림에도 본능적으로 정확히 고향을 찾아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길에도 수많은 천적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100마리 중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는 연어는 2마리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연어는 강에서 바다로 그리고 다시 강으로 돌아갑니다. 연어가 강에서 태어나 바다로 나가는 이유는 단 하나, 더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바다에서 장성한 연어가 강으로 돌아가는 이유도 단 하나, 새끼를 낳기 위해서입니다. 연어는 회귀 본능이 가장 강한 생물이지만 모든 동물에게는 이와 비슷한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작가 C.S. 루이스는 모든 사람이 영원을 꿈꾸는 것은 영원한 천국을 고향으로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태어나 다시 천국으로 들어가는지 우리의 한계와 능력으로는 도저히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저 천국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게 될 날이 분명히 찾아옵니다. 참된 본향으로 돌아갈 그날을 기다리며 지금은 주님의 일을 맡은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돌아갈 아름다운 본향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 찬송하게 하소서. 참된 본향으로 돌아갈 그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동신 코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한웅지 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마련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0: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극동방송입니다.
1: 감추인 보화. 감추인 보화 매주 이 시간에는 광양 세동산교회 서상현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고린도전서 15장 54절부터 5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사망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해주시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2: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붙들 구절은 바로 이것입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고백은 단순한 종교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죽음이라는 인간 최대의 두려움 앞에서 울려 퍼진 하나님의 승리의 선언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 죽음 앞에 서게 됩니다. 아무리 강한 사람도 이 죽음을 이길 수가 없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 사람도 죽음을 막을 수 없습니다. 인간은 과학을 발전시켰고 문명을 또 이루었고 세상을 바꾸어 왔지만 단 하나, 죽음만큼은 정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웃고 살아가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끝이 있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바로 그 죽음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심장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약 예수님의 이야기가 십자가에서 끝났더라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모일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만 있고 부활이 없다라면 기독교는 세상의 수많은 슬픈 이야기 중 그 하나의 이야기로 끝이 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흘째 되는 날 무덤이 열렸습니다. 차가운 돌문이 굴려졌고 죽음의 침묵이 깨졌으며 어둠의 권세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부활은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고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하게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55절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아멘.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외침이 아닙니다. 이미 승리가 확정되었기에 가능한 선언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왜 굳이 사흘 만에라는 이러한 표현을 기록했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정확하게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제자들에게 누가복음 18장 33절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라고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무덤 같은 인생의 시간을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눈물로 부르짖어도 하늘이 침묵하는 것 같, 그런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십자가 이후에 제자들이 바로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끝이 났다고 생각했습니다. 희망이 무너졌고 기대가 사라졌고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무덤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인간은 끝이라고 말한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여러분 절대 포기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다고 여러분 끝난 것이 아닙니다. 사흘째 되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절망 뒤에는 부활이 옵니다. 눈물 뒤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반드시 영광이 있습니다.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 한 분만의 승리가 아닙니다. 그 부활은 우리 모두를 위한 승리입니다. 오늘 같은 장 20절은 예수님을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첫 열매라는 것은 뒤이어 더 많은 열매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의 부활은 장차 우리에게도 일어날

부활의 시작입니다. 주님이 살아나셨기에 우리도 살아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에 우리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죽음 앞에서도 찬송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자의 밥이 되면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고 화형대 위에서도 찬양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부활은 단순한 교리가 아니라 그들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고 더 오래 남으려고 하고 끝없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붙들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붙잡아도 인간은 결국 한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부활의 복음은 우리에게 전혀 다른 시선을 줍니다. 인생은 무덤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 신앙은 절망 속에서도 사람을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눈물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실패 속에서도 다시 일어섭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결론이 죽음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제자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십자가 앞에 제자들은 두려움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후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베드로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의심 많던 도마는 순교의 길을 걸었으며 겁 많던 제자들이 이제는 세상을 뒤흔드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그들이 변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그들이 실제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죽은 교주의 가르침을 따르는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믿습니다.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눈물을 닦아주신 주님, 오늘도 죽은 심령을 다시 살리시는 그 주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의 신앙은 과거의 교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현재의 능력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임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깊은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신 사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존재와 삶 전체를 바꾸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의 부활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목숨을 걸고 부활을 전했습니까? 왜 사도들은 감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이 사실을 외쳤습니까? 그 이유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같은 장 1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사신 것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십자가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죄의 사함도 확증될 수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라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인의 존재일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실제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은 십자가의 승리를 완성시켰습니다.
십자가에서

죄의 값을 지불하셨고 부활을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하게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었다라는 선언입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지 미래의 천국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단순히 죽은 후 천국을 가는 것만으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현재를 바꾸는 능력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살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절망에 갇혀 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끝난 것을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무덤과 같은 자리가 있습니까? 끝났다라고 생각되는 문제가 있습니까? 이미 늦었다고 포기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가요? 다시는 회복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여러분만의 상처가 있으십니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아멘. 주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던 것처럼 죽어버린 우리의 믿음도 다시 살리실 수 있으십니다. 식어버린 열정도 다시 회복시키실 수 있으십니다. 무너진 우리의 가정도 다시 세우실 수 있으십니다. 눈물 속에 주저앉은 영혼도 다시 일으키실 수 있으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기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절망을 끝내는 능력입니다. 십자가 이후에 제자들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었고 제자들은 문을 걸어 잠근 채 그저 숨어 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두려움과 실패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그들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었고 눈물이 확신으로 바뀌었으며 숨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에 나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은 사람을 바꾸는 능력입니다. 인간의 결심이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종교적 습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닌 것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정말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가 한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만남이 인생을 완전히 바꾸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죽음을 바라보는 시선도 바꾸어 놓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죽음은 끝입니다. 그래서 죽음은 두려움입니다. 그러나 부활을 믿는 성도들에게는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서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고백은 부활 신앙이 없이는 절대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부활을 믿는 사람은 세상을 붙들고 살지 않습니다. 영혼을 바라봅니다. 그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경이 어려워도 무너지지 않고 고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지막이 승리로 확정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인생 속에서 절망과 같은 시간을 지납니다.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희망이 보이지 않고 눈물만 흐르는 그러한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절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활의 날이 찾아옵니다. 하나님은 무덤으로 끝내시는 분이 아니라 무덤을 열어 새 역사를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절망 속에 있는 성도님이 계신다면 결코 포기하지 마십시오. 지금 무덤의 시간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보이지 않아도 역사하고 계시고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부활의 날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은 단순한 암송이 아닙니다.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 고백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절망이 끝이 아니다. 죽음이 마지막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전히 부활의 주님을 붙듭니다. 눈물 속에서도 붙들고 고난 속에서도 붙들고 인생의 무너짐 속에서도 끝까지 우리는 그 주님을 붙듭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주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하나님의 완전한 승리임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 가지를 더 깊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단순히 교리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신앙은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믿는 사람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은 죽음을 넘어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넘어선 승리이기 때문입니다. 절망을 넘어선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는 사람은 환경보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상황이 어려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눈물이 있어도 주저하지 않습니다. 고난이 와도 끝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무덤을 여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늘 끝을 이야기합니다. 안 된다고 말하고 늦었다라고 말하고 무너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은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열어줍니다. 하나님은 끝난 자리에서 새 일을 시작하십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셨던 하나님, 죽은 나사로를 무덤에서 일으키셨던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또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은 상황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 위에 세워진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왜 그렇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까? 왜 핍박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왜 감옥 속에서도 그 힘듦 중에도 찬양했고 죽음 앞에서도 복음을 전했습니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과거의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권세도 그들의 믿음을 무너뜨릴 수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바로 이 부활의 신앙이 필요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진리는 흔들리고 신앙은 조롱받고 있으며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를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 부활의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께서 오늘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오늘을 살아가는 힘입니다. 아무리 힘든 현실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의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해도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눈물로 씨를

뿌려도 아무 열매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덤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습니다. 제자들은 끝났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부활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0: 단지 과거의 사건으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며 부활은 오늘 우리 안에서도 계속되어져야 합니다. 죽어버린 믿음이 다시 살아나야 합니다. 식어버린 기도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무너진 예배가 다시 세워져야 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죽은 심령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부활의 능력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 내 안에 죽어버린 믿음을 다시 살려주옵소서. 주님, 꺼져버린 사랑을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님, 낙심 가운데 있는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은 단지 미래의 천국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은 오늘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도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은 무덤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변화될 것이고 눈물도 고통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 57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환경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의 마지막은 패배가 아닙니다. 부활입니다. 생명입니다. 영원한 승리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살아나신 그 주님을 끝까지 붙들겠다고 결단해야 합니다. 기쁠 때만이 아니라 눈물 날 때도 붙들고 형통할 때만 아니라 광야 같은 시간 속에서도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변하지만 우리 주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환경은 흔들리지만 우리 주님은 흔들리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다시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 믿음의 고백이 살아나기를 소망합니다.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무덤을 열고 나오신 그 주님을 붙드십시오. 절망을 생명으로 바꾸시는 그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역사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주님을 붙들고 어려운 세상의 삶 중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끝까지 버티고 견디며 결국에는 이기며 승리하는 사랑하는 우리 세종상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감초인 보화, 지금까지 광양 세동산교회 서상현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793-8252, 지역번호 061-793-8252번 광양 세동산교회나 지역번호 061-659-3800번, 지역번호 061-650-3800번 전남동부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추인 보화,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1분 찬송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기업 주식회사 인보종합건설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나의 친구가 되어도
1: 도시를 정원으로 생태를 경제로 순천의 도전은 위기를 기회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순천은 3대 경제축으로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어갑니다. 세계 도시와 교류하는 글로벌 문화산업, 뉴스페이스 시대를 선도할 우주항공 방산산업, 차세대 주력산업인 그린바이오 산업까지 순천이라 가능했던 일, 순천이라 갈 수 있었던 길, 오늘도 우리는 순천답게 걸어갑니다.
2: 이 캠페인은 순천시와 함께합니다.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익산 갈릴리 교회 송흥준 목사님입니다.
1: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두려움과 불신이 가득한 세상 속에서 지도자들에게는 바른 양심과 선한 통찰력을 주시고 국민 모두에게는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이 나라가 정의와 진실 위에 바로서며 복음을 품고 열방을 섬기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마다 평화가 깃들게 하시고 사랑과 존경이 회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처와 오해가 치유되어 예수님 안에서 완전한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게 하시고 우리 가정들이 이 사회와 교회의 든든한 기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합니다.

1분 찬송. 아름다운 하늘과 바다, 커피와 빵이 어우러져 휴식과 회복이 있는 곳, 여수 파란시 베이커리 카페가 함께했습니다.

2016년 7월 6일 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옥석입니다. 삶의 여정 속에 원치 않는 불청객이 찾아올 때가 있죠. 바로 고난이라는 이름의 불청객입니다. 그냥 가벼운 감기 같은 고난이 아니라 내 삶의 근간을 흔들어 놓는 심한 고난을 마주할 때 우리는 누구나 무력감에 빠지죠.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심한 고난을 보게 하시고 또 겪게 하십니까? 아니, 평탄한 길도 많고 많은데 왜 이리 거친 광야, 캄캄한 터널

인도하십니까? 고난에 대해 성경엔 여러 해석들이 있죠. 오늘 저는 시편 71편에 그 시편 기자의 고백이 참 감동이 됐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71편에서 고난을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땅 깊은 곳. 예.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이 땅 깊은 곳, 원어적 의미는 은부, 가장 깊은 바닥, 빛이 전혀 도달하지 않는 곳, 사방이 꽉 막혀서 도저히 내 힘으로 빠져나갈 수 없는 절망의 수렁. 실제로 우리 이 땅 깊은 곳에 던져질 때가 있죠. 여러 이유로 경제적인 그런 어려움, 그 바닥을 경험할 때가 있고요. 배신을 당할 때가 있고요. 갑작스러운 질병의 진단을 받을 때가 있고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에 이를 때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이 땅 깊은 곳에 갇히게 되죠. 그래서 느끼는 것은요, 철저한 고독입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내 가족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친한 친구라 해도 내가 처한 이 깊은 감정의 수렁과 고통의 무게를 대신 짊어져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혼자 고스란히 견뎌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71편 20절의 이 고백은 딱 보면은 이 고독함이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 안에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시편 기자의 옆에 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느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봐야 될 더 큰 영광을 발견할 수 있다라고 믿으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할렐루야. 오늘 남이하는 우중 가운데 많은 곳이 있겠고요. 또 전국적으로 각자의 날씨가 있고 또 비가 오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들의 일상이 혹시나 사방에 꽉 막힌 자리 아니면 정말 흐린 구름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하지만 우리 인생이 주님과 함께 있다면 무덤에서 영광으로 향하는 역사가 아닐까 생각해봐요. 여러분 힘내십시오. 안개는 거치고 먹구름은 거치고 찬란한 주의 영광이 곧 드러납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이 오늘부터 진행이 됩니다. 또 각 지역마다 더 풍성한 찬양들 여러분에게 더 많이 선물해 드릴 텐데요. 오늘 찬양 속에 희망을 잃지 마시고 다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실 주님을 기대해 보십시오.

6998님, 오늘 오프닝 말씀이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 같아요. 많은 고난을 대신 안아주신 주님, 의지하는 저 맞습니다. 아침에 더 주님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리 4420님, 우리 성남에서 앱으로 극동방송을 청취하고 계신데 우리 진상철 형제님 대단하십니다. 이야, 오늘 극동방송 응원합니다 라고 하셨는데 그 응원의 마음이 힘이 되는데요. 할렐루야. 네. 8008님, 와, 서머 스페셜이 벌써 돌아왔네요. 많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이 촉촉하게 은혜로 적셔지겠죠? 라고 하셨고요. 우리 6810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심을 힘있게 고백하셨습니다. 자, 오늘 또 월요일은 더 많은 또 찬송가 대이어서 제가 찬송들 여러분에게 더 많이 전해드리겠고요. 1671-9719-7680-6635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이 아침 또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를 원하시는데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여러분에게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우리를 다시 살리신다,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신다, 저는 시편 71편 이 20절의 말씀이 참 감동으로 다가왔어요. 고난에 대해 여러 해석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시편 71편 20절, 이 시편 기자는 외로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고독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 어려움 중에 있지만 주님께서 내 옆에 지금 계신다, 주님이 다시 살려주신다, 이 땅 깊은 곳이라 할지라도 나를 다시 이끌어 주신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주님과 함께 있다면 혹시나 무덤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영광으로 향하는 그런 역사가 아닐까요? 세상은 우리를 땅 깊은 곳에 묻으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묻힌 자리에서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제 끝났다고 말해도 하나님은 이제 새로운 생명이 다시 시작될 때다라고 이 아침 말씀해 주십니다. 안개는 거칩니다. 먹구름도 거칩니다. 이 우중도 거치고요. 그리고 밝은 햇살 같은 찬란한 주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일상 속에 드러날 줄 믿습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 여러분 오프닝 말씀 또 문자 주시고요. 제가 오늘은 다섯 분을 선정해서 연어 선물을 드릴 텐데요. 우리 오프닝 말씀을 10명 이상에게 잘 공유하시는 분, 우리 지부장님들 이렇게 또 문자 주시면 다섯 분을 추첨해서 여러분 연어 선물 기분 좋게 전해드립니다. 우리 힘있게 어깨를 펴고 한번 찬송합시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봅시다.

이 복된 월요일 아침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십니다.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십니다. 함께 찬양하시죠.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여러분과 함께 복된 월요일 아침 주님 주시는 마음을 나누고 찬양 속에 은혜 받고 우리 4420님 제가 연어 선물 추첨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남에 계시는 우리 진상철 형제님께 연어 선물 행복하게 보내드리겠고요. 또 오늘 오프닝 말씀 많은 분들 우리 지부장님들 계세요. 참 한 분 한 분 얼마나 귀하고 더 참 소중한 분들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끄실 줄 믿고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신미선 집사님, 하나님께서 또 귀한 감동을 주셔서 우리 극동방송을 향한 또 기도의 제목이 있으신데 제가 또 답장해 드리겠고요. 오늘 또 선물도 주소도 전해 드립니다. 또 현재 제 상황이 참 힘듭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말씀을 보내면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말할 것 같은 생각도 들 때도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많은 분들이 위로를 받고 또 답장도 보내옵니다. 우리 파리사모님께 힘내시라고 또 우리 연어 선물 행복하게 전해드립니다. 또 9024님 오늘 처음으로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함께 하셨는데 우리 단톡방과 가까운 지인분들에게 공유하니 참 좋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다음 주 수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하시면서 또 마음 주셨잖아요. 제가 응원의 선물 보내드릴게요. 축복합니다. 또 문자번호 6765님께도 함께하고요. 제가 응원의 선물 잘 보내드릴게요. 또 제 생일인데요. 제 생일을 좀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극동방송 항상 고맙습니다 라고 하시는데 우리 3720님께도 연어 선물을 행복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또 이 외에도 많은 분들 계시는데 하여튼 나 외에 이분들이 오늘 꼭 받으셔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프닝 말씀 공유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으로 오프닝 말씀 문자 보내시면 링크 주소 보내드립니다. 자, 오늘 아침의 쉼표 이번 서머 스페셜 기간 동안 또 그동안 감동이 있었던 작품들 다시 한번 듣는 시간 갖게 되는데요. 황미경 사모님 아름다운 묵상 아름다운 글 아름다운 목소리 만나봅니다.

삶에는 이름 붙일 수 없는 그런 시간이 있습니다. 확실한 시작도 뚜렷한 끝도 없는 시간. 이미 지나간 것과 아직 오지 않은 것 사이 그 애매한 틈에 우리 마음이 있을 때가 있지요.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고 기도의 응답도 느껴지지 않으며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마음은 흔들리고 약속의 말씀이 조금씩 희미해져가는 시간, 소망은 자꾸 작아지는 시간, 그것을 우리는 사이의 시간이라 부를 수 있을 겁니다. 사람들은 그 시간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결과가 당장 눈앞에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죠. 무언가를 이루었다고 말할

0: 어디에 도달했다고 자랑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기다려야 하고 견뎌야 하고 때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은 침묵 속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사이의 시간은 종종 어둡고 고요하기도 해서 숨을 참고 있는 시간 같지요. 그곳에는 대답도 없고 이정표도 없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변화는 바로 그 사이에서 일어나는지도 모릅니다. 확신이라는 이름의 욕심, 성과라는 이름의 자존심, 속도라는 이름의 분란을 내려놓으며 우리의 허상을 하나씩 벗겨내는 시간 말입니다. 마치 모든 것이 멈춘 것처럼 보일 때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는 자라고 말없는 고백이 깊어지고 눈물 속에서 기도가 익어가는 거지요. 그리고 마침내 그 자리에 진짜 믿음 하나가 조용히 피어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사이의 시간이 있습니다. 기다림의 이유도 모르고 앞이 보이지 않아 두렵고 마음이 자꾸만 조급해지는 그런 시간이 있지요. 상처의 회복을 기다리고 길 잃은 자녀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주님, 정말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가요? 이 긴 기다림에도 당신의 뜻이 있나요? 의심과 확신의 마음 사이 어디쯤에서 우리는 주님을 향해 묻습니다. 이 물음 속에 머무는 시간은 힘들고 더디갑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에 믿음은 단단해지고 있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우리 안에 더 깊은 생명을 자라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사이의 시간은 멈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조용히 다듬어지고 새롭게 빚어지는 시간입니다. 사이의 시간은 우리들만의 특별한 시간이고 하나님과 우리만 아는 이야기로 채워지고 있지요. 그러니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의 사이의 시간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 틈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곳에서 알지도 못하는 때에 말이죠. 그러니 절대 소망의 끈을 놓지 마세요. 이런 귀한 믿음의 결단이 한 주를 시작하는 아침 저와 여러분의 것이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침의 쉼표 황미경 사모였습니다.
1: 사이의 시간, 뭔가 멈추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시간, 의심과 확신의 마음 사이 어디쯤에서 주님을 향해 질문하는 그 시간, 자꾸 더디가는 것 같은 그런 시간, 그러나 그 인내의 시간에 주님은 우리 안에 더 깊은 생명을 자라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 응원하고 축복하고요. 오늘 아침의 쉼표 영상 링크 또 이 방송 다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이 쉼표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시면 또 링크 주소를 보내드립니다. 우리 극동방송 좋은 아침입니다. 유튜브 링크가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이름은 좋은 아침입니다고요. 여러분께서 유튜브상에서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시면 여러분이 구독, 좋아요, 또 알림 설정 할 수 있고 모든 또 영상 자료들을 다시 보실 수 있고 지난주 인간 수업 영상도 정말 많은 분들 보셨는데요. 꼭 한번 다시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찬양합시다.

0: 우리가 주님만 따르게 승인하시고 신랑 되신 주님만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1: 와! 여름이다!
2: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3: 으이치!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4: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5: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6: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2: 여기는
5: 여기는
1: 여기는 극동방송
7: 서머 스페셜입니다.
2: 좋은 아침입니다에서 방송에 참여한 애청자 여러분께 보내드리는 선물입니다.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 당신과 세상을 비추는 믿음의 기업 헬퍼스, 헬퍼 마스크, 효소로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힐링선에서 피앤온 화이바 효소, 주식회사 다본다에서 국내 최초 울트라 AI 5.0 블랙박스, 나를 비우고 너를 채우는 시간 스페셜티 커피 브랜드 빛에서 드립백 커피,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엘덴탈케어에서 천연 허브로 만든 시린이 전용 아르체 치약, 믿음의 기업이 만든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오레진에서 에이스 데일리, 자연 그대로의 건강을 전달하는 기업 한동녹용연구소에서 러시아 알타이 녹용, 땅끝 해남 화원농협 이 맑은 김치에서 맛있는 김치 선물 세트,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마사지기, 음식으로 전세계 복음을 전하는 기업 연어로만에서 연어 세트, 세상을 아름답게 영혼을 빛나게 여성 커리어 브랜드 사라제이 패션에서 의류 상품권, 선교와 구제를 목적으로 세워진 믿음의 기업 뷰렌코리아에서 기능성 화장품, 감사와

기쁨으로 끓여내는 진한 국물 설렁탕 전문점 푸주옥에서 설렁탕,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기업 아로마라이프에서 기능성 속옷,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업 샤인앤샤인에서 마스크팩 세트, 여수의 아름다운 바다에서 감동의 순간을 더 미라 요트 투어에서 4인 가족 럭셔리 요트 상품권, 전문가의 세심한 서비스, 기업 이전 사무실 이사 전문, 창조혁신기업 이전팀에서 식사권을 드립니다. 도움 주시는 분들 모두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시편 71편 20절의 말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심한 고난을 보이신 주께서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땅 깊은 곳에서 다시 이끌어 올리시리이다. 도저히 내 힘으론 빠져나갈 수 없는 절망의 수렁, 그 땅 깊은 곳. 그럼에도 그 땅 깊은 곳에서 우리를 다시 이끌어 올리실 주님은 참 좋으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옆에 계심을 믿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가 꼭 봐야 될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발견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이 찬송과 함께 인사드릴 텐데요. 오늘 오프닝 말씀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그리고 아침에 쉼표 영상은 쉼표, 또 지난주 인간 수업 영상은 인간, 이렇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되십니까? 맞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주시는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은 이제 다 끝났어 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은 다시 회복시키시고 시작하십니다.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찬란한 영광의 빛을 찬양합시다. 저는 송옥석이었고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신앙 캠페인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와 함께합니다.
1: 안녕하십니까. 사단법인 민족 지도자 손양원 목사 기념사업회 임지영 이사장입니다. 무더위가 시작되는 7월 손양원 목사님의 사역지 유수회양원을 떠올려 봅니다. 목사님은 세상에 외면한 그 한센인들의 상처를 직접 그 어루만지며 그들의 진정한 친구가

되셨습니다. 나의 부모와 처자보다 이들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라는 그 목사님의 기도문은 오늘날 우리의 이기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합니다. 휴가와 휴식의 계절인 7월, 우리의 시선을 잠시 낮은 곳으로 돌려보십시오.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나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을 찾아가 시원한 생

1분 찬송. 바다를 품고 하늘을 노래하는 웅천 이순신 마리나 입구에 위치한 마리나 프라자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송. 3대째 내려오는 특허받은 진정한 전라도의 손맛, 전국 택배 주문이 가능한 여수 명동 게장에서 보내드립니다.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립니다.

0: 1분 찬송, 365일 식자재 대표 할인점, 믿음의 기업, 여수 식자재마트, 여서점과 중림점, 어항단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1: 북방선교의 기수, 믿음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2: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뭐 다 변하게 해주신 것 같아요. 진짜 극동방송이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제 장학금밖에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받기만 한 은혜가 많은데 그냥 저희가 어디 가서 커피를 마셔도 커피값 내고 먹고 돈을 내고 지불해야 되는데 이렇게 많은 걸 받는데 작은 거지만 해야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3: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라도 극동방송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통해 당신의 기도를 심으시기 바랍니다. 전파 선교사는 가장 강력한 기도의 한 방법입니다. 믿지 않는 남편의 이름으로 자녀의 이름으로 지금 심으시기 바랍니다. 샵 9750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750번입니다. 전파 전파라고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당신 곁엔 언제나 극동방송이 있습니다.
4: 여기 새로운 미래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바다 위에 밝게 빛나는 섬 여수에서 천혜의 자연과 첨단 기술이 만나 다채로운 섬의 매력을 만끽할 특별한 경험을 선물합니다. 2026년 9월 세계를 감동시킬 놀라운 K섬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섬, 바다와 미래를 잇다. 2022 여수 세계섬 박람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요즘은 약속을 하는 것보다 약속을 지키는 게 더 어려운 시대인 것 같아요. 곧 연락드릴게요. 다음에 꼭 식사해요. 이런 말들 처음에는 진짜였는데 바쁜 일이 생기고 상황이 바뀌다 보면 쉽게 그 약속은 미뤄지고 또 잊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속의 무게도 좀 가벼워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여호수아 21장 45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응했다는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하신 말씀들, 작은 약속 하나하나도 잊지 않으신다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도,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도,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도요, 끝내 이루셨습니다. 심지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그 약속을 지키셨죠. 혹시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너무 오래돼서 잊혀진 것처럼 느껴지시나요? 사람은 약속을 잊기도 하고 상황에 따라 마음이 변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이번 한 주도 변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힘차게 걸어가는 복된 한 주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김석균 목사님의 작곡집 중 온기장의 하나님의 약속 축복송으로 오늘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약속은 이루어진 다음에 믿는 게 아니라 이루어지기 전에 그 약속을 붙드는 것이죠. 예를 들어 병원에서 괜찮아질 겁니다 라는 말만 들어도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병이 다 낫지는 않았지만 괜찮아질 거라는 그 믿음에 안도감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의사의 말을 믿기 때문이겠죠. 아, 참 믿음이란 그래요. 신앙도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아직 눈앞의 현실이 달라지지 않았더라도 그 말씀을 붙들고 평안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성경의 사람들은요, 약속이 이루어진 뒤에 얼마나 잘해주시나 보자 하고 나서 순종한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걸 믿었기 때문에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약속을 믿고 떠났고요. 여호수아는 여리고성이 무너지기 전에 먼저 믿음으로 성을 돌았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혹시 지금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직 보이지 않는 것 같다거나 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그러면 말씀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약속이 좀 늦어지는 것처럼 보여도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건 늦은 게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더 좋은 때이겠죠. 오늘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딛기를 바랍니다.

힘찬 두 곡의 찬송이었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서울 챔버싱어즈였고요. 안산시립합창단의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이렇게 들었어요. 찬양 이렇게 찬송가를 합창으로 같이 부르다 보면요.

저도 정말 힘이 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힘이 느껴집니다. 1951번님, 아멘 주시면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삶을 나타내기를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주님이 주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 가운데 또 살아내기를 원한다는 마음 좋습니다. 7121번님, 저는 이번 달까지만 근무하고 퇴사를 하게 됐어요. 제가 선택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간을 갖고 싶다고 기도했는데 이렇게 시간이 만들어졌네요. 이 또한 인도하심이 있으리라고 믿고 이달까지 마무리 잘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사연을 주셨는데요. 아, 이거 뭐 기도대로 됐다고 축하드려야 할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래도 일단 감사함으로 이번 달까지 잘 마무리하길 원한다는 기도대로 꼭 유종의 미도 거두시고 마무리도 잘하시고 좋은 분들과도 잘 정리하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으로 귀한 시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9918번님, 오늘 방송 들으면서 울컥 눈물이 쏟아져서 주차장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있네요. 하나님의 손에 나의 자녀를 맡깁니다. 라고 특히 슬아를 붙잡아 주소서 이렇게 주셨어요. 자녀 문제 때문에 뭔가 이렇게 고민이 많으셨나 봐요. 참 어렵죠. 뜻대로 되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이 이 자녀들을 맡아주신다. 그 자녀의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 어김이 없다.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신 것들을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겠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오늘. 그러니까 우리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도 반드시 있을 겁니다. 힘내시길 바래요. 아, 1416번님, 한달 후면 아기 엄마가 될 조카 박수정, 건강하고 기쁜 날들 이어지기를 기도해요.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신청 주셨어요. 네, 우리 조카 수정님. 축하드립니다. 새 생명 곧 만나보겠네요. 2760번님, 우리 교회 청년들이 어제 독일, 체코 등으로 비전 트립을 떠났습니다. 청년들이지만 걱정되기도 하고 또 기대도 돼요. 기도 부탁드려요. 라고. 보내는 선교사로서 우리 청년들을 파송하는 마음으로도 이렇게 기도를 하고 계시네요. 멋집니다. 비전 트립 떠나는 우리 교인들이 많으실 거예요, 여름에. 네, 잘 준비하시고, 안전히, 성령 충만함으로 다녀오시기를 응원합니다. 1785번님, 지금 사업이 쉽지 않아 마음이 무거웠는데, 오늘 방송 들으며 다시 힘을 얻습니다. 현실은 변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낙심하지 않고 다시 시작해 볼게요. 라고 주셨어요. 네. 아, 정말 애쓰십니다. 네. 이런 문자들 볼 때마다 참 저도 마음이 무겁기도 하고, 얼마나 더 어깨가 무거우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 또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것은 변치 않습니다. 피난처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붙들고요. 오늘도 힘내시고, 주님의 좋은 길로 인도함 받기를 소망합니다.

바다 같은 주의 사랑 찬양 같이 했는데요. 찬양하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와 닿으시죠.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그리고 약속의 말씀들이 또 각자마다 다 있을 것 같아요. 성경을 펴면요, 그곳에 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바라보며 그 좋으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실 거라는 강한 믿음으로 또 더 힘차게 승리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 되시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방송 함께했습니다. 아, 마지막 곡으로 피난처 있으니 찬송가 들려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네, 오늘 함께해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이 함께합니다.

1분 찬송, 고객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며 화재 없는 안전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소방 전문회사 대정소방과 함께했습니다. 네.

0: 새생명 신의가에 새생명 신의가에 오늘 이 시간은 여수 베델 교회 이은석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막벨라 굴에 묻어다오 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1: 야곱이 마지막 그의 죽음 앞에 남겨주고 떠나는 것은 바로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는 것이었고, 그리고 자신을 이 땅에 묻지 말고 약속의 땅이 있는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라고 하는 요청, 딱 두 가지 남겨주고 떠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 우리는 끝부분 요셉과 베냐민의 축복기도만을 읽었지만 그 앞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읽어보면 이 축복의 내용들이 상당히 의미 있고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야곱의 축복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그것이 믿음의 역사 히스토리로 남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야곱의 이러한 축복 기도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서 그대로 남게 되고 성취되고 그들의 삶 가운데서 그대로 묻어나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정도로 중요한 축복의 기도이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은 이 본문을 잘 적용해 보면 우리 부모의 세대, 자녀들이 아닌 이 부모의 세대들이 걸어가는 그 신앙의 길이 어떻게 보면은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성취되고 남게 될 것인데, 그러면 질문 바꾸어서 이렇게 해볼 수 있겠죠. 여러분은 무엇을 남기고 어디를 향해서 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은 혹시 자녀 내지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저 사람은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단도직입적으로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자녀들은 여러분들을 어디로 가고 있다, 우리 부모님은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나요? 그거를 한번 스스로가 질문해 보시죠. 저는 오늘의 본문 통하여서 두 가지 우리 꼭 간직하고 갔으면 좋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오늘 야곱은 죽음을 앞두고 자기 조상들에게 자신은 돌아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죽음의 끝이 아니라 자신들의 조상이 갔던 곳, 자신들의 조상이 먼저 갔던 거 아브라함과 이삭이겠죠. 그것으로 자기는 이제 돌아갈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레아가 있는 막벨라 굴에 묻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합니다. 그런 아버지 야곱, 자녀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았을까요? 자녀들은 어떻게 야곱을 이해했을까요? 아버지는 어떤 모습이었다라고 그들은 기억하고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들은 사실 일상을 살아가면서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떻게 남겨지고 내가 어떤 기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건 참 중요한 부분이겠다 싶은 것이 있습니다. 가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안수기도도 해주고 기도해달라는 요청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종종 오기도 하느냐, 기쁜 마음으로 오기도 하지만 부모의 손에 이끌려서 세상에 순간 근심과 걱정과 십자가를 짊어지고 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세상의 모든 십자가는 마치 자기가 다 짊어진 것처럼 그런 표정을 하고 오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님, 그리고 저는 그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해줘요. 당연히 하나님의 기도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어느 쪽에서 기도를 받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축복은 해주시겠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느 편에 있는 자녀를 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그리고 만약에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다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야곱은 지금 그러한 인생을 살아왔고 그 인생의 마지막에 지금 한 가지를 자녀들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인생 매우 간단합니다. 인생의 세월이 130년 되었을 때 그가 했던 말은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는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거든요. 인생을 돌아볼 때 자신은 나그네 길이고 험악한 세월, 고난밖에 없는 삶이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야곱의 인생을 돌아보면 참으로 후회스러운 선택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빼앗아 갑니다. 형 에서가 처한 배고픈 상황을 이용해서 장자권을 달라라고 속여 빼앗습니다. 바단 아람 라반의 집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죠? 그리고 얍복강을 얻어서 얍복강을 건너면서 장애도 얻습니다. 세겜에서 딸 디나가 강간당하죠. 또 아끼고 사랑했던 요셉을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참 후회스러운 인생이고 한 번 겪기도 어려운 고난을 그는 연속으로 계속해서 걸어온 인생이었고 그래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에요. 17년 남겨두고 그가 하는 말, 내 인생 130년 살았고 이제 17년 남아서 곧 떠나는데 참 험악한 세월 뿐입니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야곱이 그 일들을 어떻게 겪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 험악한 세월, 야곱이 그토록 복을 찾고 갈망하다 보니까 겪을 수밖에 없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너무도 성급히 속이고 빼앗으려고 해서 그는 고난이 나에게 왔구나라고 그는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야곱이 죽음을 앞두고 자녀들을 불러 모읍니다. 뭐 하려고 했을까요? 축복기도 남겨주기 위해서 자녀들을 불러 모았던 겁니다. 그리고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모두 똑같은 축복을 해준 것이 아니라 각자 자녀의 분량에 따라서 축복을 해주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분량대로 축복해줬다라는 거, 각자 주어진 그릇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기도해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49장 1절에서부터 본문을 쭉 읽어보면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는 축복이 아닌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오직 두 사람, 유다와 요셉이 모든 축복을 다 받아가요. 특별히 요셉이 아버지로부터 오는 축복을 다 받아갑니다. 열두 아들이 있는데 열두 아들을 똑같이 축복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는 저주를 말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도 한 번쯤은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나의 인생이 저주와 같은데 그것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을까? 그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시죠. 그런데 다시 한번 보시면 열두 지파가 있는데 이 자녀들에게 매우 편파적으로 축복 기도를 해줍니다. 그런데 분량에 따라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의 이 축복 기도를 보면 되게 자기 중심적으로 축복 기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솔직히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어디 있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야곱의 축복을 보면 누군가에게는 저주와 같은 기도이고 누군가는 축복으로 자녀를 기도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이 야곱의 축복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그대로 성취됩니다. 그래서 저주받은 지파는 사라지거나 없어지거나 끝나요. 이런 야곱의 모습에서 보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자녀를 축복해주고 그들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없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왜 야곱은 요셉에게만 이 축복을 몰아주었는가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그가 요셉이 하나님을 경험하며 고난을 채워서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과 함께 자신이 전해주는 복을 이어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열두 아들에게 유언으로 나를 막벨라 굴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라고 말하지만 약속의 땅에 묻어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11명의 형들은 실제로 그런 능력과 권한이 없습니다. 유일하게 한 사람 요셉만이 아버지를 약속의 땅에 묻을 수 있어요. 떠날 수 있는 조건을 그만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9절 말씀에 사실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나를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라고 말하지만 이것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애굽의 총리였던 지금 요셉뿐입니다. 그래서 29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본문 바꿔 읽어보면 이래요. 나는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다. 그러면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 내 선조들 옆에 묻어다오. 막벨라 굴에 묻어다오. 이렇게 얘기해요. 실제 야곱이 죽고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장사 지냅니다. 야곱은 험악한 인생이었지만 그가 떠나는 모습은 장엄하고 장렬했다라는 것을 창세기 50장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33절 그가 그의 백성에게 돌아가게 되었다. 그리고 돌아간 이후의 모습을 아주 장렬하게 묘사해 줍니다. 그거를 요셉만이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야곱의 떠나는 모습이 마치 인생의 한없음 때로는 처량해 보일 수도 있고 그 험악한 세월의 흔적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야곱은 요셉의 축복 기도를 통해서 보면 매우 특이하고 독특한 본문으로 기도해 주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요 솔로몬의 영광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다윗의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엘리야 같은 담대함이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런 일들은 야곱에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만 자기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자기가 어떻게 살아왔고 어떻게 변화되었고 자기가 어떻게 험한 세월을 산 것인지 그거를 그대로 보여주면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했다 그리고 그 경험으로 내가 너를 축복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요셉의 축복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이렇게 축복하죠.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가지가 무성해서 너에게서 담을 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잘 뻗어가다 보면은 활 쓰는 자가 너를 확대하면서 적개심을 가지고 너를 죽이기 위해서 활을 쏘겠지만 오히려 너의 활이 더 굳세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24절 말씀이죠.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이것이 아무런 느낌이 없다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왜 그의 팔에 힘이 생기는가? 야곱의 전능자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축복합니다. 바로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 자기 이름을 넣어요. 그 목자의 손을 힘입어 요셉을 축복해 줍니다. 요셉의 힘이 더 강할 수 있는 것 유일한 길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야곱의 인생에 함께 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때 강해질 것이다 이렇게 축복기도 해줍니다. 또 하늘의 복과 아래의 깊은 샘의 복과 젖먹는 복과 태의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합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네,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아멘. 본문 읽어보면 남는 게 뭔가요? 다 복만 남죠. 복만 계속 남잖아요. 근데 이 복이 어디서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당연히 우리는 본문을 읽어보면 복이 참 좋은 복이 요셉에게 임하는데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나와서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축복해 줬겠지라고 하지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내 아버지가 누구예요? 야곱이죠. 야곱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는다. 내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렇게 기도해 줍니다. 내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말미암을 것이다. 야곱의 하나님을 통해서만 임한다. 이렇게 한정 지어버립니다. 야곱은 선조보다도 내가 더 낫다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모든 복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보다 내가 만난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임한다고, 내가 만난 하나님을 통해서만 임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26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사실 우리의 상식과 기준으로 오늘 본문을 읽는다면 이렇게 읽어야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이 더 나아서, 이렇게 말해야죠.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말해요. 내 아버지, 너의 아버지의 축복이 다른 선조들 이삭과 아브라함보다 더 나아서, 지금 자신이 더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너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해주는 그 축복이 다른 축복보다 더 낫다.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야곱의 축복이 더 낫기 때문에 내가 축복하는 그 복이 너에게 임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야곱이 마지막 요셉을 축복하면서 보여준 모습입니다.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험악하고 힘든 고난의 삶이었지만 야곱은 고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알았어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축복하며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경험하고 그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에게 이와 같은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이러한 축복의 은혜를 남겨주시기를 원하신다면 야곱처럼 내가 만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남겨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딱 두 가지 기억하시고 살아가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채우는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남겨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배우고 남겨주는 것, 그것이 여러분 최고의 축복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인생 마지막에 그가 돌아가는데 어디를 향해서 간다라고 말할까요? 막벨라굴입니다. 그런 야곱이 축복 기도를 전하기에 앞서서 야곱이 먼저 요셉과 요셉의 두 자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축복하며 기도해 주는 내용이 창세기 48장에 등장합니다. 창세기 48장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는, 요셉을 축복하는 그 야곱의 고백 가운데 나타나는 것,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섬기는 하나님을 야곱은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그리고 자기 중심적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당당하게 내어놓고 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신의 대리자였기 때문에 그의 삶이 정해지는 것도 있지만 야곱의 기도가 자신들의 출생부터 길러주신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그 모든 출생에서 성장까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배우고 경험한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자녀들을 기도해 줍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남겨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기 화려한 말들도 있고 아주 좋은 축복들도 계속해서 나오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야곱이 만난 하나님, 그 하나님을 먼저 요셉에게 그대로 전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야곱처럼 축복해 주기 원하시면 뭐가 필요할까요? 화려한 말이 필요할까요?

화려한 언변이 필요하겠습니까? 아닙니다. 이 세상으로 가져다 줄 수 있는 뭐 재물, 건물, 뭐 다른 것이겠습니까? 그게 아닙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녀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최고의 축복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받은 복을, 내가 쌓아온 재산을, 내가 쌓아온 건물을, 내가 쌓아온 그 어떤 것을 이렇게 너에게 남겨주기 원한다 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만났고 나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길러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내가 너에게 전해준다, 그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로와 같은 복이 임하게 해주실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그 뒤에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의 모습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되기를 바라요. 야곱은 자기의 모든 경험, 그 험난한 세월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배운 것을 이렇게 자기 자녀 요셉에게 남겨줍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축복기도 해줄 수 있는 부모님의 세대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 자녀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통해서 이리 와봐, 내가 기도해 줄게, 우리 아들 내가 오늘부터 축복기도 해 줄게, 목사님이 오늘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해 주란다, 그렇게 해서 기도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왜 이래 대체? 교회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리고 솔직히 하고자 하는 여러분들도 엄청 어색하실 거예요. 그죠? 평소도 하지도 않았던 말을 하려고 하다 보면 입이 팍 떨리면서 사랑한다는 말도 사실 쉽게 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 꼭 하셔야 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을 남겨주기 원하시면 오늘부터라도 말씀을 남겨주기 위해서 꼭 짓누르고 참고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보통 가정에서 아버지의 역할은 근엄하고 말도 별로 없어요. 아이들은 그런데 다 압니다. 교회에서 아버지의 모습이 다르다는 걸 다 알아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아버지가 교회에서와 가정의 모습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교회에서는 매우 잘 웃고 장난도 치고 웃고 떠들고 하지만 집에 가면 말이 없어요. 우리 아빠는 왜 교회에서와 집에서의 모습이 다를까? 이 아버지가 집에서는 항상 근엄하고 말이 없고 그러시다 보니까 별로 말도 별로 없는데, 어느 날 큐티 간증을 하는 것을 제가 듣게 되었습니다. 교회에서 큐티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 담임 목사님이 큐티를 나눠야 된다, 이렇게 해서 나눠야 된다라고 하는데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과 나누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 수 있을까요? 도무지 할 수가 없어서 망설이다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족 카톡방을 만들어서 이거는 내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너희가 참고 이해해 주면 좋겠다, 그러면서 큐티 말씀을 이제 카톡으로 올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하루가 지납니다. 이틀이 지납니다. 일주일이 지나요. 카톡에 누가 얘기할까요? 아빠 혼자서만 계속 카톡 올리는 거예요. 자녀들이 뭐라고 할까요?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아버지 왜 그러시냐? 언제까지 대체 이거 계속 올리실 거냐? 이제 그만하셔도 되지 않냐? 그랬더니 어머니 하는 말이, 임직 받을 때까지 해야 한다. 좀 참아줘라. 가족이 원체 어색하니까 엄마가 지혜를 발휘해서, 그러면 내가 남편을 위해서 나라도 아멘으로 답을 달아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남편이 올리면 엄마가 아멘하고, 이렇게 시간이 지나는데 한 달이 지나가요. 두 달이 지나가요. 그런데 아이들이 조금씩 아멘으로 답을 달기 시작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더니 어느 날 카톡에, 아버지 오늘 중요한 수술이 있는데 이 어려운 수술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아버지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카톡 하나가 오더랍니다. 그 말씀이 올라오지 않으면 아들이 이제는, 아버지 말씀 언제 올려줘요? 저 오늘 진료 시작하기 전에 아버지 말씀 읽고 진료 시작하려고 하니까 빨리 올려주세요, 이렇게 카톡이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작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 남겨주기 원하십니까? 어떤 거 남겨주기 원하십니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 원하시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남겨주는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축복한 야곱을 보았던 요셉이에요.

0: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가야 할 곳 막벨라굴 약속 있는 땅이라는 것을 그가 알게 돼요. 그래서 그도 죽게 되면서 이런 유언을 남겨놓습니다. 창세기 50장 25절인데요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마지막 약속의 땅을 향해 갈 수 있게 해달라, 내가 해골이 되어서도 가게 해달라 라는 유언을 누가 남기나요? 요셉이 남깁니다. 아버지가 갔던 곳, 아버지가 죽어서도 묻혀야 했던 곳, 좋은 땅, 화려한 땅, 풍부한 땅, 먹고 살기 너무도 좋은 땅, 애굽이 아니라 약속의 땅, 처량한 땅, 상처가 있는 땅, 아픔이 있는 땅, 그 땅 나도 가게 해달라고 말해요.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40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떠나갈 때 출애굽할 때 모세가 요셉의 유골을 취하여서 나갑니다. 그리고 광해 40년을 보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마지막에 여호수아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40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고 정복하는 시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난 후에 요셉의 뼈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히스토리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여러분 믿음의 약속을 남겨가고 남겨주는 것, 야곱이 전하고 요셉이 따르고 모세가 지키고 여호수아가 행하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이자 사명이라고 하는 것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삶은 죽어서도 남게 되는 것은 약속이라고 합니다. 약속만이 남는다라는 말을 하는데 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믿음의 약속은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바로 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 약속을 통해서 믿음은 서로를 연결해주고 하나가 되게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류 역사는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어 왔고 믿음의 약속을 통해 서로가 지탱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이뤄가고 이뤄가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고 지금 우리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이제 맡겨주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믿음의 약속을 너희가 남겨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약속을 하나님과 함께 경험하며 남겨주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믿음의 약속을 먼저 갖고 살아가면서 경험한 하나님을 자녀들에게 남겨주십시오. 가정에 남겨주십시오. 여러분이 일하는 곳에 남겨주십시오. 그리고 사역하는 곳에,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선교지에 남겨주십시오. 그렇게 경험한 하나님의 나라, 그 약속을 다시 남겨주는 하나님 나라의 선교 공동체, 그 교회가 우리 베델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1: 새 생명 신의 지금까지 여수 베델교회 이은석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예수님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이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61 684-4120 여수베델교회나 061-690-3800번 전남동부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1분 찬송. 하나님이 만드신 대자연의 에너지를 담은 온열체험 벨루스턴 힐링카페 여수 흥국 상가점에서 보내드렸습니다.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일생 동안 행복한 삶을 누리는 도시 광양. 시민 모두가 누리는 생애 주기별 맞춤형 복지 플랫폼을 통해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을 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양질의 일자리, 어르신이 행복한 곳, 태아기부터 노년기까지 촘촘하고 두터운 복지체계를 통해 모든 세대의 행복이 가득한 곳, 살고 싶은 도시, 살기 좋은 도시, 여기는 광양입니다. 이 캠페인은 지속가능한 글로벌 미래의 도시 광양시와 함께합니다.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7.5MHz 여수중계소 92.9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EI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7월 6일 월요일 비가 오는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사랑했더란 썸머 스페셜 이진아입니다. 네, 오늘부터 8월 16일까지요. 사랑했더란 레시피가 조금 바뀝니다. 바로 찬양 가득, 찬양 듬뿍으로 말이지요. 무더운 여름을 맞아 한 곡이라도 더 찬양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가득 채워드리고요. 시원하게 해드리고자 준비한 네, 사랑했더란 썸머